0: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속.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 더울까요? 네, 덥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울 거라네요.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 우산 겸 양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축구 때문에 속상한 분들 많으시죠?
1: 그러게요. 사흘 내내 이거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32강 가는 건가? 아, 경우의 수를 따지고 순위가 자꾸 밀리네. 야, 못 가네. 결국 못 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국가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고 조 편성 운도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강 탈락입니다.
0: 네, 오늘 아침에는 캐나다가 16강에 오른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올랐을 때 겨룰 나라였는데 남아공과 싸워서 이겼더라고요.
1: 야,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서 캐나다랑 네. 붙는 거였는데.
0: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다른 얘기로 바꾸겠습니다.
1: 네네.
0: 주목받고 있는 청년 미래 적금. 오늘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청년 미래 적금은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지원 정책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이 낸 돈에다가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요. 이자 소득세가 면제돼서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지난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조건을 비롯해서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MBC 라디오가 오늘부터 새 단장을 한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네, 배가 끊기면 고립되는 곳. 그래서 많은 청춘 남녀들이 끼룩끼룩 갈매기 보자며 굳이 많이 떠나는 곳. 여러분의 섬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섬에서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섬은 고립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게 많기도 하지만 또 사방이 바다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특산물로 만든 그곳만의 레시피가 많더라고요.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 섬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언젠가 떠나고 싶은 나만의 섬, 로망이 있는 분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나의 섬 이야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을 보내드릴게요.
1: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이어컨 에어렉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 으라차차차!
3: 예!
2: 월요일 아침 힘내서 어후. 몸을 깨워주십시오. 양손 하늘 높이 올리면서 만세! 옆구리 쭉쭉 늘어나게 몸을 흔들어 깨워주시고요.
3: 예.
2: 자, 양손을 합장하듯이 포개서 턱 밑에 엄지손가락 두 개를 대고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올려주세요.
3: 고개를 쭉 올려주는
2: 네.
3: 거죠?
2: 좋아요.
3: 네.
2: 이번엔 반대로 두 손깍지 껴서 고개 숙이고 손으로 뒷목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3: 예.
2: 양쪽 각각 10초씩 해주세요. 목이 길어진 만큼 하루하루 편안해집니다. 네.
3: 내 손을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목주름도 사라지는 것 같고.
1: 자, 몸도 마음도 가볍게 월요일 아침엔 기분 좋은 선물도 나눠야죠.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더블입니다. 예, 그야말로 묻고 더블루가. 지난주에 100만원 선물 꾸러미 당첨자가 안 나왔잖아요.
2: 전화를 세 번을 드렸는데.
1: 세 번 다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2: 아이고.
1: 예.
2: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거기다가 오늘은 90만원 상당의 순환 부스터. 마사지기까지 더블로 나누겠습니다.
1: 자,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번호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무료인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2: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신청곡도 함께 주시면 소개된 분들께 시원한 레모네이드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행운 선물 저희가 무작위로 그 번호를 주신 분들 사이에 전화를 드리죠. 그 전화도 받아주셔야 되고 전화 받자마자 오늘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죠?의 정확한 대답도 해주셔야 됩니다.
2: 네, 그래요.
1: 네. 그니까 굳이 너무 여러 개 보내갖고 내가 몇 번이 당첨된 거지?
2: 맞죠.
1: 이러시면 저희가 못 드리니까.
2: 네.
1: 예, 가급적. 좋은 번호 딱 떠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예, 딱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다윤님이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경기를 마음 졸이면서 본 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올 6월만큼 아침에 치킨을 먹은 해가 있었을까 싶어요. 역시 축구 가려면 치킨이 있어야죠.
1: 그러게. 시간을 가리지 않으셨군요.
2: 네.
1: 속상하시다.
2: 네. 진짜 정다윤님도.
1: 근데 이게 참 이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0: 본 적이 있나 싶을 맞아. 정도로. 어, 저도 그 콩고랑 우즈벡 경기 참 재밌게 봤는데.
1: 네.
0: 야,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미 다 지난 일. 양성환님, 제 아들은 축구 32강을 못 가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네요. 아이고, 핑계도 가지가지다. 여파가 조금 갈 순 있어요.
2: 있죠. 네. 네. 3098님, 저희 집 고딩아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 엄마가 부럽지? 아, 엄마도 엄마가 부럽지?
0: 응?
2: 아, 부러워. 이러는 거 있죠.
0: 왜?
2: 아들. 유유, 경력 단절 엄마도 고민이 많단다. 엄마는 네가 제일로 부럽다.
0: 아하.
2: 엄마가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엄마가 부럽지. 부러워. 아, 부러워. 아들의 말.
0: 아, 그 얘긴 거구나.
2: 엄마도 엄마가 부럽지.
0: 응. 아, 난 매일 아침 7시 반 막 학교 가야 되느라고 서두른데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좋겠다.
2: 뭐 그런 거죠. 응.
0: 근데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그게 쉬는 거니.
2: 아유, 그러게. 아, 예. 너 한번 해봐라.
0: 그래.
2: 아침부터 밤까지 일과를 함께 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0: 그래, 딱 고등학생 학생 때의 생각이다. 그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집에 쉬는 게 최고고.
2: 그렇지.
0: 네, 하지만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7144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2: 맞아.
0: 갑자기 또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정말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만 해도 되는 나이가 제일 좋은 나이다.
2: 최고다.
0: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2: 맞아.
0: 밥 해줘 뭐 다 용돈 줘 교복 입고 나가 신경 쓸 거 뭐 있어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2: 그만.
0: 그만할까요? 예예. 예. 아, 그래. 심지어 중간에 방학도 주잖아.
2: 맞아.
0: 다 어른 돼봐요. 예. 7144님, 몇십 년을 변함없이 저녁에는 달큰한 술 한 잔, 아침에는 향긋한 커피를 권해주는 내 친구 라디오.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한결같이 다정하고 유머스러우며 상냥하고 성실한 유일한 내 편. 축구 때문에 기분이 영 다운됐지만 그러니 오늘도 같이 한잔해야지. 내 친구 라디오. 오늘의 행운 번호는 11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아,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2: 오늘의 첫 사연은 당당이 님이십니다. 울산 광역시에 사시는 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글쎄, 도시 어느 곳에서나 눈을 들어보면 아파트가 천지다. 갈수록 높아지고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파트다.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나의 직장이다. 난 올해로 25년째 근무 중이다. 물론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직장은 네 번째 아파트다. 한 세대당 두 명씩만 거주한다 해도 몇백 명의 시장님, 사장님들을 모시고 일하는 곳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부위 유지관리가 주업무다. 현관문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세대 전유 부분이다. 세대 안에서의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하면 세대에서 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허나 세대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 중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 부위이므로 아파트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입주민은 수도꼭지를 갈아라, 변기가 막혔다, 전등을 바꿔달라 등의 민원을 접수한다. 그리하여 세대 고장 수리는 세대에서 하여야 한다 하고 안내하면 아 내가 내는 관리비로 봉급받아가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관리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하나. 일 똑바로 해라 야. 관리비를 어디다 써먹는지 알 게 뭐야? 등 험한 소리를 하곤 한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입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처우도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관리사무소를 보는 눈엔 의심이 가득하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경비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 하는 기사며 미화원과 승강기에 같이 탔다가 냄새로 인해 불쾌했다 하는 기사, 이로 인해 미화팀장이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는 기사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리 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음료수라도 한 개 챙겨주는 분이 많다는 것이다. 오늘도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이들은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0: 하니까 아파트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지.
1: 그렇게?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주 옳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관문 열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사용하는 우리의 아파트 안에
1: 들어가면?
0: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1: 네.
0: 하지만 모든 공동이 쓰는 부분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결하는 부분은 무분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잘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당당이 분께서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진짜.
0: 거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또 어르신 분들도 많고
1: 그렇죠. 네,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0: 네. 그러기에 진짜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네. 우리 삼촌,
1: 맞아. 이모 그렇게 생각하시고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인사도 좀 잘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다음 사연은요.
1: 네.
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서 위성곤님이십니다. 7시 반. 녹즙 배달 아주머니가 올라오는 시간이다. 석 달이 넘은 것 같다. 화장실에서 밀걸레를 빨아두고 나오니 복도 출입구에 그녀가 등을 보이며 녹즙 배달망에 녹즙을 쑤셔넣고 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가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 주가 지났다. 고혈당으로 아침이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야 한다. 상쾌하다. 밖으로 나오니 복도에 그녀가 또 서 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 민망했나 보다. 아이고. 오늘 아침 커피 머신에서 원두가루를 갈고 정수기에서 신선하고 뜨거운 물을 고려 청자 모양 나는 전용 독이 주전자에 담는다. 드립백 커피 필터를 꺼내고 아차. 머그컵이 안 씻겼다. 얼른 화장실로 가서 컵을 요란하게 씻는다. 그녀가 또 서 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의 목덜미가 보인다. 비로소 어깨선이 낯설음을 느낀다. 그래, 녹즙 아줌마가 바뀐 것이다. 이전 아주머니와는 4, 5년 정도 인사하고 지냈던 것 같다. 녹즙은 회사 보스가 먹는다. 단 한 개의 세트를 배달하기 위해 5년 넘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계단을 오르내렸다. 처음에 그녀도 그랬다. 일반인에게는 상조회사라는 간판이 무서운 느낌이 있는지 내가 아침 출근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와서 1층 현관을 열면 대로변 포켓 코너에 그녀의 작은 자동차가 항상 서 있었다. 혼자 올라오기가 무서웠던 모양이다. 내가 1층 문을 열어 젖히고 나서야 그녀가 뒤따라 올라오곤 했다. 커피라도 한번 내려줄걸.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 녹즙은 맛있다. 보스가 출근이라도 안 하는 날이면 여직원들이 항상 내게 가져다 주었다. 달콤한 녹즙과 간 보호제 세트. 우리 회사에 단 한 개의 세트를 배달하는 그녀. 언제쯤 서로 인사하게 될까? 험난한 세상에 돈벌이를 위해 내던져진 또 하나의 우리 엄마들 항상 인사하자.
1: 화장실에서
0: 네
1: 아는 척을 하기가 좀 그렇고 화장실 앞에 또 서 있을 때 또 그렇고
0: 그러게요.
1: 여러 가지가 좀 그렇죠. 네.
0: 네 맞아요. 항상 또 그 7시 반에 정확한 시간에 녹즙 배달을 해주신 분이 네, 눈을 마주치거나 혹은 뒤떨미
1: 인사를 하면 또
0: 인사를 해도 왔어요. 가게 그냥 좀 가시나 보다.
1: 근데 뭐 인사하면 그냥 맞받아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되는데.
0: 네.
1: 근데 그게 이게 굉장히 어색하신가 보다. 그런 분도 계시죠.
0: 그러니까 이전 아주머니하고는 하셨는데 지금 녹즙 아주머니가 바뀌셔가지고 그분도 그러게, 약간 그러게. 조금 좀 낯서신 것 같아.
1: 낯설어.
0: 공간도 그렇고.
1: 맞아.
0: 그죠?
1: 네.
0: 예.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 단 한 세트를 위해서 3층을 또 내리셔야 하니 그분도 참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재밌네요. 저 보스가 자리에 없을 때는 그래도
1: 대신
0: 미성곤님께 그게 돌아오네.
1: 아니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혈당으로 아침이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야 한다. 상쾌하다. 여기까지.
0: 그죠. 요 부분이.
1: 네. 고혈당이면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숙이고.
0: 네.
1: 아니, 고혈당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0: 하긴 이게 어떤 이유에선지
1: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도움이 되시나 봐 그렇게 하는 게.
0: 예. 아니 우리 녹즙 아주머니도 조금 지나면 이제 인사 나누시겠죠.
1: 인사 좀 받아주시고 네네
0: 해주시겠죠.
1: 어색해 좀. 인사하면 인사 받으세요.
0: 네. 목례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1: 그러게 웃으면서.
0: 자 준비한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다른 나라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눈앞의 일에만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도 되고 인류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 위쪽에 있고 인구는 2,800만 명, 국민의 95%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1,400명을 넘었고 부상자가 4,000명 가까이, 실종자 신고 건수도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 24개국이 구조대를 보냈는데 미담과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많았지만 인명구조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네요. 지진 규모가 자그만치 7.2와 7.5, 매우 강했다 하죠. 그 나라는 국가 차원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다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재난을 미리 알려줄 수는 없을까 안타까워집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초기 파동을 감지해서 그 나라 사람 1천만 명에게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4.5 이상의 파동을 6초 전에 알렸다고 합니다. 피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기재난경보 시스템이 어디에나 필요하다 싶어지고 지구촌 이웃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여성시대도 멀리서 기도합니다. 멀리 유럽은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죠. 낮 기온이 40도 넘는 나라도 적지 않고 버스를 몰던 기사가 더위에 쓰러져 버스가 가로수와 충돌하고 녹아내린 아스팔트에 구두굽이 박힌 여성이 꼼짝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냉방기기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도 있었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유럽 국가의 에어컨 보급률이 20%도 안 되니 에어컨 보급을 확대하라고 말했답니다. 더위가 닥치면 역시나 다른 모든 일에서 그렇듯 약자가 더 고생하게 돼 있죠. 내 앞에 닥친 일이 많지만 더 가지고 싶어서 불평불만도 생기지만 내 눈에 든 티끌이 제일 마음에 쓰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당당이님들은 더 멀리 보자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아픔을 겪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당당이님들과 함께 여성시대도 두 손을 모읍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였습니다. 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왔습니다. 지구촌이 정말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1: 그렇죠.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0: 이번에 인명 피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몸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예요.
1: 그래요. 김도용님이 지진 뉴스 보니 몇 년 전 제가 사는 포항에도 큰 지진이 나서 수능까지 미뤄지고 근처 초등학교로 임시 대피했던 아찔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더군요.
0: 그러게. 우리나라도 뭐 지진에서 더 이상
1: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0: 아니다. 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그러기에 미리미리 정말 경보를 해주고 또 그 경보에 대해서 우리가 민첩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1: 그러게.
0: 네, 마음가짐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삑삑 울리면 아니 뭐 시끄럽게 그리고 꺼버리는 게 또 안 되니까.
1: 아니에요.
0: 네.
1: 네. 유심히 보시고 네.
0: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복구가 되고 네. 실종되신 분들이 다시 좀 무사히 구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성시대를 함께하고 계신지 뭐 떴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서슴없이
0: 네.
1: 보물정 8000 1번 네. 8, 아, 맞죠?
0: 네, 샵 8001 맞아요.
1: 샵 8001.
0: 네.
1: 샵 8001로

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는 무료예요.
1: 네.
0: 여러분들 현재 상황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1: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행운 선물 아주 큽니다. 네, 행운 맞아요. 번호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의 고은호님이세요. 사랑하는 서하야, 하람아. 푸르른 6월보다 더 푸른 우리 두 아들, 우리 고씨 형제는 아빠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 오늘은 아빠 젊을 때 얘기해줄까? 사람들은 10대나 20대 시기를 화려하고 격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아빠의 젊은 시절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어. 아빠의 젊은 시절은 투명해서 색이 없었던 것 같아. 아빠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춘천 할아버지께서 처음 너희 엄마를 보고는
2: 그 참 너는 재미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1: 이러셨을 정도거든. 타고난 성격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은 크게 놀라거나 감정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해서 침착이었어. 아빠가 어려서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 때는 농촌에 공장이 모여있는 농공단지 안에서 살았단다. 주말이 되면 공장단지 전체에 딱 우리 가족만 남았어. 춘천 할아버지께서 가구 농장에서 노동도 하고 공장의 경비일도 하셨기 때문에 1년 365일 공장을 지키셔야 했어. 주말이 되면 우리 가족만 남은 한적한 공장 공터에서 혼자 캐치볼을 하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시간을 보냈지. 가족여행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외갓집으로 딱 한번 해봤고 어디로 놀러가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그리고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 같은 옷인데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이 왜 더 비싼지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잘 모르셨지. 아셨어도 여유 없는 형편에 어쩔 수 없으셨을 거야. 아빠 성격에는 멋을 부려야 하는 사춘기에도 유명 브랜드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가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주번이 되어 교무실에 들어가는 요일에는 꿰맨 양말은 피하도록 일주일치 양말 계획을 세우고 여행사 로고가 박힌 공짜 가방은 로고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메고 다니며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 힘든 건 아니었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에 순응하며 공부했지. 가난한 형편에도 당신들을 희생하시며 자식에게 최대한 해주시는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뭐 어쩔 수 없지 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생활했지. 타고난 성격에 더해 이런 환경 때문인지 어느 날 돌이켜보니 아빠는 아름다움이나 감동 같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어. 단풍진 가을산에 가더라도 아름답다기보다는 야, 저 낙엽은 누가 치우나 싶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보다는 시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남에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지. 대학교에 가면서 아빠는 성격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 대학이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아빠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술자리는 다 찾아다니고 놀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1학기가 지나고 혈액 검사를 하니 급성 간염이 의심될 정도로 건강만 나빠지고 스스로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어. 아빠의 인생 도화지는 작고 투명해서 스스로 색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색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달았지. 돌아보니 아빠의 20대는 희망찬 색도 그렇다고 우울한 색도 아닌 투명한 무색의 시기였어. 중간에 진로를 바꾸느라 다른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역시 진로 문제로 입학이 늦었던 너희 엄마를 만나 결혼했어. 엄마도 기념일이면 꽃다발보다는 차라리 치킨이나 삼겹살 먹는 것이 더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시암과는 거리가 있었어. 아빠의 인생 도화지는 너희 엄마로 인해 더 넓어지고 흰색 바탕이 칠해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색을 잘 볼 수 있게 투명한 데서 흰색으로. 우리 서하가 엄마 아빠에게 오던 날, 서하는 한쪽 눈만 뜬 채 분만실 밖에서 아빠를 만났어. 그때 아빠 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 지금도 눈물이 메마른 편인 아빠 성격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 아가야, 너는 누군데 나를 빤히 쳐다보며 눈물 짓게 하니?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빠 도화지에 선명한 물감이 한 방울 툭 떨어졌지. 서하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니 아마도 붉은색 물감이었나 보다. 서하는 트로트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맵시 있게 선생님 율동을 따라하고 장난스런 표정과 기상천외한 말을 던지며 아빠의 인생 도화지에 화려한 붉은 물감을 계속 채워나갔어. 차가 없던 그 시절 아픈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택시 안에서 네가 토하는 바람에 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려졌는데 옷에 토하고 우는 너를 달래며 병원까지 안고 걸어간 그 일도 아름다운 분홍색 추억이 되었어. 그리고 하람이가 태어났지. 형이 태지 없이 태어나서 아빠는 태지가 뭔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태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태어난 하람이를 보며 아가야, 얼굴에 무엇이 잔뜩 붙어있는데 어떡하지? 너는 누군데 나로 하여금 너를 이토록 걱정하게 하니? 하고 생각했지. 아빠는 남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남을 걱정하는 마음도 작은데 아빠 팔뚝보다 작게 태어난 아기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에 놀랐어. 태지가 태아의 몸을 보호하느라 감싸고 있는 물질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단다. 그때 내 마음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은 남을 배려하고 잘 화합하는 하람이니까 푸른색일 거야. 뱀 흉내를 내고 힘든 일도 엄마 아빠를 위해 괜찮아 해볼게 하며 해내는 하람이는 가을 하늘 같은 푸른색으로 아빠의 인생 도화지를 채워나가고 있구나. 네가 다리를 다쳐서 아빠가 캥거루 마냥 안고 여름철 더운 거리를 다닐 때도 너는 아빠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푸른색이었어. 서하가 아빠와 놀다가 콧잔등에 흉터가 남도록 다쳤을 때는 침착하던 아빠가 온몸에서 땀이 나고 눈물이 나며 부들부들 떨었지. 하람이가 넘어져 눈썹이 찢어졌을 때 아빠는 저 찢어진 상처가 차라리 나에게 옮겨오기를 수없이 빌었단다. 너희 엄마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너희는 아빠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구나. 그렇다고 아빠의 도화지 자체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가서 산호초가 있는 푸른 바다에 들어갔잖아. 아빠가 그때 처음 한 생각은 바다를 직접 보나 영상으로 보나 대체 무슨 차이지? 였거든. 아빠는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서하가 스노클링 장비로 물속 열대어를 관찰하고 하람이가 낚시로 열대어를 잡는 모습을 보면 혹시 그 장면을 놓칠세라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밤새며 가족 기념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 속 너희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이 참 스스로 우습더구나. 서아야, 하람아, 아빠의 작고 보잘것없던 투명 도화지는 너희를 만나고 나서 너희와의 추억을 담기 위해 크기는 한없이 커지고 너희의 마음을 담으면서 화려하고 다양한 색이 칠해지고 있어. 어제 저녁 아빠와의 놀이 시간에 했던 보드게임 때문에 웃다가 너희 형제도 쓰러지고 아빠도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는데 너희와 매일 나누는 그런 작은 사건들이
아빠의 10대.

0: 20대 전체보다 더 큰 의미와 무게를 지닌단다. 아빠는 너희를 만난 때부터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시기 같아. 우리 고씨 형제 앞으로도 건강히 행복하게 아빠의 마음을 채워주렴. 사랑한다.
1: 네.
0: 참.
1: 형제 둘이군요. 네. 예.
0: 그러게 우리 고은호님이 어린 시절 뭐 그 사시는 환경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살면서 감흥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셨던 분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0: 아니면 일부러라도 그런 감정을 조절하며 네, 그냥 늘 이겨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뭐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냥
1: 네, 네, 그럼요.
0: 온 세상이 그냥 푸르게 붉게 화려하게 매일매일 물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막 온몸에 땀이 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다쳤으면 차라리 뭐 하면서
0: 너무나 진한 이 구성애를 느끼시며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아빠의 인생 도화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글을 워낙 잘 쓰시 셨기 때문에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2312님, 저 역시 부모님 때부터 먹고 살기 팍팍했던 그 시절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니 나의 아이들에겐 제 감정은 물려주기 싫어서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도 무채색이었던 인생을 붉고 푸른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1: 9201님, 도화지가 무색이고 안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화사한 색인데 강해 보이려 검은색으로 덮고 있었던 거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0: 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
1: 그래요?
0: 것 같아요.
1: 맞아.
0: 예, 강해 보이기 위해 덮어놨는데 왜 우리 초등학생 때 했잖아요. 이렇게 색깔 다 칠하고 검은색으로 덮어놓은
1: 검은색으로 덮은 다음에 칼로 싹싹 긁으면서 이제
0: 오, 그럼 무지갯빛 색깔이 다시 네. 나타나는
1: 그래 원래 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0: 야 이것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 색깔인 것
1: 그렇다.
0: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옆에서 아내분이 아유 그래 우리 고씨들 잘한다 나 만났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으면서 아유 아들들이 그렇게 좋냐 이 고씨들아 옆에서 투정 부리실 수도 있겠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인쇄 서머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와,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울산의 당당이님, 그리고 위성고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고은호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2: 네. 자, 그리고 오늘 행운 선물이 지난주에 넘어와서 약 200만원.
3: 와.
2: 네, 더블이라서 그런가요?
3: 네.
2: 새싹 문자도 많고 게시판이 굉장히 바쁩니다.
3: 아, 바쁠만 하죠.
2: 네.
3: 이직하고 첫 출근 중인 택시에서 또 문자를 주셨네. 4188님, 라디오 시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여성 시대라고요. 새 직장에서도 적응 잘 하실 수 있게 응원해달라 하셨는데 여성시대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2: 파이팅! 그리고 그러실 수 있어요.
3: 그럼요.
2: 진행자인 저도 맨날 라디오 시대랑
3: 라디오 시대라고 그랬지.
2: 초반에.
3: 네, 맞아.
2: 그랬었던걸요. 예. 자,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소개되신 분들께 여성시대표 레모네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인선, 이상희 의원은 지난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으로 정무비서관에게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뜻을 전달하면서 향후 발표 과정과 후속 절차도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전남권 등의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 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26일까지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군의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당선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예천군 풍양면 소재지인 낙상리 일대 2시간 넘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쯤부터 전기가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해 오후 12시쯤부터 낙상리 일대 628가구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한전은 전력 설비의 원인 불상의 물건이 접촉한 걸로 추정된다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오후 1시 반쯤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 점심시간 조리기구나 냉방기 등이 모두 작동을 멈춰 불편이 컸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유나였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배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 가라앉고 말 겁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는데요. 동시에 아찔한 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나고 가스가 새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쉼 없이 공장을 돌리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사업이 지속되려면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음입니다.
1: 아들이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2: 오, 몇 살 아들이 어디로요? 오늘 음성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성시대에서 아들 딸 사랑 남기시는 당당히님들 사연을 들으며 부러운 마음으로 함께 웃곤 했는데요. 오늘은 저도 아들 자랑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제대한 둘째가 분적금을 알뜰하게 모았더라고요. 올 1월에는 제대 기념으로 복학 전에 저와 단둘이 이탈리아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주위에서는 모자 여행이 흔치 않다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행 내내 엄마도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어느 집 딸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했답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내는 고마운 아들이에요. 그런 우리 아들이 6월 23일 혼자 일본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보내는 건 처음이라 걱정도 되지만 잘 해낼 거라 믿으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여성시대 사사안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 즐겁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래요.

0: 노양미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1: 네
0: 듣고 왔습니다.
1: 아니 군 적금을 모아서 엄마랑 이태리 여행도 가고
0: 아.
1: 23일 날 떠나셨으면 지금쯤 오시지 않았을래나 궁금합니다만.
0: 그러게요. 혼자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 했으니까.
1: 네. 어. 요새 뭐 1월을 못해도 그 뭐죠 번역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잘 다니고 뭐 네. 젊은 사람들한테 뭘 걱정하세요 어머니 군대까지. 제대하고
0: 그러니까.
1: 씩씩한 아들인데.
0: 아이 걱정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보내신 거니까.
1: 아이 그렇구나. 노양미님, 네. 양껏 자랑하셨죠?
0: 네.
1: 여행에서 돌아온 아드님과 든든한 한 끼 함께 챙기시라고 여성시대표 쌀 20kg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어요.
0: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들이 군 적금도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놔 갖고 오고.
1: 그러게, 보통이 아니야.
0: 아주 듬직한 청년이 됐어요.
1: 아, 자랑하실만해.
0: 네. 자, 한 주의 시작이자 첫날인 월요일. 뭐든 처음은 떨리기도 설레기도 하죠. 회사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선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거나 처음으로 클라이밍 동호회에 나가게 됐는데 파워 내향형이라 너무 떨린다거나 또 새롭게 가족이 된 첫 반려견까지 아, 반려견한테 남기란 얘기는 아니고요.
1: 알아들어요.
0: 그래요?
1: 네, 다 알아들어요, 우리 개는.
0: 오. 자,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으라차차 응원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아 그리고 참 저희 여성시대에도 새롭게 작가님이 또
1: 그렇죠.
0: 오셨죠?
1: 네.
0: 유인화 작가님 환영합니다. 예.
1: 사람 환영합니다.
0: 인화 사람꽃.
1: 아니 오늘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글쎄 7시 반에 출근을 했대요.
0: 누가요?
1: 인화가.
0: 우리 9시 프로인데 왜 지금
1: 아니 좀 준비 잘하느라고 막 네 잠을 못 잤대요.
0: 그럴 수 있다.
1: 그럴 수 있지 오늘. 네.
0: 그런 설렘
1: 충분히 이해합니다.
0: 그런 설렘 있을 때가 참 좋다.
1: 예. 왜 아니야?
0: 물론 저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런 설렘 좋잖아. 자 여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 폐,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1: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0: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살다 보면요, 내 앞에 놓인 고민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혼자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애명글면 속만 끓이다 보면 괜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서러움, 답답한 기분도 드실 거예요.
0: 그럴 때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 일처럼 마음을 써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하고 큰 위로가 없죠.
1: 그렇죠. 이 시간은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말라고 만든 코너 백인에게 묻습니다.
0: 바쁘디 바쁜 월요일 아침이지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의 고민을 듣고 나누고 거들고 참견하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정한 참견을 보낼 사연은요. 부산의 당당이 님이 고민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기혼자분들 주목하시고요. 결혼한 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 특히 더 귀를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참 가정적이고 알뜰한 남자예요. 결혼 생활 내내 크게 싸운 적 없고 2년 전엔 예쁜 딸아이 낳아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가정이죠. 그런데 그런 저희 신랑의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신랑이 이제 남편이 이제 40대로 접어들고 아이도 태어나서 그런지 친구 관계가 많이 정리돼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이제 딱 한 모임이 있거든요. 대학 친구 5명이 모이는 남자들 모임입니다. 멤버 중 3명은 미혼,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2명이 기혼자. 문제는 남편을 제외한 유일한 기혼남 친구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혼인 친구들 중 가장 행실이 안 좋은 친구가 제 신랑 남편이랑 제일 친하거든요. 그 친구는 평소에도 유부녀, 미혼 가리지 않고 만난다는 걸 익히 들었었는데 이번에 바람난 그 유부남 친구한테 유부녀와의 바람을 코칭해 준 것도 바로 그 친구. 남편과 제일 친하다는 친구였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모임에 서너 달에 한 번꼴로 나가는데 남편은 갈 때마다 거의 매번 외박입니다. 항상 당일 저녁에 온다 해놓고선 다음날 점심때쯤 들어와서 싹싹 빌어요. 모임에 가면 전화는 잘 안 받고 톡 답장만 겨우 오는데 제가 뭔가 찝찝해서 물고 늘어지듯 질문을 하면 마지못해 답하는 그런 식입니다. 초반에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선을 딱 그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0: 아, 나는 걔들이랑 달라. 절대 물들지 않아. 걱정 마.
1: 하지만 제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 친구들이 저보다 역사가 깊기도 하고 옛말에 근묵자흑이라 하잖아요. 저도 남편의 모임이나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이라 일적으로도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는다네요. 다음 주에 또 그 모임에 나간다는데 저 보내도 될까요? 가지 말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0: 자, 친구들끼리 현재 바람 피우는 걸 서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예, 이 남편 친구들의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또 아내분의 마음이 심지어 그 모임에만 가면 늘 외박을 하고 전화도 잘 안 되고.
1: 그러니까.
0: 네, 이게 물들까봐.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모임은 못 나가게 하고 싶죠. 게다가 나갔다 하면 그렇게 외박을 하니 누가 좋겠어요.
0: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건 남편분이 또 솔직하게 말은 다 하시나 봐요.
1: 그런가 보죠.
0: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들을.

0: 아.
1: 네, 맞아요. 이게 무뎌질 수 있거든. 그런 그렇죠. 얘기를 서로 계속 나누다 보면.
0: 그렇죠.
1: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당당히 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신 겁니다. 무조건 가지마! 했다가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잘 다녀와 하고 보내주자니 속이 터지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유일한 친구 모임, 하지만 친구들의 행실이 불량하고 외박까지 잦다. 못 가게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 말을 믿고 보내주되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0: 이 비슷비슷한 일로 소갈이를 해보신 선배 당당이님들의 조언 가장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의 나쁜 친구, 좀 못마땅한 친구들을 퇴치해본 기가 막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경험담 문자나 미니로 기다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요. 남편의 친구 혹은 아내의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진짜 별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결했다. 혹은 배우자의 이런 모임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더라. 라는 조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네,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시원한 레모네이드 보내드리겠어요.
1: 자, 보내주시는 동안 들으실 노래.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2: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었어.

0: 에서도 계속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2776님 사연 제가 소개할게요. 저희 남편 친구들이랑 비슷하네요. 여섯 명인데 오래전부터 바람피는 친구 하나, 이혼남 하나, 졸혼하고 싶다는 유부남 하나, 총각 둘. 저는 그냥 둡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친구들인데 유일한 모임인데 어쩌겠나요?
2: 그러셨어. 네.
0: 이분은 그러니까 남편분을 믿고 그래도 그 모임에 보내주신
1: 역사가 오래니까.
0: 역사가 오래니까.
1: 함께한 세월이 오래니까.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나 보다.
0: 맞습니다. 예. 이렇게 믿으신다면 한번 집으로도 초대해서 그 친구들도 면면히 한번 얼굴 보시고 말씀 나누시고.
1: 그것도 괜찮다.
0: 그러니까 각자의 아내분들과도 이렇게 알면.
1: 그렇죠. 예.
0: 오히려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거든요.
1: 아내분, 그렇죠.
0: 네네. 4959님은 남편 모임에 보내주되 12시 전에는 꼭 들어오라고 하세요. 술 마시고 외박하고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은 믿지만 내가 술은 못 믿는다.
1: 아, 그것도 말 되죠. 네.
0: 모임을 갔다면 오늘 아내는 들어와.
1: 그럼.
0: 예. 네.
1: 그건 그치. 안 되지. 외박은. 장동윤님 물들지 않는다고요? 섞이지 않는다는 물과 기름도 섞입니다. 남편이 외박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외박은 하지 않는 게 우선 먼저고 친구도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된다면 안 만나야지요. 우리 가족이 먼저고 아 친구와 평생을 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저도 남편 입장에서 이 남편에게 오히려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 모임 만날 수 있어. 물론 친구들이 만나서 맨날 뭐 이혼 얘기 뭐 바람 얘기 이런 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정해졌다는 건 그 둘이서 하라고 그래. 그 둘 친구들끼리. 우리 주제가 맨날 그거일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아내분 마음 놓이게 연락도 좀 잘하고 전화도 잘 받고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서 잘 해줘야 돼. 저희 광고 후에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은 샵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얼음 가득한 레모네이드 보내드려요.
3: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게시판이 후끈합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친구 모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결혼 5년차 당당이님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은 참 가정적인데 대학 친구라는 그 무리가 아주 골칫덩어리죠. 유부남 친구가 최근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남편과 제일 친한 미혼의 친구는 이미 유부녀랑 바람을 피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선배라고 지금 친구한테 코칭을 해줬다고 해요.
1: 게다가 남편은 이 모임만 나갔다 하면 술에 취해 네 발로 기어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상황. 나는 친구들하고 달라. 난 물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래도 아내는 근묵자흑. 불안한 거죠. 물들까 봐 이 남자 다음 주 모임에 내보내도 될까요? 백인의 의견을 물어오셨죠. 네. 아, 당당님들 정말 대단하네요.
0: 자, 보겠습니다. 7135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 당당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친구가 바람이 났는데 한번 털어놓더니 이젠 자랑인 듯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못마땅한데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분이 계시는구나.
1: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자기 못마땅하지만 뭐 휩쓸려서 뭐
0: 그래 내 마음까지 막 흔들리지는 않는다.
1: 흔들리지는 않다 하는 얘기고.
0: 예.
1: 그래요. 8740님. 어느 친구 모임이건 꼭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친구라서 쉽게 못 내치죠. 그래서 결국 남자는 50대가 돼야 정신을 차립니다. 방법은 기다리는 수밖에. 아, 수고하세요. 그러셨어? 네.
0: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 기다린다?
0: 아니에요. 그래도 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는 또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0: 내 속만 타들어가는 또 어떻게.
1: 네네네.
0: 3562님. 확실한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한 짓을 끝까지 하겠다는 놈이나 그걸 알면서 안 보내주는 친구들이나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그거예요. 아니 어떤 친구들이 집에서 전화 온다고 야 받지 마 받지 마. 이런 친구는 진짜 이상한 친구지. 네. 그럼 야, 빨리 전화 받아라. 편하게 받아. 이렇게 그러게. 하는 게 정상적인 친구들의 모임이죠.
1: 4980님, 친구들 만난다니 보내줘야죠. 단,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수상합니다.
0: 그러니까.
1: 분명 적절치 않은 장소일 거예요. 전화를 꼭 받는다는 조건으로 보내준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빼박일 확률이 높을 듯 싶네요. 그러셨어. 빼박이 뭐야?
0: 예.
1: 이게 언제 확실하다.
0: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백인의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연 속의 아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보기 나갑니다. 1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더 물들기 전에 이번 모임부터 무조건 가지 마!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파. 1번이고요.
1: 2번은 친구는 친구고 남편은 남편. 모임엔 보내주되 외박 금지. 전화하면 무조건 받기. 이렇게 조건을 걸고 보내주자. 자, 1번이냐 2번이냐.
0: 선택지는 단 두 개뿐입니다. 1번 절대 안 돼. 2번 조건부 허락.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최종 투표 결과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0: 자, 노래는 신나지만 마음은 심란하다. 자, 남편의 친구 모임에 대처하는 당당이님들의 치열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야.
0: 자, 그러면 백인의 선택, 친구들의 행실이 불량하고 외박을 입삼는 남편의 모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1: 우선 1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더 물들기 전에 이번 모임부터 무조건 가지마.
0: 네.
1: 가지마.
0: 절대 안
1: 된다. 팍.
0: 1번.
1: 2번.
0: 규칙이나 조건을 정하고 보내준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락을 한다.
1: 네.
0: 그러니까 2번이었는데요. 자, 우리 당당이 백인의 선택.
1: 과연.
0: 오, 이게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4대 6 정도로 2번이 많았습니다.
1: 아,
0: 조건부 허락이
1: 조건부 허락.
0: 4대 6 정도로 많이 나왔네요.
1: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친구라는 데서
0: 네.
1: 이 배우자가 끼어들기 전에 세월이에요.
0: 아, 그러니까
1: 그 세월을 또 어떻게
0: 오랜
1: 그냥
0: 세월이고
1: 예. 그걸 가지마 무조건 그러는 것도 오히려 남편 쪽에 더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0: 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확실한 조건인 거죠.
1: 그렇죠.
0: 네. 외박 안 돼. 그렇죠. 전화를 받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서너 달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매주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도 많아. 근데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니 조건부 허락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확실하게 잘해야 되고. 예, 이런 의심, 걱정하지 않게.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 사춘기, 예,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도 좀 느껴졌어요. 아, 동네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가지고 안 좋은 일 하고 다니지 않을까, 혹시. 불량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나쁜 친구 만나갖고 막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역시 믿음이고,
1: 그렇죠.
0: 기다려주는
1: 그렇죠.
0: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1: 자, 그런가 하면은 또.

0: 남편 친구들보다 아니 뭐 이렇게 저 남편 친구 중에서 최악의 친구 난 이런 친구는 정말 싫더라 네.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께 이것도 한번 요청을 드려봤죠. 배우자의 친구 중에 이런 유형은 참 별로다. 저는 뭐 이제 남편 입장에서 만약에 아내에게 그런 친구 어떤 친구 비교하고 허영심 많고 그 모임만 갔다 오면
0: 아내가 좀 우울해하고 네. 속상해해.
1: 뭐 그 집 남편은 혹은 뭐 그 집은 맨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휘말리면 그 얘기 듣는 남편들 입장은 또
0: 기분 나빠.
1: 기분 나쁘지.
0: 기분 나쁘지.
1: 예예. 예. 예.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친구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예 요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0: 궁금해요.
1: 네. 혹시 어떤 유형 좀 그 내 배우자의 친구 중에 이런 유형은 싫을 것 같다.
0: 아니 난 상관 안 해요.
1: 상관 안 하세요?
0: 우리 하여튼 남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지금까지예요. 13살 때 만난 친구들이 네. 지금까지 65년을
1: 와.
0: 그 세월은 내가 뭐 난 만난 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결혼한 지 40년인데
1: 예.
0: 그러니까 6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아주 악동들의 어린 날부터 뭐 다 지금까지 함께인데 한 가지. 아무도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1: 오, 그건 좋네. 근데 지난번에 그거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저 해외여행 갔는데 내 선물 말고 친구들 선물만 챙기더라는. 자, 과연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의 친구 유형 이런 게 참 별로더라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의견 주실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승미의 그 친구 조심해요.
1: 이런 노래가 있어요?
0: 있어요.
1: 그 친구 조심해요.

0: 보여서가 아니라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 조심해라. 아. 근데 사실은 내가 좋아한다.
0: 그러니까 내가 찜했으니까 조심해 이런 느낌인
1: 그런 얘기네요. 네.
0: 자, 여러분들께 요청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친구 중에 최악이었던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어떤 유형인지
1: 네.
0: 여러분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8063님입니다. 동창회 모임할 때 여자친구들 동기들 올 때마다 식사비를 단독 지불하는 불알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끼리 모일 때는 한 푼도 안 씁니다.
1: 잘난 척이죠.
0: 그러니까. 야, 여전히 이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1: 그러게 그런 게 있구만.
0: 남자들끼리 쓴 돈 한 푼 안 쓰는. 아, 이것도 꼴불견이다.
1: 7633님 술 마시고 취하면 새벽 1시고 2시고 상관없이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끊어버렸어요.
0: 아우, 이것도 참.
1: 배우자의 친구 중에.
0: 나쁜 버릇 중에 하나죠.
1: 그렇죠. 밤에. 네. 그 밤에 진짜 자는 시간에다가 전화하는 거지.
0: 꼭 술 취해서 전화. 다음날 본인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하고.
1: 못할 수 있죠.
0: 예. 이것도 최악이죠. 신영수님. 저는 술 마시면 옆 사람한테 시비 거는 친구요. 같이 있다가 수습하느라 신랑한테도 불똥이 튀더라고요.
1: 아, 튀죠, 그럼요.
0: 아, 이거 괜히 시비 거는 친구들.
1: 이러다가 또 패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0: 그러니까.
1: 뭐야 하면서 저쪽 친구 모여들고 이쪽 친구 모여들어서.
0: 네. 네. 갑자기 저 황정민 씨랑 김재동 씨가 술자리 얘기가 생각나네요.
1: 아, 그래요? 두 사람 뭐.
0: 옆자리에서 못생긴 사람 얘기를 하도 하면서 막자리 걸 떠드니까 황정민 씨가 저기요, 우리 김재동 씨 얘기 좀 그만해요. 이랬던 거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튼 자 5150님
1: 남편의 최악의 친구는 장난인 듯 진심인 듯 잘 사는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저는 듣기 싫은데 은근슬쩍 계속 꺼내요. 요거 약간 농담 아니다. 그 질투심이 뼈가 있는 거야.
0: 그저 예? 뼈가 있는 말.
1: 얘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뭐 하면서.
0: 그니까.
1: 그걸 아내한테 왜 꼬질러? 왜?
0: 굳이.
1: 굳이. 왜 아니야?
0: 그거는 남편 입장에서도 얘는 왜 굳이?
1: 옛날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래. 네,
0: 서로에게 최악의 친구네요. 이정환님. 자기 와이프 흉보는 친구요. 남편 친구 중에 모이기만 하면 남 욕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아내 욕을 해요. 제가 있을 때도요. 어쩌다 푸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내를 깎아내려서 별로더라고요.
1: 자기도 깎아내리는 거야 이건.
0: 이건 그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이게 뭐가 좋은 얘기야 이게. 3945님. 입에 욕 달고 사는 친구요. 입이 거친 사람 유유. 그런 사람은 남편 친구뿐만 아니라 제 친구로도 싫고 그냥 싫어요.
0: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성인인데도 입이 거칠고 욕을 하면 참
1: 그냥
0: 없어 보이죠.
1: 그렇죠.
0: 네네.
1: 근데 뭐 저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얘기가 말이 고운 사람을 만나라. 이런 충고를 합디다.
0: 네.
1: 말이 고와야 한다. 말이 친절한 사람.
0: 맞습니다.
1: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0: 그죠. 자,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 사연 주신 당당이님, 어떻게 마음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1: 네. 남편 친구들보다 더 최악의 친구들도 많아서 좀 위로가 되셨을라나요? 네.
0: 그러게요. 자, 사연 보내주시고 또 참견해주신 당당이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레모네이드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자, 광고 후에 이제 행운번호 추첨이 이어지니까.
1: 그렇죠.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자, 오늘은 말이죠,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에 90만원 상당의 마사지기까지 더블로 우와. 드리는 네. 추첨이죠.
3: 네. 자. 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4: 네, 어우. 어느 때보다 좀 떨리는데.
3: 아, 그렇죠.
4: 1회 자리 가겠습니다. 네. 제가 뽑죠. 1회 자리 가봤습니다. 1회 자리는 5번이고요.
3: 5번이요. 자, 10회 자리 뽑습니다.
4: 바로 뽑으셨네요.
3: 9번입니다.
4: 95번.
3: 95번. 오늘의 행운 숫자입니다.
4: 네.
3: 95. 저는 늘 뽑으면서도 설마 이 숫자가 행운 숫자일까? 누군가한테? 자, 오늘은 95번 행운 숫자 뽑았습니다.
4: 자, 95 주신 분 계시겠죠? 그 가운데 무작위로 전화까지 드리겠습니다.
3: 자, 어떤 있죠. 분이 전화를 받으실래나? 오늘의 첫 전화. 네, 행운 번호 95번 주신 분. 전화 걸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3: 여보세요?
6: 여보세요?
4: 오, 전화 받으셨구나.
3: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여성시대입니다.
6: 네.
4: 예.
6: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죠?
6: 네, 95번이요.
4: 95번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찾았던 행운의 주인공이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3: 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행운 번호 보내신 건가요?
6: 아,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어디 달리고 계세요?
6: 지금 여주 IC 지금 나왔습니다.
3: 아, 여주 IC죠.
4: 예. 네네네. 아유, 지금 운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당당이님?
6: 네, 지춘식입니다.
3: 지춘식.
4: 지춘식님.
3: 차 세우셨죠? 네네. 차 세우셨겠지, 물론.
6: 네네네. 네.
4: 예, 예. 아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상당의 세트에 저희가 순환 부스터 기기, 그 다리 마사지 기기가 있어요. 90만원 상당의.
3: 다리 마사지. 네.
4: 요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6: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이 저한테 따르나요, 이게?
4: 그러니까.
3: 아, 좋죠.
4: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 저 95번을 네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6: 아, 차량 번호가 95거든요.
3: 아.
4: 앞으로 시작할, 95가 앞으로 시작하는군요.
3: 오랜 시간을 네. 보내는 나의 차 앞번호군요.
4: 네. 네. 네. 아, 더군다나. 또, 아우,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3: 그렇죠.
4: 운전 많이 하시니까 다리 마사지기도
3: 다리 마사지기
4: 되겠다.
3: 최고 효자가 될 것 같아요.
6: 아, 네.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예. 좋은 꿈 꾸신 거예요?
6: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몇 번 네. 보냈는데.
3: 네.
6: 예, 네, 뭐, 설마 했는데, 오늘.
4: 아, 딱 됐네. 오늘이 딱 됐네.
3: 세상에.
4: 예.
6: 저 신기하네, 진짜.
4: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세요?
6: 아, 여기 여주 갑담에서 산차해가지고 용인 갑니다.
4: 아, 이제 또 용인 가셨다가.
3: 용인? 네.
6: 네.
3: 예. 그렇군요.
4: 차 안에서 그래도 여성시대 함께 들으시나 봐요, 항상.
6: 아, 그럼요, 항상 듣죠.
4: 아유,
3: 자,
4: 감사합니다.
3: 이 행운을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0: 하셨습니까?
1: 아, 저희 가족들하고 나눠야죠.
0: 아이, 물론이죠. 네. 네.
2: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도 항상, 예, 안전 운전을 기원하겠습니다.
0: 그 사람에게 한 말씀 하세요. 그분에게.
1: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해.
2: 아, 좋습니다.
0: 단체로 가시는구나. 네. 가족들 모두.
2: 네. 안전 운전하세요.
0: 건강하시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춘식님.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리 린네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개월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리터당 1,995원, 경유는 28원 내린 1,98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150원 낮췄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최고 연 19.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에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돼 지난주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임금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전일 연차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 행위로 카카오 본사와 4개 계열사 조합원 총 2,1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존에 지급하던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별개로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인 1,000만 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 수용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검토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수용관리 차원에서 독방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세희 씨 측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 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참 한심한 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온 각종 사업을 거론하며 미국 역사에서 본 적 없는 규모의 뻔뻔하고 노골적인 부패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CNN은 바이든의 10분짜리 연설은 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비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과 경기 내륙, 대전과 세종, 광주 등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어느덧 이거학 저거학이 첫 방송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양자 컴퓨터, 방사 등 보이저 탐사선과 북극성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었던 주제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던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한 달 동안 다뤘던 과학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어렵고 헷갈렸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주신 전종환 아나운서와 이복습 저복습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2PM의 Again and Again 듣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과학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기존 연구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요. 한 달 동안 과학계에서 주목했던, 주목받았던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과학계 소식 중에 제가 뽑은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이 질문에 답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 즉 얼마나 늙었는지와 예상 수명,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DNA라는 유전자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복사본인 RNA를 만드는데요. 이 RNA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몸의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일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연구팀은요, 규칙적인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RNA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특정 시점의 RNA를 통해서 유전자 활동만 봐도 그 사람의 진짜 나이인 생물학적 나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시계를 만든 겁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 활동 기록을 보면 세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제 몸이 얼마나 늙었는지,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를 예측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시계를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요, 유전자에 남은 특정 질병이나 생활습관이 우리의 노화를 얼마나 앞당기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명 예측을 통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예방 의

방역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결국 건강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운명조차도 데이터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명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날씨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이 AI를 활용해서 허리케인과 한파, 폭우의 피해를 줄이는 날씨 주짓수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주짓수는요, 대기 중에 인공 구름씨를 뿌려서 구름을 생성하거나 비를 유도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허리케인의 진로를 바꾸는 등 큰 기상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개념입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제압하는 무술인 주짓수에 빗대서 날씨 주짓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고요. 기상재난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자연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힘을 역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혁신적인 제안인 건데요.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 미세한 변화를 주면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증폭돼서 대규모 기상 시스템의 진로를 바꾸거나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강도를 약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개념은요,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상학자와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상 못할 나비 효과 또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인데요. 허리케인의 진로를 바꿔서 한 도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경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예상치 못한 폭우나 강풍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비 효과나 풍선 효과는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이라서요. 시뮬레이션, 즉 계산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더라도 실제 복잡한 대기에서는 아주 작은 계산 오류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기상현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과학적 시도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는 커다란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AI와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모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법적, 윤리적 고민이 꼭 선행되거나 빠르게 뒤따라야 할 겁니다.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겠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과학계에서 주목받았던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연구와 기술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방금 저희 이과학 저과학을 소개해 준 목소리 들으셨죠? 오늘 모실 분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데요. 저는 사실 이분을 모시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2: 네.
1: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아닙니다. 11시부터
1: 이렇게 딱 시작을 프로그램 새롭게 했을 때 아, 걱정된다 이러면 들어보게 돼요. 근데 승윤 씨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네. 걱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잘하고 있겠지. 라는 어떤 믿음. 그래서 뭐 모니터 하지 않았습니다.
0: 그 믿음이 네. 잘 지켜져야 할 텐데. 평소에 과학에 관심은 많으세요? 저희가 이 과학 저 과학이니까.
1: 저는 인생을 통틀어 과학이 정말 싫었어요. 학창 시절에 성적이 안 나왔던 것도 과학에 다시 컸었고 저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싫어했어요. 모르겠고. 근데 그나마 제가 과학에 애정을 갖게 된 게 제가 승훈 씨랑 친하니까 네. 저희 밥 먹고 다니면서 막 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사실은 이 과학 저 과학의 시작은 승훈 씨가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알려주면서 아 이건 말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승훈 씨가 참 쉽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아 과학도 재밌을 수 있구나 뭐 그거를 느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5124님이요. 올 아나운서국 최고 남남 커플 최고의 케미 기대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하셨고 이인수님은 범민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1: 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범민이 아버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범민이 아버님으로 많이 불리시잖아요 요즘에.
1: 요즘은 사실 제 아내도 그 예전에 MBC 아나운서였던 문지혜 씨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아, 저는 뭐 비할 바 못 될 만큼 인지도가 없었고 근데 요즘 저희 아이 인지도가 가장 높아져갖고 셋이 다니면 아, 예. 압도적으로 저희 아이의 인지도가 높아요.
0: 그럼 아직 3등입니까?
1: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갈 방법이 안 보입니다.
0: 범민이가 워낙 귀엽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말도 네, 너무 잘하고.
1: 맞습니다.
0: 아, 범민이를 이기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러고 살라고요 그냥. 네.
0: 팀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아나운서국 이 팀장이세요.
1: 네.
0: 이런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흔히 우리가 좋은 후배보다 좋은 선배 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나잖아요.
1: 그렇죠.
0: 듣기도 하고.
1: 네 맞아요.
0: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1: 저는 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네. 그렇긴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팀장으로서는 더 좀 많은 역할이 필요할 텐데.
1: 그렇죠.
0: 네, 그냥 선배보다 또 팀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또 더 뭔가 고충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냥 선배일 때는 제가 굳이 싫은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기 이렇게 보면 국장실에서 이제 시무룩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혼났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럼 이제 저도 그 사안을 제가 알고 있으면
0: 예.
1: 야 잠깐만 좀 와봐. 그래서 아 어떤 말씀하시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런 거고 좀 그래 이런 너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자. 이게 주로 제 역할이었었는데
0: 네네.
1: 이제는 제가 그걸 골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 골라 먹다.
1: 위로만 골라 먹으면 됐던 거예요, 그동안.
0: 그쵸. 좋은 얘기 해주는 선배면 됐었는데.
1: 맞아요. 그래서 어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네요?
1: 뭐, 어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은 많아요. 네. 아, 그냥 어려움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네.
1: 아, 이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걸까? 이게 말한다고 도움이 되는 걸까? 내 감정 푸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 어떤 후배와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특히 안 좋은 얘기 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들어가죠.
0: 근데 제가 전종원 아나운서를 이렇게 옆에서 친하니까 잘 지켜보고 있으면
1: 네.
0: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분석이라는 게 들어간다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만 하다 보니까 과학을 전혀 몰라요. 과학이라는 게 세상의 작동 원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어려워요.
0: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세상의 원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기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심리학, 인지과학 이런 게 있었는데
1: 좀 다르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과학에는 어떤 규칙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보다 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같은 게 있을 텐데
0: 네.
1: 인간의 마음은 늘 그거를 벗어나고 늘 그거를 좀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0: 하고 예외가 너무 많다.
1: 너무 많고 예외의 모든 게 다 예외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인간이다.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는 어떻게든 과학이랑 연관을 지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1: 저는 과학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과학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서 무슨 부끄러움을 나한테 안겨주려고 나를 부른 건가.
0: 아닙니다.
1: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0: 청취자 대표분으로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은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께도 쉽게 다가가

0: 나와서 과학은 사실 재밌는 거예요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1: 저도 사실 승우 씨 때문에 과학의 재미를 조금 느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정말 과학을 모르는 대표 주자로서 한 말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면 네. 제발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제일 화가 나. 이 정도는 알죠? 아니 그거 몰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정말 모르는데 그 몰라요? 이런 반응이 사람을 더 위축시켜.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쪽에
1: 승우 씨는 안
0: 반응은 그러죠? 보이지 않죠.
1: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하길 좋아해요. 이건 뭐야? 막 이런 거 네. 부끄럽지 않아요, 승우 씨한테. 아, 네.
0: 그렇군요. 이걸 모른다고 하는 진짜 그런 반응이 있으면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멘트겠네요.
1: 근데 저처럼 과학에 무지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런 어떤 약간 뭐랄까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조차 모르는 나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과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
1: 네.
0: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다 하는 분야가 혹시 있으실까요?
1: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능 세대, 지금 수능도 보죠.
0: 예.
1: 예전에 과탐이 뭐 한 40점 만점이었나요? 80점 만점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 것 같아요. 네.
1: 저는 거의 뭐 한 제가 맘먹고 과학 조금 공부하기 전까지는 거의 늘 반타작이었어요. 학교 내신도.
0: 네. 아,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그때 만났으면 제 인생이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 정말 내신 진짜 반타작이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모든 평균을 과학에서 정말 많이 좀 까먹었어갖고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0: 그런데 뇌과학 이런 건 좀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패턴 같은 것들을 그렇죠. 좀 연구하는 것.
1: 인간에게는 관심이 있으니까 뇌과학이라고 하시면 그런 건 좀 흥미롭네요.
0: 그렇죠. 아, 뇌과학을 네. 전종원 아나운서를 위해서 많이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물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전종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복습 저복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화학 안 어렵다
2: 화학으로 그리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2: 깨우쳤다 달았네 AI
1: 평일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 몇 시인지 알려다오 11시 5분
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전종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로고송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4: 너무 재밌네요.
3: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4: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네요. 안 하려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의 마음. 그렇죠?
3: 그런가요? 네. 에이, 아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오늘은요. 이과학 저과학 한 달간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4: 네.
3: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0: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헷갈렸다 하는 내용들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던 주제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복습할 주제는 방사능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요, 이 복습, 저 복습에서 다룰 주제, 첫 번째 주제 방사능에 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 사연 보내주시면요, 소개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많이 찾아와서 보내주세요. 자, 방사능 주제입니다. 방사능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1: 좀 나쁜 것 같아요. 나쁘고 내 건강을 해칠 것 같고 뭔가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 같은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0: 맞아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잘못됐을 때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1: 네.
0: 잘 사용해서 통제해서 잘 다루기만 하면
1: 네.
0: 예,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다. 요 말씀을 추가해드리고 싶고요.
1: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과도 이게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0: 네, 너무 깊게 연관이
1: 돼 있는 거예요.
0: 네, 오늘 그러면은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해주시고
1: 네.
0: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복습 저 복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방사능이란 것 자체가 저는
0: 네.
1: 전혀 잡히는 그냥 나쁘고 뭔가 무섭기만 하지 정확히 뜻을 잘 모르겠는데 방사능이 있고 방사선이란 게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일단 그거가 뭐가 다른 건지부터 좀 헷갈립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0: 네.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리고 냄새가 나거나 하면 그것도 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근데 피폭 결과물은 미디어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피폭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든지.
1: 피폭이란 게 방사능에 노출이 된 건가요?
0: 노출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1: 네.
0: 그래서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사능이라는 거는
1: 네.
0: 능력입니다. 능이, 능력.
1: 아.
0: 예.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손전등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네. 손전등을 켜면 빛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밝힐 수 있잖아요. 어두운 곳을. 그건 손전등이 가진 능력이죠.
1: 그렇죠.
0: 방사선이라는 게 있고 방사능이라는 게 있는데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이 가진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빛이라는 걸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1: 네.
0: 근데 그 빛이 에너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사람한테 닿으면 뭐 세포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예. 그리고 우리가 원자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1: 네.
0: 그런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애를 방사능이라고 하고요. 그 능력을
1: 방사선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를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알아요?
0: 예전부터 네. 어떤 빛이 나오는 물질들을 우리가 관찰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1: 아, 물질에서 빛이 나와요?
0: 네. 빛이 나와요. 네. 빨간색 빛도 나오고 초록색 빛도 나오고 우리 네. 방사선 물질 해가지고 이렇게 X차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네. 위험 표시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근데 보통은 영상에서 보면 초록색 물질로 많이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빛을 내보내는 물질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걔가 가진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런 물질들이 내보내는 그 빛 그거를 우리가 선
1: 네.
0: 네, 빛, 선 빛은 선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직선으로. 그래서
1: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0: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1: 네.
0: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선, 직선으로 나오는 어떤 빛이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빛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게
1: 어렵지 않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0: 빛이 뭐냐면요.
1: 네.
0: 우리 주변에 있는 적외선 들어보셨죠? 가시광선.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느끼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는.
1: 이게 과학이 어려운 게 자꾸 이상한 용어가 계속 나와.
0: 적외선은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1: 이렇게 좋아요. 근데 모르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이제
0: 그렇죠.
1: 이쯤까지 아 그래 여기까지 쫓아왔었는데 근데 적외선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쌓여가는 거야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0: 그럼 이것만 정리하죠.
1: 어려워, 이거.
0: 빛은 우리 주변에 모든 물질이 내뿜고 있어요. 우리도 빛을 내뿜고 있어요.
1: 아, 저도요?
0: 네.
1: 제 안에 빛이 아나운서. 있다고요?
0: 네. 그런데 그거는 적외선이에요. 에너지가 크지 않아요.
1: 네.
0: 적외선은 빨간색의 바깥쪽 있다고 해서 적외선인데, 요거는 이제 차치하고, 에너지가 적은 빛이

0: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네.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또 에너지가 커지는 빛이 있어요. 자외선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봤죠.
0: 햇빛에서 오는. 네,
1: 자외선을 막아야 된다. 네, 그것은, 선크림 바르자.
0: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라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빨주노초파 하나 보혜 보라색 바깥에서 그래서 자외선이라 부르거든요.
1: 네.
0: 얘네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우리가 피부가 좀 상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파괴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1: 그 아이들과 비교해서 방사선은
0: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쪽에
1: 아주
0: 있습니다.
1: 아주 높은 아이인가요? 네.
0: 훨씬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쪽에 있는 애들은
1: 네.
0: 닿기만 해도 세포가 파괴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는 거죠.
1: 근데 우리 왜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네. 방사선 맞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위험한 걸 우리가 몸에 맞고 이거는 괜찮나요?
0: 엑스레이도 방사선 중에 하나입니다. 감마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X선도 X-ray, X선이거든요.
1: 네.
0: 이것도 방사선 중에 하나고
1: 네. 네.
0: 감마선 뭐 더 에너지가 센 선들이 막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X-ray를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1: 네. 네.
0: 지구 위에도 방사선을 노출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년에 한 2밀리시버트 정도의 어떤 단위가 있어요. 방사선 양의 단위가 2.4 뭐 이 정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아예 넘어가면 그 정도는 늘 우리가 노출이 돼요.
1: 아, 노출이 있다.
0: 네.
1: 그럼 궁금한 거는
0: 근데 엑스레이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1: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서 지금 머리가 아픈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좋아요.
0: 네.
1: 선 많고 뭐 다 뭔지 알겠어. 뭐 자외선 뭐 다 좋은데.
0: 네.
1: 그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는 방사선과 방사능이란 걸 알았고 그거를 선으로 뿜어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걸 잘 활용했을 때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0: 아 그런 것도 네, 네. 우리가 의학에서 많이 쓰이죠. X선 아까 말씀하셨죠.
1: 네.
0: X-ray 찍는다 그러잖아요.
1: 네.
0: CT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1: 네.
0: 네. 그거는 어떤 얘가 몸을 투과하는, 통과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 중에. 보통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들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통과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몸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세고 직진성이 강해가지고. 통과를 하면 어떤 지점에서는 뼈 같은 좀 밀도가 높은 거는 통과를 못하고.
1: 네.
0: 나머지는 피부는 통과를 하면 뼈만 그림자가 생기듯이 찍히겠죠, 사진이. 그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1: 네.
0: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몸을 투과시켜서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빛을 통해서.
1: 쉽게 말해 건강검진에 도움이 된다.
0: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의학 분야입니다.
1: 의학 말고 그러면 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도 있나요?
0: 원자력 발전이죠.
1: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방사성 물질이 네. 파괴되면서 네. 빛을 내뿜잖아요. 그게 네. 에너지거든요.
1: 네.
0: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잘 모아서 저장해 놨다가
1: 네.
0: 그거를 물을 데우는데 쓰어서 네. 물을 데우면 터빈이 돌아가거든요. 터빈을 돌릴 수 있어요.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1: 네. 네.
0: 물을 데우면 그렇게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한꺼번에 응축시켜가지고 터뜨리면 원자력 폭탄이 되는 거죠.
1: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 말고도 화력 수력 다 많은데
0: 네.
1: 원자력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왜 그럼 그건 유독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
0: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
1: 네.
0: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방사능이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게 우리 몸에 닿거나 하면 세포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적당히 들어오고 말아버리면 사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뭐든
1: 네.
0: 농도가 중요한데요. 오랜 시간 빛을 쬐고 있으면 자외선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피부를 쬐고 있으면 피부에 암이 걸린다든지 피부가 변형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가 자외선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고
1: 네.
0: 한다면 한 5분만 노출돼도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통제해서 써야 되는 거죠.
1: 6685님께서 네. 저와 함께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방사선으로 암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암세포만 죽이지 않고 일반 세포는 영향이 없나요?
0: 일반 세포에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1: 네.
0: 암세포에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 아, 정확히 걔만 딱 표적 치료할
0: 그렇죠.
1: 수 있게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 많이 병원에 가보시면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있어요.
1: 네.
0: 방사선으로 종양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0: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기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1: 오승환 아나운서가 지금 대단히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거는 저는 이해는 하겠으나 예,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손흥민 선수가 자, 드리블 해봐. 아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니. 저의 모든 감각을 머리끝에 모아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 아까도 뭐 농도가 어떻잖아요. 선이란 건 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 하나가 아,
0: 단어 자체가
1: 확실히 참 이게 낯선 단어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좀 긴장이 되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살 때려가지고 100번 때리면 네. 거기에 멍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세게 한번 때려도 멍이 한 방에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100번 갈 필요 없이. 네. 그래서 자외선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1: 네.
0: 살살 때려가지고 100번 때려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멍이 드는 것과 네.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한 방에 멍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네. 에너지를 가진 애들을 뿜어내면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저희가 방사능에 한번 노출이 되면 이게 몸에 계속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0: 피폭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1: 네. 그러니까
0: 피폭은 방사성 물질, 이 뿜어내는 방사선에 그 빛에 노출이 되면 그걸 다 피폭이라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외부는 그냥 피부에 닿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몸에 막 남아있진 않죠.
1: 네.
0: 방사선이.
1: 네.
0: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외부 피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출이 됐을 때 피부가 상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1: 네.
0: 그런데 뭐 방사성 물질을 먹었다거나 물질이 많이 든 어떤 음식을 먹었다거나 하면 몸 속에서
1: 네.
0: 그 방사선을 계속 내뿜는 물질이 몸 속에 남아있으니까
1: 네.
0: 주변 세포들,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렇게 맞닿는 세포들을 계속 괴롭히겠죠.
1: 네.
0: 방사성 물질이. 그래서 몸에 들어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게 내부 피폭인데. 근데 걔네들도 방사능이라는 물질이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네.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1: 원자 폭탄이 그런 거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0: 어. 그래서 그 쪼개지는 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쪼개질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래서 반감기라고 해서 반으로 줄어들 양이.
1: 시간이 지나면 왜 계속 쪼개져요? 그런 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0: 걔네가 네. 되게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면 놀이터 한쪽 철봉 위에
1: 네.
0: 불안한 자세로 서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으면 흔들흔들하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 아.
0: 네. 그걸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애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1: 제 마음이 불안정하네요. 근데 제 마음이.
0: 그래서 철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1: 네.
0: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뽑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과가 나무에 막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1: 네. 네.
0: 바람이 불고 뭐 하고 하면 지구 지표면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결국엔 다 떨어집니다. 반 떨어지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 30년, 어떤 건 5분, 어떤 거는 뭐 10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다 달라요. 물질마다.
1: 네. 네.
0: 그래서 반으로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자연적으로.
1: 네.
0: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몸에 먹었던 거는 당연히 배출을 할 수 있잖아요. 땀이나 아니면은 배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이게 이 복습 저 복습을 여러분을 위한 시간인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 싶은 생각은 또 드네요.
1: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그러니까 방사의 능력이 있는 그런 물질이 있고
0: 네.
1: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선으로 해서 이렇게 쏠 수가 있는 거고 맞나요?
0: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제가 손전등 얘기했잖아요.
1: 네네네.
0: 빛을 밝힐 수 있잖아요. 손전등.
1: 능력이
0: 그 능력.
1: 거고.
0: 그 능력. 근데 손전등은 누르면 빛이 나가잖아요.
1: 그렇죠. 그게 선.
0: 선이에요. 맞아요.
1: 그리고 이걸 잘 쓰면 뭐 우리의 건강검진이나 의학 같은 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0: 네.
1: 또 더 잘 쓰면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0: 하고.
1: 발전도 할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다만 이게 잘못 인간에게 딱 됐을 때는 인간 무기를 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걸 이렇게 무섭게
0: 네.
1: 평소에 왠지 음침하고 무섭고 나를 막 해칠 것 같은 느낌
0: 네.
1: 그런 느낌을 이래서
0: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1: 거죠.
0: 되는 게 물리학이랑 의학에서
1: 네.
0: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요 1년에 노출되면 위험한 정도의 반사선 양을
1: 네.
0: 정해뒀어요. 그래서 의학 정보들 우리가 CT를 몇 번 찍었는지.

0: 엑스레이를 몇 번 찍었는지를 다 공유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종원 아나운서가 올해 뭐 뼈가 부러져가지고 엑스레이를 몇 번 찍었다. 그러면 1년 동안 써야 되는 양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우린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0: 맞아요.
1: 그 신뢰할 수 있는, 아,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거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
0: 잘 관리하면.
1: 안전할 수는 있는 것이다.
0: 네, 그 관리하는 방법들도 다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 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은 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쓰나미가 엄청나게 큰 게 왔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너뜨린
1: 네.
0: 그런 자연재해가 온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예,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걸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대두됐던 거죠.
1: 네.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참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는데 유승인님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방사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딘가요? 질문 주셨는데.
0: 네. 우리 일상생활에는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곳이요.
1: 네.
0: 글쎄요. 원전 주변 뭐 가까이 가면.
1: 근처 가면.
0: 네. 그래서 근처도 다 이렇게 펜스 쳐놓고 그 이상은 또 괜찮거든요.
1: 네.
0: 실제 방사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CT 찍는 그런 곳이겠죠.
1: 네.
0: 네. 의학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1: 그쵸, 그
0: 방사선을 근처. 활용하는 곳.
1: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님들은 괜찮은 건가요?
0: 예. 네. 그분들도 노출되는 정도를 1년에 노출되는 양을 잘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10km 이상 올라가면 우주 방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승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요.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때는 10km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1: 근데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네. 새로운 팩트들이 하나씩 계속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지식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는.
0: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승무원분들도 관리 대상입니다. 1년에
1: 승무원님들.
0: 네, 1년에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스케줄을 조정해 줘요.
1: 네. 범진호님께서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게 맞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방사능은 초능력. 방사선은 레이저선, 방사성은 성격.
0: 맞습니다.
1: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0: 맞아요. 능은 능력이고 선은 레이저선, 방사선은 네네네. 성격, 성은 맞습니다. 범진우님 저보다 나으신데요?
1: 아주 쉬운 비유를 이건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6309님은 딱 그림 그리는 밥 아저씨 같아요. 참 쉽죠 하는데 어려워. 근데 이거는.
0: 제가 오늘 참 쉽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1: 안 했어요. 근데 승훈 씨는 그래도 되게 오승훈 아나운서는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과학 설명 중에 저는 가장 쉽게 해주는 분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0: 쉽게 해주는 분 되게 많은데 네. 저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1: 네. 그렇죠.
0: 노력을 가상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민우님. 네. 체르노빌 폐쇄 구역에는 유전자 변이로 기괴한 생물이 있다는 괴담이 있는 거 우리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네네.
1: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0: 네. 기괴한 생물이 있다는 보고가 된 건 없는데요.
1: 네.
0: 유전자 변이는 보고가 된 게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유전자 변이가 해서 돌연 변이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에서는 우리가 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외에는 도태된다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살기 어려운 애들은 당연히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애들만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기괴한 생물은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기괴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잘 움직이고 잘 먹고 대사를 잘 활발히 하는 그런 생물들이어야 되는데
1: 네.
0: 기괴하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다리가 짧다거나 뭐 꼬리가 없어서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도태될 거거든요.
1: 아니, 혹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인간이
0: 네.
1: 어떤 변이가 돼서 뭔가 좀 초능력을 갖게 된다거나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0: 네네.
1: 그런 것도 가능은 한 일인 건가요, 그럼?
0: 희귀한 확률로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1: 네. 조정현님께서 네. 저는 요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 가정용 원적외선 조사기로 빛을 쐬면 괜찮아지던데
0: 네.
1: 이거 자주 써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

0: 말씀드렸습니다.
1: 요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외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냥 물질이면 대부분 적외선은 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적외선이라는 건 적외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쬐셔도 됩니다.
0: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처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방사능과 방사성을 그냥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짧은 거 좋아요.
1: 저는 아까 범호님이었나요? 박범호님? 그 레이저 선? 이라고 표현하신 게 되게 좋았어요. 범진호님이네요. 우리가 그 빨간색 레이저 누르면은 쭉 빨간 나가죠. 레이저 나가는 거, 포인터라고 하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래 뭐 눈에 비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눈에 안 좋은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이저 포인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누르면 나가는 빛이 방사선인 거죠. 선.
0: 그렇죠.
1: 빛. 네. 그런 성격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눈에 오래 쬐고 있으면 눈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
0: 네.
1: 그거를 방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1: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 같은 것들이 면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너무 겁먹지 마라.
1: 겁먹지 마라.
0: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1: 네네.
0: 아. 이런 깔끔한 정리가 좋아요. 겁먹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무서운 거 아니다.
1: 너무 깔끔한 네. 정리셨어요. 저희 사실은 알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외에 네. 하나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0: 네.
1: 시간이 다 됐어.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0: 돼요. 아, 그런가요? 예.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이 네.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저도 궁금한 건 많아졌습니다.
1: 아, 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걸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0: 네, 네.
1: 오늘
0: 네.
1: 반응이 괜찮으면.
0: 네.
1: 반응이 안 괜찮으면.
0: 자신은 없네요. 네.
1: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뭐 평소 오승훈 아나운서와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대화들이 이런 대화였기 때문에 딱 평소에 저희가 하던 대화 아, 과학을 정말 모르는 사람과
1: 네.
0: 열심히 설명하려는 사람의 대화였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0: 좀 물리 좀 관심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1: 네.
0: 저희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 거 좀 쉽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복습 저복습이라는 코너로 새롭게 한 달의 과학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셨을 법한 걸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321님은 너무 많이 배우네요. 또 기다릴게요 하셨고요. 0777님께서는 계속 듣다 보면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에 한번 좋아요 또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반응 좋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용기 내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아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면 재밌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 이과학 저과학은 그런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7: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대구 경북 국민의힘 정치권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판하고 구미에 대한 투자를 촉구할 것으로

0: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 소비 회복에 효과를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경북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나 전국 평균보다 2.7%포인트 높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생활 소비와 직결된 소매업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교육과 서비스, 스포츠 업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안동과 포항, 경주가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177만 그루를 포함해 감염 우려목 등 모두 309만 그루를 제거했고, 그중 포항, 경주, 안동과 경남 밀양, 창녕 등 영남권 7개 지역의 피해가 전국 발생목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목 제거와 함께 소종 전환과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하고 국가 방제벨트 구축과 집중 예찰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송이 산지가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길안면 100자리 산 45번지 일원 372헥타르가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 일원이 첫 번째 특구로 지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지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산림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산물 가공, 유통과 산촌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림 경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경북 북부 산불 피해지를 순차적으로 산림 경영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데크 등 시설이 불탔던 영덕 블루로드가 재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지난 2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영덕구는 국토비 등 62억 원을 들여 해파랑길 21코스와 겹치는 블루로드 3, 4코스 재해복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로 폐쇄됐던 블루로드가 다시 열려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 외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북전문대학교가 지난 주말 교내 파크골프장인 파크 72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3도, 습도는 47%입니다. 정오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국제 뉴스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서사가 있는 음악들로 꾸며집니다. 오늘 첫날 시작하는 곡은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였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정해진 타이틀곡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의 주제를 나타내는 음악을 타이틀곡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타이틀곡 One More Try는 그러니까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저의 감상도 좀 들어가 있는 곡이죠. 저희가 국제시사를 표방하고 또 추구하지만 음악이 그만큼 중요한 축이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국제시사 전문가들을 코너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연결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음악들은 세 분의 전문 선곡위원들이 골라주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차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모실 일도 있을 테고요. 손석희 12시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수도권 기준으로 그렇죠. 95.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7: 절세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9: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손석희의 12시 첫 순서는 지구촌 사이드 A입니다. 사이드 A는 그러니까 LP 레코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따가 4부에는 지구촌 사이드 B도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의 A면, B면을 모두 살펴보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아예 LP 레코드로 음악을 들려드리는 순서도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첫날은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엄청난 더위가 엄습을 했는데 오늘 조금 뭐 풀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폭염 속에서 에어컨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쩌면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에어컨 논쟁. 에어컨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이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7: 예. 거기는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5시? 그쯤 되나요?
8: 네. 네, 예. 5시 15분입니다.

0: 미안합니다. 새벽부터. 네. 지금 온도는 어떻습니까?
1: 뭐 지금은 현재 온도 한 22도 정도 되니까는 굉장히 행복한 온도이죠.
0: 아, 그런가요? 폭염 경보인가 그게 오늘 좀 해제됐다면서요?
1: 네, 그 오늘 자정 12시로 해가지고 프랑스 기상청이 11일간 내렸던 폭염 적색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0: 아, 예. 그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사이에? 체감하신 폭염이랄까?
1: 일단 뭐, 그 11일 동안 편두통이 계속 있었고요.
0: 아, 그래요?
1: 그 창문을 열면은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사막의 사바나에서 들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우리말로 하면 아마 그 건식 사우나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0: 아, 예.
1: 그래서, 네.
0: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프랑스 정부는 지금 잠정적으로 그 2025년에도 날씨가 좋아서 그때도 한 5천 명 정도가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그 10일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걸 보면
0: 예.
1: 그 폭염의 그 정도가 아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에어컨 설치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뭐 그게 이제 이른바 열사병이니까 열병으로 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에어컨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은 2025년 현재 그 프랑스 주거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한 24% 정도 된다고 그래요.
0: 아, 예.
1: 근데 이게 그 2023년도에 13%였는데 2년 사이에 한 2배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러고 또 이거 이 에어컨을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 조사한 그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0: 예.
1: 그거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더운 이번처럼 폭염일 때만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61%.
0: 예.
1: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만 킨다고 하는 사람이 한 21%. 그러니까 한 82%의 프랑스 사람들은 최고 더울 때만 잠깐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0: 그 엔간에서 거의 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1: 네, 그래서 그 예. 8%의 사람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사람 에어컨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그 전력 전체의 1% 미만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프랑스 사람들은 최소한으로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예. 안 박사님은 혹시 댁에 에어컨을 두셨습니까?
1: 에어컨 없습니다.
0: 글쎄요. 에어컨 설치에 반대하는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1: 뭐 폭염이 와도 1년에 한 뭐 20일 정도면 더우니까
0: 예.
1: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고 저희 집은 또 맞바람이 불어서
0: 예.
1: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부르니까 낮에만 좀 조심하면 저녁은 잘만 해서 아직 설치 안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아니 창문을 열면 건식 사우나 같은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시길래 아무튼 네.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세우신 걸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에어컨 설치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좌파 정당 쪽에서는 설치하지 말자는 쪽일 테고 우파 정당은 하자는 쪽일 텐데 그 논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모양이죠.
1: 네, 그 극우파에 해당하는 그 국민연합의 그 당대표 마린 르펜은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라고
0: 예.
1: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파 사람들은 그 이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예.
1: 환경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매연이 높은 차량을 어딘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기본권을

0: 형성이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20, 한 24년 전부터 프랑스 친환경 정책은 프랑스 정책에서 최하위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후가 계속 악화되고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니까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 학자의 기상학자에 의하면 2035년 정도, 지금보다 10년 정도 후에는 낮 기온이 50도까지도 올라갈
1: 아유,
0: 것이다.
1: 예.
0: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NGO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친환경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80% 이상 유권자들이 폭염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겼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이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주장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는 에어컨을 달자는 쪽으로 가는 건가 보죠?
0: 그게 지금 약간 대답이 애매합니다. 그 최근 여론조사 그 6월 22일 날, 24일 날한 여론조사에 보면 응답자의 80%가 에어컨이 이 폭염이라고 하는 거에 그 즉각적인 대책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78%가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어컨이 그 지금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78%에 이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건 정말 예상 외이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0: 그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그 폭염에 친환경적인 대응 방법으로 제일 최우선으로 꼽는 것이 약60% 이상 사람들은 녹지대를 더 확대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찻길에 가로수가 많으면은 기온이 보통 7도, 8도씩 낮아지니까 그러한 친환경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 주거 환경 주위에다가 급수 시설, 그러니까는 우리 뭐 분무기가 나온다든지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폭염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한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 더우면 뭐 저희도 그랬지만은 여기에 도서관 주위에 있는 도서관이나 관공서로 가면은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저희가 도서관이 보통 평소에는 6시, 저녁 6시까지만 여는데 이번 폭염 기간 동안은 저녁 8시까지 문을 열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것만이 대안이 될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서울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에어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더라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랑스 파리의 안종욱 박사였습니다. 기후 문제라면 떠오르는 노래가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곡을 얘기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꼬집은 노래이기도 하죠. 조니 미첼의 빅 옐로우 택시 듣고 가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2: 시 주석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3: 에어버스의 스페이스X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4: 국제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MHz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예. 1부에서 현지 연결을 했었고 2부는 조금 더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데 이번 주에는 주로 경제 이슈 위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속 코스피입니다. 우리 증시 규모가 뭐 굉장히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에서도 코스피를 중요한 지표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변화를 좀 쉽게 짚어줄 전문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투자교육 전문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실 텐데 저희가 뭐 약간 좀 자랑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에는 국제시사나 경제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분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6: 아, 네. 네.
5: 그중에 한 분이신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5: 예, 예. 네.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 안내하는 저 음악과 함께 멘트가 나왔잖아요.
6: 네.
5: 그 배경음악이 혹시 뭔지 아세요?
6: 잘 모르겠습니다.
5: 예. 당연하십니다.
6: 네.
5: 레드 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증시야말로
6: 아하.
5: Good Times, Bad Times가 너무 이렇게
6: 하루하루 바뀌니까
5: 예, 널뛰듯이 하니까요. 오늘 떨어졌나요?
6: 네,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5: 예. 그럼 내일은 오를까요?
6: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어제 오르면 오늘 빠지고
5: 예.
6: 오늘 빠지면 내일 오르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5: 뭐 그렇죠.
6: 나타나고
5: 예, 예.
6: 있는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5: 예.
6: 이제 내일 같은 날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5: 예.
6: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월말이죠.
5: 예.
6: 근데 또 분기 말이기도 합니다.
5: 그러네요.
6: 게다가 반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로벌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5: 예.
6: 내일

0: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관련된 이 거래나 매매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일단은 6월 30일 내일까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그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내일을 또 지켜보고 계시겠군요.
0: 네. 예.
1: 사실 뭐 하루하루 변하는 코스피나 뭐 이런 코스닥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0: 네네.
1: 조금 좀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변하는데, 세계 경제하고 코스피하고, 그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분들한테도 이건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0: 네네. 네.
1: 예예.
0: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 이제 거의 두 배 올랐는데요.
1: 예, 예.
0: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가 4,200포인트였는데
1: 아, 그거밖에 안 되네요.
0: 올해 빠졌는데도 8,000이니까
1: 예.
0: 그냥 대충 계산해도 두 배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오는데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1: 예.
0: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주식이 얼마 뭐 30만 원인데 몇 주 있어 그래서 다 곱하면은 삼성전자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나 봐. 이런 게 이제 시가총액의 개념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은 연초에 3,500조 원이었습니다. 3,500조
1: 예.
0: 원이요. 지금 얼마냐면 두 배 올랐으니까 7,000조 원이 됐다는
1: 예.
0: 얘기잖아요.
1: 뭐 어차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감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네요.
0: 네. 근데 이거를 아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1: 예.
0: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올해 돈 좀 벌었어? 그러면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한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 예.
0: 3,500조 원이 된다는 얘기죠.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와닿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금액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1: 예.
0: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를, 투자 안 하신 분들을, 이렇게 배아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 예.
0: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또 이제 대서특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AI이잖아요.
1: 예.
0: 근데 AI와 관련돼서 AI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의 1등, 2등 기업이 하필 또 우리나라에 있고
1: 예.
0: 그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1: 예.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무튼 그래서 그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외신 보도 아까도 어제 나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조금씩 나온 바가
0: 네.
1: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기침을 하면 여기서 감기가 걸리고
0: 맞아요.
1: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되는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0: 이게 이제 그 전에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 하나는 꼭 제일 먼저 열심히 봤던 게 있었어요.
1: 예.
0: 그게 이제 7월 1일에 그러니까 매달 1일에 발표되는 수출입 데이터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 세계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 그런가요?
0: 네.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6월 달에 수출이 얼마가 됐고 수입이 얼마가 됐는지를 그 다음 날 발표한다는 거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에 막 수출을 했던 거 수입했던 걸 다 해가지고
1: 매일 계산하고 있다는
0: 얘기죠. 매일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7월 1일에 딱 발표가 돼요. 이런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1: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7월 그러니까 매달 1일 날만 되면은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봤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1: 네.
0: 전 세계의 경제의 상황을 아, 저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1: 예.
0: 거였죠.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이 뭐 해봐야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AI가 매우 큰, 중요한, 투자 테마이기 때문에
1: 예.
0: 반도체가 얼마나 팔렸어? 반도체 수출 얼마나 했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고
1: 예.
0: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된 코스피 움직임을 전 세계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코스피의 뭐 체급이랄까?
0: 네.
1: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0: 자,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32강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1: 네. 뭐 가슴 아픈 얘기는
0: 네.
1: 또
0: 32등 안에 못 들었다는 얘기죠.
1: 옛날에는
0: 아니 이번에요. 그러니까
1: 아, 이번에
0: 32등 안에 못 든 거잖아요.
1: 아니 축구가
0: 예예.
1: 예.
0: 그러면

0: 그 주식 시장은 몇 등일까?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예. 4강에 아깝게 떨어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깝게 4강에서 떨어진 거죠.
1: 예. 그럼 1등부터 제가 5위 정도 됩니까?
0: 네, 5, 6위 정도 되는데요. 예. 1등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등은 미국이고요. 대략 한 80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제 약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2등은 중국이고요. 20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4배가
1: 아, 1위와 2위 차이가 4배나 나는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예. 3위가 일본이고요. 일본은 이제 7에서 8조 달러 정도 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이 7조 달러 정도 되고 4위. 예. 이게 이제 4강이에요.
1: 아, 그 3위, 4위는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위, 6위가 굉장히 치열한데 대만과 한국이 대략 5조 달러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1: 아니 그러면 사실 7, 8조하고
0: 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예,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서 이제 만 포인트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우리가 이제 4강에도 진출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4등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역전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 나라들이 이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1: 쟁쟁한 나라들이네.
0: 이런 나라들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코스피가 넘어섰다는 얘기죠.
1: 예.
0: 그러면은 왜 그런 나라들은 뒤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의 시가총액 1등은 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고 은행입니다.
1: 예.
0: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암도 있지만 HBC라는 은행이고요.
1: 예.
0: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비통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명품.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AI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제일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뭐 양적으로 덩치가 커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질적으로도 그러면은 덩치가 튼튼해졌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는 것이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 성장이 있어요.
1: 예.
0: 양적 성장은 실제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아마 한 5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
1: 예.
0: 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러면 질적 성장이 됐냐, 질적 성장이 뭐냐,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1: 예.
0: 이익의 질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늘어난 이익이 얼마나 오랫동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냐로
1: 예.
0: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1: 예.
0: 그 회사의 실적의 내용을 까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떤 계약을 발표를 했냐면요.
1: 예.
0: 그러니까 영어로는 SCA라는 건데 좀 번역을 하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객들하고는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계약의 내용을 밝혀줬는데
1: 예.
0: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지금 이미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1: 예.
0: 이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높은 계약으로 계약해가지고 다 가져갈 것처럼 해놓고
1: 예.
0: 빅테크를 포함한 메모리를 사가는 업체들이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른 척 하는 경우도
1: 그럴
0: 많거든요.
1: 수도 있겠죠.
0: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예. 계약 이름이 있냐면은 take or pay라는 계약을 만들었어요. 가져가던가 말던가 돈은 내. 이런 게.
1: 아. 예.
0: 그러니까 이 계약은 굉장히 강력한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나는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돈은 내는 거야. 알겠지?
1: 예.
0: 그래도 좋으면 가져가고 싫으면 말어.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1: 그건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0: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애플이 지난주에 이제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뭐 아이폰 포함해가지고 한 30%씩 올리면서
1: 예.
0: 볼멘소리를 한 거죠. 아니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가격을 올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아이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쟤네들 저기 너무 폭리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이런 그 볼멘소리를 좀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화가 났는지 마이크론에서도 애플을 겨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0: 애플 우리 과거에 엄청 잘 나갈 때 우리 진짜 메모리 가격 안 올라서 죽겠다고 할 때
1: 예.
0: 그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적자 나고 막 회사 망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메모리 그 캐파를 늘렸으면
1: 예.
0: 만들 수 있는 공정도 지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겠냐 이러면서 이제
1: 뭐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0: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처음 질문 주신 게 양적인 성장은 됐다고 했는데 질적으로도 성장했냐 질적으로도 성장을 한 거죠.
1: 예.
0: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마이크론보다도 더 좋은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메모리의 그 이익이 내년에는 급락하면 어떻게 그럴 가능성은
1: 예.
0: 매우 낮다.

0: 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삼전과 닉스 그 둘에만 매달려 있는 시장은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2: 네, 그러니까 이익이 급감하지 않는다면
1: 예.
2: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급락하지는 않다, 않는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2: 불안한 건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푹 꺼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등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 예.
2: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보통은 주가라는 거는요.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올라요.
1: 예.
2: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때는 누구나 야 이게 올라도 되는 거야? 올라도 되는 거야?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요.
1: 그렇죠.
2: 그러다 빠질 때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1: 확 빠지죠.
2: 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 주식을 다 팔아버리니까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코스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변동성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예.
2: 그러니까 과거 뭐 코로나 때도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변동성 커졌을 거고 여러 차례 있었을 거잖아요.
1: 예, 예.
2: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요.
1: 예.
2: 그럼 변동성이 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익이 급락하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1: 예.
2: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은 역대급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2: 저는 이런 현상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주가도 막 버블이고 과열인데
1: 예.
2: 이 기업들의 실적도 과열이어서
1: 예.
2: 아까 이제 뭐 애플하고 마이크론 실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모양이군요.
2: 네네.
1: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2: 네.
1: 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 네네.
1: 그 변동성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변동성은 언제까지 이것이 그럼 계속될까요?
2: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1: 예.
2: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맞는지 저 가격이 맞는지 잘 모를 때
1: 예.
2: 막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빠져? 그러면서 이제 사거나 아니면 더 빠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팔거나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 때 변동성이
1: 예.
2: 커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1: 예.
2: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증한 반도체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1: 예.
2: 혹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예.
2: 오늘 오다 보니까 BIS라는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1: 예.
2: 이 기관에서 AI 버블이 앞으로 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급의 이제 태풍이 몰아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1: 예. 늘 그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맞아요. AI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1: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2: 네. 예.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1: 예.
2: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주가가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나라는 여전히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2: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1: 예.
2: 이거는 변동성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왜 우리만 그렇게 변동성의 폭이 그러니까 급락이 계속됩니까?
2: 네네.
1: 우리가 제일 심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제일 좋은 정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좋은 정도가
1: 예.
2: 가장 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뭐 은행들이 있고 캐나다는 뭐 캐나다 은행이 있고 뭐
1: 예.
2: 이런 식의 이제 AI와 관련 없는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반면에 우리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맨 위에 있기 때문에
1: 예.
2: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2: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이제 출시되면서
1: 예.
2: 안 그래도 변동성이
1: 그러게
2: 여기서 뭐 변동성을 더 줘버린
1: 두 배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네. 벌고 잃고 하는 게
2: 네.
1: 일종의 뭐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2: 네
1: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예. 다음 주에도 혹시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2: 네네.
1: 예, 예.
2: 알겠습니다.
1: 예. 얘기 잘 들었고, 오늘은 세계 시장 속의 코스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HS, 이효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머리를 좀 식히고 갈까요? 물론 뭐 재밌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식이니 뭐 경제

이런 얘기하면 좀 머리가 좀 아플 경우가 많아서. 선거위원 중에 한 분이신 김학선 의원이 볕이 좋은 평일오후에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기를 늘 바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레이 파커 주니어 하면 흔히 이제 고스트바스터즈를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은 레이 파커 주니어의, 이거 옛날에 그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라갔던 곡입니다. 그래도 A Woman Needs Love를 준비했습니다. 1시 5분에 시작되는 3부에서는 가수 성시경 씨가 첫 손님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한인제약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소.
3: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0: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작진들이 제가 제임스 테일러 팬이라고 하니까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 곡이 나오는 거겠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유튜브에는 이효석 대표, 조금 아까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의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이효석 대표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미니의 김용희 씨, 귀가를 축하드린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수영님, 기다리셨다고요? 20년 전 출근 시간에 시선 집중을 듣던 청취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2006년이면 시선 집중을 한창 할 때네요. 요즘은 김종배 씨가 시선 집중의 주인장입니다. 오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반갑게 통화했습니다. 음악 방송 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꿈을 이루셨다고 축하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국제뉴스의 경제 음악의 종합 세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요. 종합으로 가다 보면 좀 뭐랄까 정신 없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어렵긴 합니다. 국제뉴스도 쉬운 게 아니고 경제도 쉬운 건 아니어서요. 문자로 6874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이미 구독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방송을 축하드리고 청취율이 대박나기를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뚜벅뚜벅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시냐고 김명한님께서 미니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뭐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 스튜디오는 그 과거에 한 4년 반쯤 전에 김종배 시선집중의 초대손님으로 잠깐 나와서 여기 옆자리에 앉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가운데 앉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무척 긴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더 풀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라도 해주시나요? 보라 보이는 라디오. 예.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라가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이 됐고요. 1시에는 뉴스를 들으시고 1시 5분에 손석희 12시 3부가 시작되는데 3부의 첫 초대 손님은 성시경 씨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개월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29원이 내린 리터당 1,995원, 경유는 28원 내린 1,98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150원 낮췄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의 수행을 거부했을 뿐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의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이른바 CIA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외 담당 국장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금단체 협약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전일 연차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 행위로 카카오 본사와 4개 계열사 조합원 총 2,1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존에 지급하던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별개로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인 1,000만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사회후생 차원 편익이 우세하다는 국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인환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장 설치에 따른 연간 사회적 편익 평균은 4억 100만 원으로 비용 3억 9,500만 원과 수치는 비슷했지만 세수 손실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유혜란이 미국 여자 골프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 체스카의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유혜란은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치며 최종 합계 14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유혜란은 올 시즌 첫 승리를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장식하며

0: 개인통산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륙 5에서 40mm, 경남 서부 내륙은 5에서 20mm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와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와 4부의 마지막은 이렇게 타이틀곡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 3부에 이 타이틀 나가는 곡은 작곡가 유태영 씨의 Always Walking With You, 늘 당신과 걷습니다 라는 뜻의 곡인데, 연주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했습니다. 듣기가 좋죠? 예. 아마 이따 끝날 때 한 번 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부는, 질문들로 꾸미겠습니다. 코너 이름이 이렇게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MBC 텔레비전에서 지난 봄까지 4번의 시즌을 방송을 했는데, 그 질문들이란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게스트는 가수 성시경 씨입니다.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시경 씨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실 예정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0: 깨끗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팀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팀.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예, 질문들. 첫 주제는 다시 라디오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맞는 분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이분을 떠올렸습니다. 가수이자 심야 라디오의 DJ였고, 그리고 흔히들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 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시경 씨, 저의 첫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질문들 코너는 한 분이 가능하면 이틀 동안 참여를 해주십니다. 내일도 성시경 씨와 만난다는 얘기죠.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 MBC 라디오에 이렇게.
0: 예. 네. 심야 DJ 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원래 톤이 이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낮에 예. 나오면 안 된다.
0: 예.
1: 운전하시는 분들 졸려지고. 심야 톤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0: 예. 톤이 원래가.
1: 생겨먹어서.
0: 예. 예. 그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예. 지난 4월에 그 텔레비전 질문들에서 만나 뵀습니다.
1: 네, 윤종신 씨와. 네.
0: 재밌었습니다.
1: 오, 다행입니다.
0: 예. 아니,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신 아니,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 네,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을 막 이렇게 짓궂은 예. 질문도 하고 하는 걸.
0: 예, 예.
1: 대부분 겁먹어서 잘 그리 못하잖아요.
0: 아니,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 그래요. 예. 근데 역시 예. 공격받으실 때 좀 빛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의외의 모습이 나오시니까.
0: 예. 오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1: 예. 가능하면요. 예.
0: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1: 네네.
0: KBS에서 그 사이에 그 고막 남친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1: 네, 더 시즌즈라는 음악 프로를 예. 하고 있습니다.
0: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1: 원래는 이제, 뭐, 이젠 얘기해도 되겠구나. 훨씬 넘어갔으니까.
0: 예.
1: 10번 정도를.
0: 10번은 훨씬 넘어갔죠.
1: 예, 해달라고 예. 하셔서.
0: 아,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1: 네.
0: 아마 제작진이 더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1: 제작진은 그냥 가능하면 계속 하자 주의로.
0: 예.
1: 얘기해 주시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뭘 시작하면 잘 놓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0: 예, 예.
1: 책임감을 갖고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뭐 언제가 끝이다 이런 것도 아직 없는 모양이군요.
1: 기약은 없고요.
0: 네. 예.
1: 근데 뭐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예. 이제 노래 부를 방송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고요.
0: 하긴 요즘 뭐 거의 네. 다 없어졌으니까요.
1: 선후배들이 나왔을 때 되게 편애하고
0: 예. 네.
1: 듬직한 호스트가 있으니까 좀 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0: 예.
1: 좀 의미도 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듬직한 호스트라고 본인이 본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1: 체중과 어떤 덩치를 이야기한 거죠.
0: 알겠습니다. 축가 공연도 성황리에 마치셨다.
1: 잘 끝냈습니다. 선배님이 나레이션을 도와주셔가지고.
0: 예.
1: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부탁드렸을 때.
0: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죠.
1: 근데 배철 선배님께도 부탁드렸었고 뭔가 예. 뭐 의외의 유재석 형도 해주시고
0: 예.
1: 동엽이 형도 하시고 뭐 근데
0: 아니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 사이에 제가 껴있다는 게 좀
1: 근데 이게 결혼식 컨셉의 공연이고
0: 예.
1: 처음에 사회자, 그러니까 주례의 역할이죠. 그런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인데다가
0: 예.
1: 제가 질문들 나갔을 때 한번 뭘 부탁해야지 싶어서
0: 아, 그때 이미?
1: 네.
0: 예.
1: 부탁드렸더니만, 이번에 라디오 하는데 나오라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부탁드릴 차례입니다.
0: 아, 그 순서 지금 따지고 계신 건가요?
1: 아니, 따질 것도 없는 게 제가 질문 든다고 하고 여기 예. 나왔고, 나레이션 한번 해주셨으니까.
0: 예.
1: 뭘 부탁드려야 되지?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오면 남자 주인공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
0: 공연은 잘 되셨습니까?
1: 네네네. 예. 그럼요. 되게 센세이션 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0: 생각나는데
1: 예.
0: 남자 주인공 손석희 연기 욕심은 혹시 있으신가요?
1: 망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요. 좋아하죠.
1: 저는 잘 압니다. 저의 수준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0: 알겠습니다.
1: 예. 축가 공연을 본 분들 중에 일부는.
0: 네.
1: 아니, 오프닝 나레이션을 하지 말고 노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0: 제가 잘 고민해서 부탁을 드릴 생각인데
1: 예.
0: 노래보다는 남자 주인공 쪽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에.
1: 미안합니다만 그 일부는 딱 한 명이긴 했습니다.
0: 네?
1: 딱 한 명이긴 했다고요. 그런 반응을 보여준 분이.
0: 아, 다행입니다.
1: 예. 네. 제가 얘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0: 락 좋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1: 락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예.
0: 그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신 거죠?
1: 아니,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걸 이렇게 농담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0: 예. 상상이 안 가서.
1: 그거는 뭐 직접 보시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0: 한번 술자리 약속하셨는데.
1: 알겠습니다.
0: 불러주시나요?
1: 예.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 진짜 그 노래방도 깜짝 놀라겠다. 손석희, 성시경이 들어가면. 무슨 조합이지?
1: 아, 요즘 노래방이 됩니까? 요즘 많이 문 닫았다고 그러던데.
0: 저도 사실 노래방을 가는 쪽은 아니어가지고.
1: 그죠? 예.
0: 근데 열심히 일을 다들 가더라고요. 어제 노래방 예.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아, 이제 그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0: 네네네.
1: 하겠습니다. 예. MBC 라디오하고 연이 깊으십니다.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합쳐서 8년 진행.
0: 네.
1: 2년을 더 하셨으면 브론즈마우스가 생기는 건데.
0: 그러게요.
1: 예. 네. 그건 좀 아쉽군요. 그 라디오에는 고막 남친과는 좀 결이 다른, 다른 그, 저 별명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목소리 카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0: 그렇죠.
1: 예전에는 뭐, 이종환 씨 돌아가셨습니다.
0: 아.
1: 임국희 씨도 계셨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지금도 6시에 이제 활약하고 계신 배철수 씨.
0: 그렇죠.
1: 조금 전에 요 앞에서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했는데, 이문세 씨.
0: 아.
1: 다 성우 김세원 씨 네.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목소리 카리스마, 목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분들. 그 목소리 카리스마 대열의 막내쯤이 성시경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말도 안 되죠.
1: 예.
0: 영광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아니요, 사실.
0: 경력이 너무 부족하고.
1: 예, 뭐 짧긴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서는.
0: 네.
1: 예, 그러나 아무튼 그런 평가들도 좀 있어서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학창 시절에 즐겨 듣던 프로그램
0: 아무래도 별밤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이문세 씨.
0: 네네.
1: 예.
0: 그리고 별밤에, 예. 사실 저희 때는 이제 막 인터넷이 있거나 뭐 멜론 스포티파이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1: 예.
0: 진짜 신청곡을 해놓고
1: 아 그렇죠.
0: 기다리면서 예. 더블 데크에다가 녹음하려고
1: 예.
0: 나오나다가 탁 나올 때. 그 팝송을 내가 원하는 팝송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1: 예.
0: 어쨌건 라디오였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죠.
1: 네.
0: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악 틀면서 페이드 올려서 멘트하는 DJ가 그렇게 싫었어요. 음악은 음악으로 딱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1: 예.
0: 전주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5초쯤 있다가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 막 누가 부릅니다. 막 그러면
1: 예.
0: 그걸 저희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1: 명심하겠습니다.
0: 아니 그래서.
1: 예.
0: 제가 라디오 할 때는 사실 그럴 시대도 아니었는데 언제든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시대였지만 저는 최대한
1: 예.
0: 음악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1: 예. 그건 매우 좋은 자세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네요. 그 정영선 프로듀서 제가 1, 2부에서 음악에 멘트 섞은 적 한 번도 없죠. 예. 사실 고백하자면 그건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0: 진짜로요?
1: 예.
0: 예.
1: 아니 그 귀한 음악에 왜 제 목소리를 섞겠습니까?
0: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DJ는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1: 아 뭔가 멋이 있으니까.
0: 디스크 자키니까
1: 예,
0: 내가
1: 예.
0: 틀고 내가 소개하면서
1: 예.
0: 내가 걸고 뭐 당연한 겁니다만 예전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가 생각나서
1: 예.
0: 제가 DJ 하는 동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1: 예. 그럼 기억나는 목소리는?
0: 저는 뭐 그렇게 예전 선배님은 아니지만 정지영 아나운서
1: 아 예, 예.
0: 애가
1: 오전에.
0: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1: 예.
0: 그 옆 방송국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이제 벽 쪽을 보고 방송 녹음 중이었겠죠.
1: 예.
0: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1: 아니 저는 목소리를 말씀드렸는데.
0: 아 목소리도 물론입니다만
1: 예예.
0: 이 라디오라는 행위라는 게 무엇일까.

0: 쇳덩어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청취자를 향해서 예. 연애하듯이 이 마이크를 막 이렇게 마이크랑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뒷모습이 예. 아 맞아 라디오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아름다워 보였던
1: 예.
0: 이렇게 막 스텝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골방에서
1: 그렇죠 사실 라디오의 맛은 그런 것일 수도 네네네. 있고 예 요즘 뭐 그러면 그 보이는 보라라고들 부르시던데
0: 네네.
1: 보이는 라디오 혹은 뭐 이 방송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디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보이는 라디오를 안 했어요. 그래서
1: 예
0: 아주 별로죠. 방송국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뭐 보이는 라디오는 비디오지 그게 어떻게 라디오냐
1: 예.
0: 였는데 이제 뭐 시대가 이렇게 됐고 팟캐스트도 다 영상과 함께 하는 예. 시대니까 이제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딱 그 과도기였거든요.
1: 그렇죠. 그때가.
0: 그 라디오는 좀 안 씻고 와도 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1: 예.
0: 보이는 라디오면 저도 오늘 이제 좀 착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1: 예.
0: 오시는 게스트들도 DJ도
1: 신경 쓰게 되죠.
0: 네네. 예. 오늘 되게 멋있으십니다.
1: 아 제가요?
0: 네네.
1: 고맙습니다. 맨날 입는 옷인데. 아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0: 네.
1: 라디오 국장이 유튜브를 하시죠 그러길래 아니면 뭐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또 소문이 났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뭐 손석희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하기로 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0: 네.
1: 아무튼 뭐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무언가에 굴하는 손석희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1: 아니면 의외의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요?
0: 근데 이제 굴하는 거랑 의외의 모습이 강하게 요구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1: 예. 네네. 뭐 솔직하게 지금 강하게 요구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도 잘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건 이제 선택 들으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나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귀로만 들을래?
1: 그렇죠.
0: 네, 가능한 일이니까.
1: 예. 음악 라디오는
0: 네.
1: 저희도 절반은 음악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청취자 사연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0: 물론이죠.
1: 예.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사연이 혹시 있습니까?
0: 저는 제 라디오 사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아무튼 MBC FM 사연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게스트도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1: 예. 예.
0: 아무튼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애 보고 요리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남편 놈이 문을 안 열고 들어오고 계속 띵동띵동을 해가지고 키를 안 가져갔는지.
1: 예.
0: 옛날 사연이죠? 이제 요즘엔 다 번호로 문이 열리니까. 아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문을 열면서 막 화를 냈대요.
1: 예.
0: 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남편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불을 붙인 상태에서 본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0: 안 만나도 좋은.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했고 저의 20대를 바쳤고.
1: 예.
0: 이걸 하러 매일 내가 상암동에 올 수 있을까?
1: 예.
0: 하여튼 DJ는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개근상이 중요한 거니까. 요즘엔 또 집에서 이렇게 바로 틀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근데 전 MBC FM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컸기 때문에.
1: 예.
0: 어디 가든 MBC FM, MBC FM. 그치, 약간 조금, 올 때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1: 예. 아, 이 정도면 뭐 언젠가 컴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0: 아, 진짜로요?
1: 예. 예.
0: 돈을 많이 주시면.
1: 그건 나
0: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한 6년쯤 있다 하겠습니다.
1: 예.
0: 왜 그만하게 됐는지.
1: 예. 아, 그런 것도 있나요?
0: 그럼요. 뒷얘기가 어마어마한 게 있죠.
1: 예. 그건 내일 하시죠.
0: 네, 할 테니까 편집해 주세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1: 예. 라디오가 사라진다면
0: 네.
1: 사람들의 못된 마음이 커져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군요.
0: 네, 한창 예. 했던 것 같아요.
1: 너무 극단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0: 그 메시지가 좀 들리려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1: 그런 있는 의도가 있었다.
0: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자극적이고
1: 예.
0: 그 억지로 누군가는 연필을 잡고 편지를 써야 되지 않나?
1: 예.
0: 색을 넘기고 이럴 때의
1: 예.
0: 근데 그 연필로 쓰는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만은 라디오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극적인 세상에서 누가 라디오를 들을까? 그러니까 라디오를 좀 더 해야 세상을 좀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지 않나?
1: 예.
0: 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1: 이 경우에 라디오란 예를 들면 뭐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와 같은 라디오.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시선 집중이나 뉴스 하이킥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이 더 사나워질 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까요?
0: 보이는 라디오를 억지로 하지 않는 노력?
1: 예.
0: 이랄까?
1: 끝까지 집요하게.
0: 예. 그렇게 했었는데
1: 예.
0: 뭐 글쎄 지나고 나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긴 하죠. 또 지난 것은 늘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니까.
0: 예.
1: 예. 아무튼 그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라디오가 뭐랄까 세계 평화 절대선에 이바지하는 매체 좋게 말하자면
0: 네
1: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틀고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쭉 가버리진 않는다.
1: 예. 아,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이제 뭐 한 3, 4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0: 아, 진짜로요? 상암동까지 왔는데?
1: 내일도 또 와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과거의 라디오는 사실 뭐 본 방송을 놓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더 아련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잠깐 그 텔레비전 질문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라디오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0: 네.
1: 라디오에, 그땐 진공관 라디오였어요.
0: 네.
1: 아시나요?
0: 네, 알고 있습니다.
1: 요즘 또 진공관이 유행하기도 하니까. 진공관 라디오인데, 그 뒤를 이렇게, 라디오 뒤를 돌아다 보면, 들여다 보면, 그 구멍 같은 게 뚫려있고, 그 안에 진공관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게 마치 어떤 그, 자그마한 마을. 예.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이 바깥으로 들리는 느낌. 이거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느꼈던 겁니다.
0: 아.
1: 예, 그래서 그, 뭐 누구나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있겠지만,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늘 라디오를 그리워하곤 하죠.
0: 아.
1: 예.
0: 예쁜 말이네요.
1: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도 뭐, 좀 긴장도 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한데,
0: 긴장이 되신다고요?
1: 뭐, 안 될 순 없죠, 사람이니까.
0: 저도 사실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데
1: 예.
0: 쟤는 긴장, 저 엄청 긴장하거든요. 티가 안 날 뿐이지.
1: 예.
0: 선배님도 같은 쪽이신 거예요?
1: 그 남들이 그러는데 성시경 씨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저는 되게 어릴 때 되게 좋았어요. 손석희 닮았다 그러면 되게 너무
1: 아, 그래요?
0: 우리나라의 멋진 남성의
1: 그건 돌아가신 때문에. 신해철 씨가 저랑 성시경 씨랑 헷갈렸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신해철 씨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0: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1: 예.
0: 그래서 떠시는군요, 실제로. 첫방 같은
1: 거. 티를 안 낼 뿐이죠. 예. 오늘은 근데 성시경 씨하고 만나니까, 그게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0: 다행입니다. 역할이. 예.

0: 뭔가 친한 사람을 만난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은 내일 모레 가시죠?
1: 네.
0: 예. 이번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1: 이번에 또 테레비란다. 일본에선 테레비라고 하거든요. 예. TV 방송이 잡혀서,
0: 예.
1: 그것과 이제, 일본에 10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7,000석 공연을 도전을 하는데,
0: 예.
1: 그 전에, 커버 앨범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0: 아.
1: 그래서 그 자켓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예. 하고, 그리고 4일 만에 돌아옵니다.
0: 예. 미친 맛집은요?
1: 미친 맛집은 갔다 와서 이제 다음 달에.
0: 아, 또 다시 가야 되고.
1: 내일 고막 남친을 찍고.
0: 아, 네. 바쁘시네요. 그, 부도관 네. 공연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1: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신청을 하면 예. 대단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0: 예.
1: 너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일단 신청은 해놨고
0: 예.
1: 안 되면 마는 거고 되면 아. 도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성시경 씨의 신청곡으로 이따가 4부를 시작할 텐데
1: 네.
0: Heaven Knows라는 곡입니다. 본인의 곡을 본인이 신청하고 가시게 됐습니다.
1: 네, 라이사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0: 예, 인도네시아죠.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앞서 지구촌 사이드 A에서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봤다면 사이드 B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지구촌의 흥미로운 여러 가지 소식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MBC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예,
1: 반갑습니다. 네, 지구촌 사이드 B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0: 예. 부담스럽네요.
1: 다시 부담을 들어도. 가지셔도 됩니다.
0: 예.
1: 뉴스 선정부터 구성, 원고까지 그렇게 편집 책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코너 제목도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입니다.
0: 네.
1: 예. 오늘 사실, 예. 말씀하세요.
0: 라디오 청취자들과 만나는 게 제가 이제 정치인사라는 주말 정치 프로그램 이후에 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국제시사는 처음이고요.
1: 예.
0: 제 이름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붙은 것도 처음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예. 그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또 DJ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예. 주변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1: 뭐 때문에?
0: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국제시사가 처음이고 하니까.
1: 예, 예. 뭐, DJ랑 같이 한다니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요.
0: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손 DJ께서도 좀 걱정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예. 네.
1: 다른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0: 네.
1: 시간도 없으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전에 예. 제가 지금 밖에서 앞 코너를 듣다 보니까 예. 성시경 씨랑 DJ께서는 그 보이는 라디오에 좀 안티신 것 같았는데
1: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오해받아요.
0: 예.
1: 저는 이제 자세를 바꾼 사람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제는 아니신 거죠?
1: 예. 그 성시경 씨는 뭐 요즘 라디오를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거고.
0: 네.
1: 예. 저는 뭐 굴복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지금 그 민이나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예. 어디서 보냐 도대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유튜브로 손석희의 12시 검색을 하시면 되고
1: 예.
0: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방송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예. 라이브 코너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1: 알겠습니다.
0: 된다는 점.
1: 누가 아나운서 아니랄까 봐.
0: PD 지령이 있었습니다.
1: 예. 시작하시죠. 오늘 얘기를.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이 축구 팬들이 월드컵 TV 중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1: 아, 예. 이 축구 팬들이라고 딱 이렇게 특정한 거는 왜 그럴까요? 누굴까요?
0: 그 미얀마의 축구 팬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들고 왔는데요.
1: 예, 예.
0: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 경험은 없는 국가지만
1: 예, 예.
0: 그 전통적인 축구 명가들 있죠. 뭐 독일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0: 축구팀을 응원하는 열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 축제를 즐기는 방식이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펍에서 맥주를 친구들과 마시면서 보기도 하고 예. 또 집에서 TV 중계로 가족들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기사였고
1: 예.
0: 이유가 궁금하실 테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들고 왔는데 FIFA가 월드컵 중계권을 각 나라에 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기업체, 뭐 통신사, 뭐 방송사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1: 예.
0: 미얀마의 경우에는 미얀마 통신사 마이텔이라는 곳과 이제 계약을 했어요.
1: 예.
0: 근데 이 마이텔이 미얀마 군부에 협력을 해서 민간인을 탄압하는 데 일조했다고 알려진 회사라서 아. 지금 미얀마 팬들이 축구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1: 예. 사실 그 미얀마 군부하고 시민들 갈등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0: 예.
1: 제가 옛날에 시선 집중할 때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하는 한국에 계신 미얀마 그 시민 모임도 인터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2021년인가요? 그때 군부가 민간 정부를 뒤집었잖아요.
0: 예.
1: 예, 그때 이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는데 군부가 유혈 진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지금도 민간인 대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0: 예, 그렇다고 합니다.
1: 예, 예.
0: 이제 6년여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1: 예.
0: 이게 시민들과 반군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전황이 이제 불리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공격의 대상이나 강도는 예. 심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 보니까 지난해 미얀마 총선이 있었는데 이 총선 자체가 미얀마 군부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한 선거였고
1: 예.
0: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때 민간인이 700명 이상 사망을 했다고
1: 아,
0: 하고
1: 그래요?
0: 예. 예. 또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중에 어린이가 150명이 넘는다고요.
1: 예.
0: 그 공격의 대상이 정말 무차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1: 예.
0: 지금 저희가 축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1: 예.
0: 실제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해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아, 20명이 예. 다친 일이 지난해 또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그 축구 중계를 맡았던 마이텔?
0: 예.
1: 왜 그러면 시민들 정보를 넘겼습니까?
0: 그러니까 마이텔이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미얀마 군부와 베트남 군부 기업인 비에텔과 합작해서 만든 사실상의 군부 운영의
1: 아,
0: 기업이기
1: 그렇군요.
0: 때문인데요.
1: 예, 예.
0: 사실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 군부 운영하는 통신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1: 예.
0: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미얀마 군부에서 개인정보 내놔라, 통신 감청하게 해달라 이런
1: 예.
0: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철수를 하고 이제는 이제 군부의 영향을 받는 통신사들밖에 안 남아 있어서
1: 예.
0: 미얀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컵이 아니라 통신 자유 자체도 굉장히 침해받고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1: 예.
0: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FIFA가 중계권 팔 때는 뭐 그 가격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잖아요.
0: 예.
1: 이런 거는 뭐 중간에 걸러지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0: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의아해서 이 내용을 취재했던 뉴욕타임스도 FIFA에 질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1: 예.
0: FIFA가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검토, 그러니까 준법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요.
1: 말 그대로 형식적이네요.
0: 예. 하지만 예. 이 마이텔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 뭐 감시, 재정 지원을 군부에 한 점 등이 인정이 돼서 2025년에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경제 제재 등을 받는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제 FIFA의 해명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1: 예. 예. 월드컵이 나온 또 다른 풍경이기도 하군요.
0: 예.
1: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그 뭐 아무튼 월드컵은 우리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구촌의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짧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발생을 했죠. 지진.
0: 예.
1: 예, 예.
0: 사실 이 뉴스가 국제 뉴스에 지금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1: 예,
0: 중요한
1: 예.
0: 이야기잖아요. 베네수엘라 강진 얘기인데요. 이 베네수엘라 강진이 피해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고 해요.
1: 예.
0: 그 이유를 뜯어봤더니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불과 1분도 안 된 39초 만에 조금 더 높은 강도인 7.5의 지진이 이어졌는데
1: 거의 드문 케이스죠.
0: 예, 제가 뉴스를 진행할 때도 보면은 강진이 이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보다 낮은 여진이
1: 예.
0: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진학에서도 굉장히 드문 비슷한 규모급의 강진이 연이어서 그것도 조금 더 높게 일어난
1: 예.
0: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도 굉장히 더 클 수밖에 없었던
1: 예,
0: 거죠.
1: 사망자가 아까 뉴스 잠깐 들었더니 1,400명을 훨씬 넘는
0: 예,
1: 것 같은데.
0: 최소 집계가 1,450명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1: 지금 뭐 그 행방불명된 사람이

0: 한 7만 명?
1: 예, 비공식 집계지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예.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0: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군요.
1: 예.
0: 예, 예. 이거는 뭐, 어차피 또 속보가 계속 나올 테고, 저희가 이 뉴스에서 좀 더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혹은 모레라도 이선영 편집 책임자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지금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예. 이렇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조나 뭐 대피할 시간, 골든타임 같은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너무나 짧은 간격을 두고 강한 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럴 여지도 전혀 없었겠다라는 게 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내일 또 뵙죠.
0: 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의 12시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마지막 순서는 이른바 시그니처 코너이기도 한데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비 오는 소리란 물론 이제 잡음을 얘기하죠. 잡음, 즉 노이즈는 뭐 방해가 되는 소리긴 한데 희한하게도 듣기 싫었던 잡음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LP 레코드의 잡음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한테도 LP는 소위 이제 힙한 것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LP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우리 프로그램의 막내 작가 이소화 씨도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노래 한 곡이 품고 있는 시대의 앞면과 뒷면, 사이드 A와 사이드 B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LP의 바늘을 올려놓도록 하죠. 이번 주는 이른바 이제 시대를 이끈 노래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12시의 선곡 위원 세 분이 계신데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박정용 대중음악 평론가의 선곡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기곡을 넘어서 시대의 나침반이 됐던 그런 곡들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오늘 들을 곡이 소울의 거장 마빈 게이가 1971년에 발표한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뜻이겠죠. 그 노래입니다. 박 의원이 다섯 손가락 안에 뽑는 흑인 음악 명반이라고 하더군요. 그 시대 분위기를 좀 더 이제 진하게 느끼고 싶어서 1971년에 처음으로 발매된 미국의 초판본, 이게 그 LP 애호가들한테는 초판본이 초반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초반 레코드를 어렵게 구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이 그 초반으로 들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뭐 답변은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이거 좋은 음악은 유튜브로 들어도 똑같은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초반을 구해서 들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보이시나요? What's going on? 마빈 게이의 1971년 처음으로 나왔던 판 중에 초판본, 초반 중에 하나입니다. 55년 된 판입니다. 겉에도 아주 뭐 많이 낡았고요. 겉에도 잡음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음반입니다. 좀 자랑도 좀 할 겸 해서 저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박 의원의 순수한 애정이 묻어나는 초반 레코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유튜브가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군요. 이 노래가 탄생한 1970년대 초 미국은 아주 어지러웠죠. 베트남 전쟁은 길어졌고 인종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빈부격차까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타운 레코드의 간판 스타 마빈 게이, 그 동생이 베트남전에 참여를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 참상을 얘기했고 여기에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래서 나온 앨범이 이 앨범이었습니다. 원래 음반 회사니까 모타운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죠. 이 그 당시 창립자 베리 고디가 What's Going On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좀 유명했는데 그동안 들어본 음악 중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사성이 없어서 이걸 안 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빈 게이의 고집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앨범이 바로 What's Going On입니다. 이 음반은 사실 흑인 음악의 어떤 흐름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컨셉, 그 당시로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 약물 문제, 환경 파괴, 도시의 빈민과 빈부격차 문제, 앨범 모든 수록곡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대상으로 연결되는 매우 귀한 앨범. 사실 뭐 핵심은 그때의 미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긴 하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약물 문제, 인종차별 문제, 환경 파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튼 한 장의 LP가 꼭 한 편의 영화나 아니면 한 곡의 교향곡처럼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What's going on?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박정영 선곡위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구했다는 귀한 초반 레코드에 바늘을 올려놓습니다. 55년의 세월을 지나온 곡이기 때문에 빗소리가 좀 더 굵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빈 게이, What's Going On?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4: 탄탄 방수
1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5: 예 미니 메시지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이제 다시 MBC 이발소를 다니시게 됐나요? 예. 네. 요즘은 이발소는 없고 미용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손석희 12시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나가게 될 이 끝 타이틀곡,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곡가 유태영의 Always Walking With You라는 곡입니다.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준 곡입니다. 조용히 들으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0: 대학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기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2천조 안팎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2: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긴 상태였는데 축구협회 개혁과 내년 1월 아시안컵 준비까지 산적한 과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고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일단 상호 공격 중단에 합의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이 시각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뒤 청와대에서 반도체와 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금 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비수도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4: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인데

0: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겁니다.
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먼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등 민관 합동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어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장관들이 총출동해 기업 투자에 맞춘 용수와 전력, 인력 양성 지원 대책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놓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투자 액수만 10년간 모두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직접 참석하는데 지역으로는 호남을 넘어 충청과 강원, 영남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산업적으로도 반도체 외에 AI와 데이터 센터 등이 투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화되는 AI 시대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대규모 국가 전략 발표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수도권 집중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호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 투쟁은 멈춰달라며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을 때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전 의원 비상체제에 돌입해 본격 본회의 준비에 나서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반드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조차 거부한 채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선 전의원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민주당은 또 선관위 부실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장악해 선관위 논란의 진상규명을 막으려 한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맞받았습니다.
5: 법사위 장악해서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면 더 혹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도 관치행정과 호남 몰아주기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개설전이 벌어지며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6: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냥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해당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면 이건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닙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1: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3: 여야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시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커 이번 협상이 후반기 원구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8: 국회의장실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26일 16시 15분쯤 국회 의사과장이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장에게 위원 선임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며 전문성과 이해 충돌 문제를 감안해 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앞서서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15시 48분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 통화하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26일 정정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기들끼리 시한을 정해 명단 제출을 압박하더니 우리가 응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팩스로 보냈다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1: 그동안 많이 오른 코스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코스닥은 급등하며 지수 900을 회복했습니다. 곧 발표될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와 다음 달부터

0: 더 시행될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1: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한 8,334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3%대 하락을 보이며 8,1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 8,2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AI 업계의 설비 투자 축소 우려와 인공지능 산업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빅테크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감당 못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겁니다. 여기에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기업 공개를 내년으로 미루려고 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33만 7천 원으로 시작해 오후 들어 6%대 하락하고 있고 270만 원으로 출발한 SK하이닉스는 4% 넘게 떨어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6조 원 가까이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4조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코스닥은 오랜만에 급등하며 지수 900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급격한 매수세에 올해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걸렸습니다. 곧 있을 정부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큽니다. 다음 달부터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고 시가총액 폐지 기준을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려 퇴출을 강화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5원 오른 1536.5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는데 점차 상승해 1545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이번에는 축구 대표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사퇴했는데 축구협회 개혁과 내년 1월 아시안컵 준비까지 산적한 과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홍명보 감독 직접 사퇴를 발표했는데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3: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패한 이후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했던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탈락이 확정되자 멕시코 베이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 감독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문을 낭독했는데요. 지난 2024년 7월 부임 이후 약 2년 만에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기고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홍 감독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 네, 2분가량 입장문을 읽은 홍 감독은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홍 감독은 당시 1무 2패로 탈락하면서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었고요. 역대 대표팀 감독 중 유일하게 두 번 월드컵 사령탑을 맡았지만 이번에도 대표팀 감독에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 뭐 이미 32강전 시작됐고 우리 대표팀 멕시코 일정 끝났는데 언제쯤 돌아오죠?
3: 네,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떠나 미국을 경유한 뒤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홍 감독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등 8명의 선수들이 본진으로 먼저 귀국하고 다른 선수들은 모레까지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3위를 차지한 8개 나라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대표팀은 내일 공항에서 별도의 환영 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 대해 축구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축구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자, 그럼 이제 감독 자리가 이제 비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컵도 있는데 새로운 감독은 언제쯤 선임될까요?
3: 네,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당장 3개월 뒤 9월 말에 A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 경기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처럼 당분간은 임시감독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월드컵 이후에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지도부도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정 회장의 사표 제출 등 행정 절차가 끝나면 협회 정관에 따라 두 달 안에 새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회장 선임과 집행부 구성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감독을 뽑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서 대표팀이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취재팀 김수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 네.
0: 북중미 월드컵

0: 특집 2강 토너먼트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누르고 32강을 진출한 첫 국가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32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유스타키오의 극적인 오른발 중거리 슛에 힘입어 남아공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 대표팀을 꺾고 극적으로 32강 진출에 성공한 남아공은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에 만족한 채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1: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2차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기존에 지급받은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별개로 영업이익의 13% 또는 14% 수준인 1000만 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57건, 139명을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시도 무산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9명을 확인하고 7명을 특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단을 불법 검문하거나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각각 피의자 5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모두 11건이며 이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은 구속됐습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조건을 뒤늦게 변경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0: 오후 2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북도 일부, 세종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3도, 대전 32도 등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으며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 경북과 소식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대구 경북 국민의힘 정치권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판하고 구미에 대한 투자를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7월 2일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장의 3명, 부의장의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장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 출신의 5선인 김희수 의원과 4선인 경주 배진석, 문경 박영서 의원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는 영덕 출신의 황재철 의원과 칠곡 박순범, 경산 박채아, 영천 이춘우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의원 당선인 6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8명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상 의장단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효과를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경북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나 전국 평균보다 2.7%포인트 높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생활소비와 직결된 소매업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교육과 서비스, 스포츠 업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안동과 포항, 경주가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177만 그루를 포함해 감염 우려목 등 모두 309만 그루를 제거했고 그중 포항, 경주, 안동과 경남 밀양, 창녕 등 영남권 7개 지역의 피해가 전국 발생목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0: 중국 제거와 함께 소종 전환과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하고 국가 방제벨트 구축과 집중 예찰을 통해 재선 총병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송이 선지가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기란면 100자리의 산 45번지 일원 372헥타르가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 일원이 첫 번째 특구로 지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지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살림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산물 가공, 유통과 산촌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림 경험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경북 북부 산불 피해지를 순차적으로 산림 경영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데크 등 시설이 불탔던 영덕 블루로드가 재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지난 2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영덕구는 국도비 등 62억 원을 들여 해파랑길 20, 21 코스와 겹치는 블루로드 3, 4 코스 재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 흐름의 변화는 오후 2시에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아침을 지나 즐거웠던 점심을 보여준 다음 오후에 정적을 깨는 전화가 울리죠. 여보세요? 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꼭 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은 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일상이 가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랍니다. 평범한 일상, 나른한 2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그 틈에 정적을 깨는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시 20분에 만나는 저는 손태진입니다.

0: 박현빈의 댄싱 퀸으로 신나게 시작해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 목소리는 하면서 시계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12시 20분에서 2시간 늦게 2시 20분으로 이사온 DJ 손태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 첫날 MBC 가든 스튜디오 여기 상암동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아니 다들 좀 뭐 점심 드시고 오셨을까요 이젠? 또 점심 먹고 함께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도둑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디저트나 이제 커피 친구로 해야 되겠다 싶은데 좀 느낌 어떠세요?
1: 좋아요.
0: 아, 좋아요? 그냥 좋다고 해주시는 거죠? 예. 네. 아니 오늘 곳곳에서 12시 때부터 손태진 어디 갔냐고 이제 내가 작별 인사도 못했다고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뭐 지금 갑자기 이 목소리 뭐야 하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515님께서 이사 첫날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서 착석 완료. 2시 20분에 만나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2시 20분하고 12시 20분하고 어떤 차이였을까? 조금 붓기가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5326님께서 와우 손트라 이사했네요. 두루마리 화장지 사다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한가한 시간이라 너무 좋네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 아주 굿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시네요. 5223님께서는 태진씨 여름 감기 걸렸나요? 우리 이수미님도 태진님 코맹맹이 이사하기 힘들었었어요? 네, 그 이산 먼지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참 몸이라는 게 신기해요. 네, 제가 저번 주말에 그 제 콘서트 있었던 주말까지는 정말 어떻게 몸이 계속 버텼나 봐요. 계속 버티고 그냥 이겨내고 힘들어하지 않고 막 쫙 가다가 딱 끝나니까 뭔가 저 어떤 뭐 온다는 예고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아무 일 없었는데 아주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목을 약간 끌어다가 썼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83님께서 시간 이사했어도 변함없이 손 잡아드릴게요. 오늘 가든 왔습니다 하면서 야 오늘 특별히 또 첫 번째 날이라고 나 아주 어렵게 왔다. 다 어렵게 오셨죠? 네, 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우리 6364님은 오늘 오전 근무만 해서 가든 왔어요. 점심시간에 즐겨 듣던 손트라 시간이 변경돼서 아쉬웠는데 평소에는 근무 때문에 쉽게 올 수 없던 가든을 오히려 구경 올 수 있어서 좋기도 하네요. 이제는 그럼 반차를 쓰고 올 수 있는 시간대가 됐네요. 그러네요.

지금 진짜 오늘 가든이 처음이다. 우리 가슴에 한 분, 두 분 나왔은 몇 분 아닌데 딱 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손 흔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 근데 진짜 오늘 처음이든 뭐 그 전에 함께 하셨든 오늘 끝까지 변함없이 아주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12시에서 이사 온 분들도 계시고 오늘 우연히 처음 마주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두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의 2시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사 선물 아주 푸짐하게 들고 왔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네, 그거는 이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림 설정 해놨으면 잊고 있었다가 2시 20분에 그냥 알림이 주어지는 그런 서비스도 있죠. 여러분 구독 그리고 또 보면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빨리 출발해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브람스 안마의자, 저축은행 중앙회, IS 동서, 백조싱크, 청원 아이스,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롯데렌탈, 삼성증권, KB국민은행, 우리ENL 하루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탄탄방수,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 저축은행.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7088님께서 태진님 손트라 커피 친구하러 왔어요. 늦은 점심 먹으러 왔어요. 음식점에서 냉모밀 먹으며 손트라 유튜브 틀어놓고 배짱 좋게 보고 있네요. 이 시간대에 점심 먹으면 대부분 딱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기 전이죠. 네, 그래서 좀 한가할 때가 많은데 그때 진짜 딱 혼밥이라고 하지. 혼밥하면서 영상 딱 하나 틀어놓고 먹으면서 보면 함께 또 밥 친구도 할 수 있겠네요. 6837님께서 점심 장사 끝나고 2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트라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딱 이 시간대가 또 쉬는 시간인 경우가 식당들도 그렇고 가게들도 많이 쉬기도 하죠. 네, 다 누워 계실 텐데 아마 듣다가 뭐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3시에는 지방권에서 방송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쭉 함께 하겠다. 그러면 미니 어플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35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때 집이 왜인지 적적해서 엄마께 여쭤보니 손트라가 2시로 이사했다더라고요. 커피에 호두과자 먹으며 손트라 듣는 중입니다. 디저트 친구가 된 우리 손트라 오히려 좋아요. 이사 축하 겸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이게 또 그냥 그 기분으로도 느껴지나요? 네. 우리 손석희 선생님께서 그 또 앞타임을 너무 목소리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 저도 더 목소리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8890님께서 내 인생 즐기는 군산 배경희예요. 의상 만드는 취미가 있어서 앙드레 배라고도 해요. 오늘은 너무 덥네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시원한 노래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 그렇죠, 조금 덥나요 밖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받아주세요. 아니면 노래로 받아주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채널 돌린 분들은 너는 누구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수 손태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2시 20분으로 시간을 옮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개업 이전 선물이 타월 세트에 또 2시로 옮긴 첫날이니까 선물도 두 개 해서 오리 스테이크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3453님께서 손태진님 이사 축하드려요. 여기 빛가람 소방서 주방 이모예요. 쉬는 시간이라 고정입니다 하면서 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 2589님은 손트라 애청자입니다. 92 엄마와 마늘 까고 있는데 누가 이사 왔다고? 어디로 왔다냐? 하셔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더운데 웃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이사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디로 갔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저 지금 MBC 가든 스튜디오 여기 상암동에 똑같이 있고요. 12시에서 2시 20분으로 옮겨졌다, 이사했다라는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634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이에요. 방울토마토 농사일하고 있어요. 날이 너무 덥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해병에 입대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7월 2일 수료식 날입니다. 만나는 날을 기다려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아들 이성현 해병이 된 거 축하하고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몇 개야? 에이, 참 이게... 해병대 나온 친구들을 보면 진짜 그 이런 분들은 좀 남다른 군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혀 모르겠지만 또 그

0: 그것만 해도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3634님께서는 또 아드님이 또 해병에 입대를 했으니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마 건강하게 잘 끝까지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915님께서 재봉틀로 군인들이 입을 팬츠 만들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손태가 힘이 됩니다. 월요병 날려주세요. 계속 달려볼게요. 우리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월요병 우리 함께 날려요.
1: 조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은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전해드렸어요. 5223님께서 남자의 인생, 나훈아, 캬, 좋으네요. 완전 시네, 시. 우리 1216님도 남자의 인생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남자의 인생은 또 멋진 거죠. 아버지도 귀한 이름이고 남편도 멋진 단어죠. 오늘 2부 첫 시작을 이렇게 트로트곡의 가사를 한번 읊으면서 시작을 해보았는데 진짜 이게 또 그 경쾌한 멜로디에 때로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와, 이게 그 표현들이나 그 시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우리가 가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하면서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귀 기울여지나요? 예. 네. 이게 또 이게 내가 알던 이 노래의 가사였어?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8006님께서 초여름 이때쯤 모심을 논에 흙을 고르시던 우리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고 구슬땀 닦으며 막걸리 한 병 사서 집에 오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 참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하루였고 그냥 하루 빨리 오길 막 아빠 왜 집에 안 와 이러면서 계속 막 오히려 빈손으로 왔다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노래 가사는 진짜 명작이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하는 노래가 있다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노랫말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뭐 물론 저의 노래도 좋은 가사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제가 아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냥 가사만 읽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가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4200님께서 아침에 거래처에서 애기 백일떡 줘서 먹었는데 손태진님은 이사떡 없나요? 청취율 부자 되세요. 아, 저는 제가 이사를 하고 저한테 축하하는 날이어도 선물은 여러분들께 두 배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사 선물로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타월 세트에다가 또 오리 스테이크까지 2종 두 개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8965님께서 태진 형님 파주 조리읍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수확 중이에요. 무척 더워요.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노래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우선 듣고 올까요? 한번 신나게 달려봅니다. 나태주의 인생열차 보내드릴게요. 이 와중에 또 우리 2919님께 손따라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졸린 시간이라 신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했으니 딱 좋겠네요. 인생열차 갑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V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0: 만 할게요.
1: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0: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준전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여러분은 이제 2시 20분부터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가수 겸 DJ 손태진 인사드립니다. 여기 MBC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 또 첫 이사와 함께 이삿날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 또 유튜브로도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 점심시간대 이후다 보니까 더 또 이제 여유가 있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같은 공기면서도 조금 다른 공기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우리 1722님께서 학생들 인솔에서 체험학습 다녀오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고2 아가들이 태진님이 박보검보다 잘생겼다고 전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공부를 태진님 라디오 스튜디오에 가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들 하네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우리 고2 친구들 우선 너무 뭐 우선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고 근데 그 감사한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사히 집에 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라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같이 와주신다면 아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막 체험학습 겸 또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공부하다가 근데 이제 노래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또 곳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 과연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뭐 한번 그럼 우리 나중에 또 공개 방송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학생들 단체로 또 오면 너무 좋겠네요. 0183님께서 저는 안산 77번 1785번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승객분들이 태진 형님 목소리 들으니 고맙다고 하네요. 진짜요? 아니 승객분들이 갑자기 기사님께 가서 기사님 우리 태진 형님 목소리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여기 어디에요? 안산 77번 어디에요? 어디에? 가야 되겠다. 살짝 양념을 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감사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698 하나님께서 정년 퇴직하고 개인 택시하는 내 남편 서광현. 오늘도 화이팅!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당신. 지찬이가 서광현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사랑 고백 보내주셨네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문자 한 통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손트라. 참 오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 뉴스 듣고 3시 5분에 네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심수봉 씨와 돌아올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0: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이 항소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안가회동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공고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검사는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 하더라도 검사장이 돼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임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오늘 낮 12시쯤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112 신고자는 한 남성이 보여주고 놓고 간 연습용 수류탄이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기폭장치가 제거돼 폭발 위험은 없는 연습용 수류탄이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조정의장이 상임위원을 일방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장실은 지난 26일 국회의사과장이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장에게 위원 선임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며 전문성과 이해 충돌 문제를 감안해 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시안을 정해 명단 제출을 압박하더니 응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팩스로 보냈다며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 노동감독관 등 43명을 투입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깼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0: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등 16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몰입에 연구하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쇼폼, 요새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쇼폼에 너무 의존하면 세상을 너무 빨리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도 다른 관점은 없는지 묻기 전에 쉽게 믿고 넘겨버리죠.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사고력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폼 어플 하나를 지워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힘을 지키는 일, 거기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간대를 옮기고 이분을 첫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더욱 더 특별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는 약간 긴장은 했습니다. 긴장은 했지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디선가 이분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살아있는 전설 심수봉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부터 심수봉에 대한 추억, 내가 좋아하는 심수봉 노래 등등 심수봉과 얽힌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또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른 들어오세요. 착석이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0: 한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가수 이문세 씨는 내 사랑 심수봉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세 처음 날 울리던 노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속에 빠져 마치 내 얘긴 듯 심각했었지. 지친 나를 반겨주던 목소리. 그녀의 노래는 꼭 노을 같다는 것을 깨달았지. 누군가의 16을 울렸고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였고 또 누군가의 인생과 닮아있는 목소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심수봉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오랜만에 오는 네. 것 같습니다.
0: 네. 아우, 정말 참 이렇게 손트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힘을 실러주러 찾아와 주셨었는데 오늘 이제 또 12시에서 2시 20분으로 이사하는 첫째 날.
1: 잘한 것 같아요.
0: 아, 너무 큰 의미를.
1: 에, 2시면은 네. 점심시간에는 좀 보기가 그랬는데 네. 나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어. 좋아요.
0: 아, 근데 늘 누구보다 사실 열혈 청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챙겨 들어주시고 오늘 노래 좋았다 이런 얘기 되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너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태진이가 마음에 너무 드는 게 네. 처음에 매일 방송을 하길래 네네. 아니 제가 요즘 인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저 방송을 매일 한다고? 그럼 뭐 몇 개월 하다 말겠지 했는데 네. 계속 오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MBC 너무 복이에요.
0: 아유 제가 복이죠. 제가 복이고 네,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1: 아유 그러게요.
0: 진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도 아유. 이걸
1: 대단해요.
0: 맨날 볼 때마다 어떻게 그걸 하니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또
1: 근데 매일 나오는데 안 힘들어?
0: 그래도 행복해요.
1: 그러니까
0: 나오는 행복합니다.
1: 아유 잘 됐네.
0: 아유
1: 네, MBC는 우리랑 인연이 있는가 봐. MBC에서 남편도 만나게 해주고 놀리시네. 몰랐어요?
0: 알고 계실걸요. 이제 여기는 또 다 알고 계십니다.
1: MBC 남편은 변함도 없이 나 같은 인간도 계속 옆에서 지켜주시고 사랑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0: 근데 되게 또 연이 많은 게 예전에도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또 하시기도 했고 저도 약간 뭔가 이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거라고
1: 나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 태진이는 어떻게 MBC에서 처음에 시작하길래 저거 제 바쁘고 어쩌고 하나 아이가 얼마나 하려나 했더니 너무 신기해. 너 정말 신실하다.
0: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예, MBC가 참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뭔가 몇몇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무슨 가족 모임에 우리가 지금 가족 모임을 엿듣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가족이 맞고요. 네, 우리 조모님이시죠. 네, 저의 이모 할머니. 근데 참 저는 이모 할머니라는 그런 것보다 제 선배님으로서도 이거는 나도 저렇게 오래 음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는
1: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0: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귀하게 모시게 된 여러 이유 중에 또 아주

0: 귀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 이따가 나눠보고요. 지금 문자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696 하나님께서 심수봉님 광명시 콘서트 갔었습니다. 다 같이 떼창할 수 있는 노래가 많아서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년에 또 와주세요 하면서. 아, 요새 정말 전국 투어를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몇 회 정도 지금 하고 계시죠?
1: 아, 요즘은 네.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0: 아니, 이게 전국에 또 이제, 정말 다양한 곳까지, 그리고 또, 지금 쉴 새 없이
1: 나는
0: 거의.
1: 나는 말년이 제일 복이 많다고 그래.
0: 아.
1: 그동안은 너무 고생하고, 네. 내 자존감도 모르고, 요즘에 자존감도 딱 생겨서,
0: 네.
1: 아, 이제야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고마워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공연도 이제는 좀 이상하게 부끄러워서 완전히 질이 달라져서 네. 너무나 요즘에는 행복해.
0: 그러니까
1: 이제 말년에 얼마 안 남았다나.
0: 아니 근데 이게 말년이라기보다는 저도 무대를 봤지만 말년이기에는 너무 이제 시작을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요새는 또 춤도 많이 추시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노래들도 뭔가 또 새롭게
1: 최근에 진짜 가수가 된 느낌.
0: 아, 야 잠깐만 우리 심수봉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는 아직 노래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직 도레미 정도 하고 있는데.
1: 아, 뭔 또 그런 소리를?
0: 아, 그만큼. 아, 거기다가 또 4359님은 작년에 부천에서 단독 콘서트 하실 때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갔었답니다. 변하지 않은 목소리, 재주 많으신 심수봉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0: 아니 3626님은 심수봉님 손트라 또 오신 거 너무 반갑습니다. 전무후무한 감성 목소리로 신금을 올리는 가수님 최고입니다. 이게 다 실시간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구나.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0: 박종옥님 심수봉님 항상 조곤조곤 말하고 차분하신 것 같은데 화가 났을 때도 차분히 조곤조곤 말하는 편이신가요? 하고 되게 궁금해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우리 이말머니 화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차분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태진 어머님은 이렇게 화내실 때도 같은 목소리로 화내세요? 이러면서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 워낙 목소리가 워낙 고우신 분들은 과연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1: 그 다음 얘기로
0: 넘어갈까요? 예. 네. 화를 안 내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화 나게끔 하지 마세요. 아니,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 남은 공연이 7월 26일, 하남, 8월 2일, 무안. 8월 9일 파주 검색창에서 심수봉 콘서트 검색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콘서트에 많은 거를 다 넣어도 될까? 심지어 드럼 연주까지도 계속 하시잖아요.
1: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다가도 드럼 연주도 하고 이게 드럼은 이미 우리가 한번 그 K사에서 아주 큰 특집으로 아주 큰 무대에서 중앙에서 막 솔로 하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이모할머니가 맞나? 아니 조금 약간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잘 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그 약간 그 열정은 어떻게 또
1: 음악의 그 흥이라고 그러는 것도 다 리듬이거든.
0: 네네.
1: 리듬이 맞아요.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어린 시절부터
0: 네.
1: 뭐 태어나서 보름 때
0: 네.
1: 이모랑 엄마가 있다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발가락으로 박자를 맞출 때 그게 결정적이었어. 박자를 맞출 때 발가락으로 네. 15일 된 아이가
0: 네.
1: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불러봐 그랬더니 네. 다시 빨리 좀 불렀더니 멈추다가 빨리 박자를 하더래.
0: 네.
1: 그래서 다시 느리게 해봐 이상하니까
0: 네.
1: 그때 딱 멈추더니 늘 그 박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음악가 집안이라 우리는 음악가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엄마가 5살 때부터 네. 이 아이 아무것도 내가 인도를 하죠.

0: 나는 나중에 원망들을, 이건 안 된다 해서 5살 때 그 서산이라는 동네에 피아노라는 것도 없었는데
1: 네.
0: 피아노가 있는 어떤 곳을 찾아가서
1: 네.
0: 그래서 나를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지.
1: 와.
0: 5살 때부터 피아노를.
1: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1세대 싱어송라이터, 또 본인의 음악을 직접 작곡도 연주하면서 또 무대에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신여성 가수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지금도 손가락 돌아가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그 피아노뿐만이 아니고 또 요새 기타도 오랜만에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0: 맞아요. 기타는 12.6 사건 때 너무
1: 네.
0: 상처를 받아가지고
1: 네.
0: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요번에 얼마 전부터 콘서트에서 기타를 처음으로 잡고 기타 가지고 또 부르는 노래가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그럴까? 네, 공연에서도.
1: 그러니까 제가 몇몇 방송에서도 이렇게 또 쥐는 걸 봤는데 근데 또 기타랑 피아노랑 주는 그 음악적인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0: 다르지. 악기는 그렇지만은 뭐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런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1: 근데 이 기타를 먼저 배운 게 아니고 원래 피아노를 먼저
0: 그렇지. 5살 때부터
1: 네,
0: 피아노를
1: 피아노를.
0: 했으니까
1: 네.
0: 기타는 아마 글쎄 16살 때쯤인가?
1: 네.
0: 아마 그때 기타를 쳤는데 어떤 섬에서 요양원 가듯이 섬에서 소리
1: 네.
0: 못 듣는 병이 있어서
1: 네.
0: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부가 기타 치는 걸 보면서 거기서 기타를 좀
1: 네.
0: 치기 시작했던 것
1: 네네.
0: 같아.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1: 네.
0: 아니 그리고 공연에서 보여줄 건다 보여주고 모두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1: 네네.
0: 기타도 치고 다 악기를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지.
1: 네. 네.
0: 네.
1: 아, 사실 소리에 큰 소리에 조금 민감하실 수밖에
0: 뇌신경
1: 없는.
0: 인플레라는 소리 못 듣는 병이 있어.
1: 네.
0: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우리 MBC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난
1: 네.
0: 우리 고향 같은
1: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0: 방송국이라 예 그래서 한 아주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해 갖고 섬으로 가서 이렇게 저 생활을
1: 네.
0: 못할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지금
1: 그렇죠.
0: 생각하면 아 세속적인 인생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세속적으로 너무 세상에
1: 네.
0: 빠져들고 너무 세상에서 인기 있고
1: 네.
0: 어? 그런 것도 아닌 게 오히려
1: 네.
0: 나는 그게 감사하다고.
1: 아, 참.
0: 그래서 오히려 음악이 없으면은 진짜 사라져 갔을 인생인데
1: 네.
0: MBC에서 또 남편까지도 만나게.
1: 만나게 하고
0: 또
1: 또.
0: 남편은 바람둥이도 아니고
1: 네.
0: 난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인 줄 알았는데
1: 아우,
0: 남자들.
1: <아우, 웃음> 아닙니다. 내일 이렇게 또,
0: MBC에서 하면은 우리 태진이도 절대 바람둥이 아니야.
1: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랑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정말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기타를 다시 잡게 할 이번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따뜻하겠다라는, 예, 제목, 품어줄, 안아줄. 제가 또, 품안이라고 요새는 다 줄이니까, 품안, 품안,
0: 품안, 응.
1: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제목은 남편분께서 지어주셨더라고요.
0: 내가 이제 근데 품어줄 안아주기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해서
1: 네.
0: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보니까 가사 중에
1: 네.
0: 품어줄 안아주리라는 가사가 있거든.
1: 네네.
0: 아마 거기서
1: 또 이렇게
0: 제기를 받은 것
1: 캐치를 해서,
0: 같아서.
1: 예.
0: 그래도 품어줄 안아주라니까 그게 좋더라고.
1: 예.
0: 품안 이렇게
1: 맞아요.
0: 생각해도 되니까.
1: 예. 되게, 저는 사실 이미 들었어요. 예, 이미 들었고, 너무 오늘 이 노래를 또 함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이 노래를 한번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아, 이게 참, 아니, 어떤, 저희는,
0: 아니, 라이브로 준비를 한게 아니라 여기서 라이브를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1: 아, 이거 뭐 라이브를 해주셔.

이탈을 연주하게끔 만들어준 신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라이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4564님께서 벌써 품어줄 안아줄 여섯 글자에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했는데 아마 노래 들으시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바로 음악 주세요.

0: 정말. 심수봉의 품어줄 안아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직접 연주한 게 아니고 이제 또 음원으로 MR로 함께 했지만 와, 그 몰입감이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우선 품어줄 안아줄 그 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자면,
1: 나는 처음에 이런 가사를 만들게 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되거든. 우리 태진이하고는 이런 얘기하면 안 어울리겠지만 금방 세상에 인생은 떠나는 게 라는 게 참 슬픈 건데 이 가사는 안 슬퍼져. 당연히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힘이 되더라고.
0: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과연 어디로 또 돌아가고 싶으신지. 저는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4부에서 함께해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래야 손틀어가 최고지.
1: 최고다.
2: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금 여기 MBC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로 오늘 또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살아있는 전설이죠. 저의 조모님이죠. 네, 가수 심수봉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방금 라이브로 나갔을 때 이게 라이브인지 AR인지 진짜 깜짝 놀라셨죠? 제가 저도 여기서 들으면서 이거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립싱크인가 했는데 우리 조모님은 립싱크를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네, 근데 늘 어떻게 딱 그 목소리가 약간 장인이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3: 목소리가 나는 보니까 여기 코 옆에 뼈가 없대. 그러니까 이 비음 소리가 이것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네. 난 어릴 때부터 계속 소리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 오히려 얼마나 오히려.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다 이렇게 상할 정도로 네. 최근에 알았다니까. 그게 오히려. 비음 소리가 여기 이제 의사가 네. 그 얘기를 해줬어. 그것도 무슨 얘기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아 그래서 노래에서 이 좋은 이게 장점이구나.
2: 오히려 장점이지.
3: 그게 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목도 다 상했어.
2: 아 오히려 그게 네. 싫어서 이렇게.
3: 네, 이상해갖고. 네. 아 근데 왜 난 보통 사람하고 소리가 이렇게 다르지?
2: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근육이라는 것처럼 근육도 안 쓰면 안 쓸수록 아니면 쓰면 쓸수록 계속 노화라는 게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변질이 생길 거고 색깔도 바뀔 텐데 오히려 그렇게 기댈 때가 있으니까 늘 그 같은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게 무슨 내용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2: 아, 그러니까 그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보존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그러니까, 듣기 너무 좋다.
3: 그러니까
2: 거지.
3: 그냥 네. 나는 힘도 하나도 안 주고 네. 그냥 부르면 오히려 더 그 소리가
2: 더 빛나는구나. 저도 그런 약간 스킬을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555님께서 첫 소절에 소름이 쫙 돋네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셨는지 라이브를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해서 지금 여기서 라이브를 듣다가 또 엄청 놀라신 분.
3: 아유, 정말 네. 정말 소중한 분들이네요. 여기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렇게 계신 줄은 네. 몰랐는데 태진이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
2: 아유,
3: 태진이 팬이신.
2: 우리 0748님께서

0: 푸만 가사가 먹먹하지만 푸근하네요. 덤덤이 부르시는 심수봉 선생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포근히 안아드리고 싶어지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6519님도 남편 기타 연습하는데 이 노래 추천해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정말 오랜만에 번안곡으로 다시 함께
1: 어떤 거 품어주라는 거죠? 네네. 그렇지, 번안곡이지. 네.
0: 그만큼 거기에 또 이제 가사가 이 고향에 대한 고향 그리움에 대한 가사를 썼는데
1: 곡이 너무 좋아서 백만송이 네. 장면 못지않게 깜짝 놀랐어. 최근에 이걸 발견했거든. 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좋은 곡은 백만송이 장면처럼 우리가 좀 가요로 해서 네. 이렇게 같이 다 누리고 네.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잖아.
0: 맞아요.
1: 나도 이제 이런 곡을 더 만들고 싶어요.
0: 아니 사실 정말 콘서트에 가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 알지? 아, 저 노래 알지? 이 노래 좋지? 이 노래 불렀었지? 하면서 그 명곡들이 쭉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가사들과 이 모든 노래들을 이제 직접 본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품어 내셨거든요. 과연 우리 노래를 직접 만들다 보니 이 노래마다 추억과 경험담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곡씩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곡이죠?
1: 이번 노래는 비나리?
0: 오, 지금 전주만 듣자마자 지금 빗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이건 비나리? 딱 이러시네.
1: 음악이 안 나왔는데?
0: 지금 흐르고 있는데,
1: 그래?
0: 예, 저희 멀리서, 예, 이건 안 끼셔도, 예, 살짝 옆에서 틀어드릴게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비나리죠. 이 노래는, 님 누구세요? 너무나 악만 있으신데요? 이렇게 비가 올 때 갑자기 수업 도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악을 이렇게.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네요.
1: 예, 그런 분도 계셨어요.
0: 그러니까요. 0748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거 저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1: 심수봉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래전 제가 근무하는 은행음악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다리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까지 와주신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심수봉 선생님 파이팅. 다리 깁스 그게 언제였죠?
0: 아니 근데 물론 수많은 무대들이 있으셨겠지만 약간 물론 이런 상황에도 그러니까 조금 뭐 다치셨는데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부산까지 가셨던 그거 자체가 엄청 감동이었대요.
1: 생각이 약간 나기도 하는데
0: 네.
1: 오래전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0: 와 그럼에도 진짜 이거는 그게 이제 그 관객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거죠.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0: 이게 또 그 은행 이름까지 또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서미령님께서 제가 심수봉님 열렬한 팬이라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피아노로 심수봉 씨 노래를 쳐준답니다. 목소리가 국보급이세요. 해서 이거 피아노로 뭐 이런저런 노래들 뭐 연습해본 분들 계시겠죠. 나 심수봉의 노래를 피아노로 쳐봤다. 진짜 있으세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손 흔들고 뭐 이러시네. 예. 아마 한 번씩 다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간지네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지금까지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2: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1: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2: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2: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 끝에 하락해 8,39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3% 오른 920.57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원 오른 1545.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등이 포함된 수천억 원대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학원장과 병원장, DI 동일 관계자, 소액주주연대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부터 DI 동일을 주가 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당시 이 종목 일당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피지컬 AI로 수집한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전국 각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앞바퀴가 빠진 차량으로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강북구청 임시청사 근처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앞바퀴가 빠진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인근 골목에서 순찰차의 앞뒤가 가로막히면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등 16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총체적 난국일 땐 일단 딱 하나만 바꿔보라. 어느 미국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큰 빚을 지고 체중은 불어가는데 정크푸드만 먹고 가족도 피하고 싶고 꼼짝도 하기 싫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뭐부터 바꿔야 할지 난감해서 이렇게 해봤죠. 그래,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 생각을 잊으려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달리기로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

채식을 했고 몸이 좋아지니 정신도 의욕도 돌아오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부터입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겸손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 저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요즘 해외 SNS에서 고추장 버터가 아주 인기랍니다.
3: 그 두 개가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오, 고추장 버터?
2: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3: 어떻게 만들어요?
2: 자, 봐요. 네? 무염 버터랑 네. 고추장 그리고 다진 마늘, 꿀을 넣어서 섞어요.
3: 네.
2: 그걸 빵에 발라 먹거나 스테이크에 얹어 먹는 거죠.
3: 맛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누가 실험적으로 해본 거 아닐까요, 그냥?
2: 처음에는 다들 그런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이거를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한때 유행만은 아니겠다. 이러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3: 여기 빵에 고추장 버터 발라먹는 사진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2: 아니, 이거 식품 판매 이거 되는 거 아닐까?
3: 이 옆에 나올 것 있는 건 뭐예요, 지금?
2: 그거는 고추장 캐러멜 쿠키.
3: 네?
2: 고추장에 캐러멜을 섞어서 쿠키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짠 단짠에 이은 단매 달콤하고 매콤하고.
3: 응?
2: 살짝 그런 느낌.
3: 응? 그래요?
2: 응? 아니 근데 봐봐요. 해외에서 K푸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3: 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한정지어놨던 이 음식의 경계가 넓어졌어요.
3: 그렇죠. 다양한 활용법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고추장이 외국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니까.
2: 그게 고추장의 판매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3: 그럼 파스타 소스를 고추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2: 이미 나왔어요. 네? 고추장 로제 파스타.
3: 진짜?
2: 완전 맛있어요.
3: 오. 네. 이러다가 진짜. 온갖 곳에 넣겠는데요?
2: 저는 그 상추쌈 쌈장 있잖아요. 집에서 네. 만들 때 땅콩버터 넣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3: 와, 별게 다 나오는구나.
2: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사실 무엇과 무엇을 더해야 새로운 맛이 나오겠다라는 걸 매일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분들.
3: 그렇죠.
2: 그분들이 이끄는 것 같아요.
3: 이 셰프님들 보면요. 양념을 다 섞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2: 그게 되게 있어 보이더라. 그 손등에다가 이렇게 놓고 한번 맛보는 거 있잖아. 난 그게 이렇게 있어 보이더라. 혀로 이렇게 쭉 한번 맛보는 거.
3: 저 데킬라 마시고 그렇게.
2: 나도.
3: 했었는데.
2: 소금, 레몬 이런 거. 누구 따라서 흉내 내봤는데.
3: 다 옛날 얘기입니다.
2: 그러게. 자, 6월 29일 오늘 네. BTS의 노래로 출발해 볼까요? 뭐 얘기 나온 김에
3: 네.
2: Butter.

0: 네. 6월 19일 월요일 첫 곡으로 BTS의 버터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1: 아니, 우리 정진양 씨는 조금 마실 상상이 안 가시고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 제 취향엔 고추장 버터 별로일 것 같은데요. 아니,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두 쫑크도 사먹었다가 여기에 이빨에 카라이프 다 껴가지고 치실하느라 죽는 줄.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쫀득쫀득한 그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두 쫑크 한때 줄 서서 먹었는데 또 금방 또 약간 식은
1: 이게
0: 편이죠.
1: 남이 먹는다고 다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그래서 맛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문화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845님요. 예, 강릉의 66세 택시기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버터에다가 어? 고추장 많이 비벼 먹었어요.
1: 와.
0: 아, 그래요?
1: 이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였네 그러면.
0: 아, 우리 형님들 때는 네. 마가린 그 밥 뜨거운 밥에 간장 버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1: 그죠? 그것도 최고였지.
0: 네, 맛있었는데.
1: 버터가 어딨어. 마가린 최고였지. 마가린. 1090님. 네. 저는 빵에 된장도 발라 먹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탄수화물과 된장 조합이라서 괜찮나 봐요. 의외로 쌈장을 빵에 찍어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맛은 한계가 없는 거야.
0: 정명호님요. 예, 97년도 첫 배낭여행 갔을 때 바게트 빵에 볶음 고추장에 딸기잼. 너무 맛있었어요.
1: 그래요?
0: 어잉?
1: 응? 근데 생각해봐. 우리 사실 대만 샌드위치 유행하기 전에도요. 그 달걀 샌드위치에다가 딸기잼을 바른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 근데 거기서 해낸 거잖아.
0: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1: 그래. 뭘 어떤 맛에 길들여지는지 진짜 예측을 못하겠다. 저 고추장 버터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마늘이랑 꿀을 넣는다. 이게 킥이었네.
0: 근데 진짜 아까 정선혜 씨 말대로 새로운 맛에 대한 그 탐구는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보세요. 제가 조카랑 일본을 한번 여행 갔었단 말이에요.
0: 네. 이모님들 만나러.
1: 아니 나는 그렇게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편의점 과자 그 스낵에 열광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있죠. 네. 초코칩이 박힌 멜론빵, 바나나가 들어간 고구마, 뭐 산도. 별의별 걸 다 섞어놨어.
0: 그런 게 나왔어요.
1: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 궁금해하지 않을 맛인데 했더니 궁금하대요. 그래서 나 그때 느꼈다. 아, 이 맛이 궁금해지지 않는다는 게 나이가 든 거구나. 그렇더라.
0: 네.
1: 뭔가 맛이 궁금하다는 건 젊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는 게 또 젊음일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야겠어요.
0: 네, 오늘은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는 날인데요.
1: 네, 3부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0: 맞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우리를 괴롭혀주세요. 정선혜 씨.
1: 네?
0: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네, 좋아서.
0: 50원의 정보 이용 드리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신젠타 코리아.
0: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이자.
1: SK케미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올품.
1: IS 동서.
0: 백조싱크.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장벽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 둘?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로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웃겨서요. 하나 듣고 가세요.
7: 제목, 복권의 비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강민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선희 누님, 천시경.
7: 안녕하세요.
11: 저는 사회생활 4년차 회사원입니다. 한 번은 저 포함 부서원 6명이서 중국집에 갔는데요. 팀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12: 아, 우리 내기나 한판 할까? 진 사람이 우리 모두한테 복권 한 장씩 사주는 거 어때?
11: 뭐 크게 부담되는 내기도 아니라 모두 그러자 하고 내기에 동참했는데요. 내기 방법은 자장면 면발 한 가닥 들어 올려서 제일 짧은 사람이 복권을 사서 돌리는 거였죠.
12: 자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다들 자장면 한 가닥씩 들어 올리는 거야. 하나 둘 셋.
11: 예.
12: 오, 길다 길다. 오, 길어 길어. 와, 길어 길어. 와, 아이, 짧다.
11: 예?
12: 와, 강대리 거 엄청 짧은데.
11: 예, 아, 하필 제가 들어올린 면발이 5cm도 안 되게 제일 짧았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게 되는데 문득 만약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 1등이 나온다면.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려봤죠. 자, 이제 복권 한 장씩 나눠드릴 건데요. 복권 당첨되면 저랑 반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조용히 와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절대 소문 안 냅니다. 아셨죠?
12: 아, 알았어. 자, 반은 강대리한테 줄게. 그러니까 얼른 복권 줘. 어?
11: 잠깐만요. 일곱 장 다 모아놓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 자, 이제 각자 한 장씩들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십시오.
12: 오케이. 난 여기 맨 앞에 거 가져간다. 예.
11: 그리고 집에 오는데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요.
13: 아들, 시방 나 땀 흘리는 거 보이냐?
11: 예? 어머니 갱년기신가?
13: 에이씨, 그것이 아니고. 아, 나 꿈이 심상치가 않아.
11: 어? 어머니 원래 꿈 잘 안 꾸시잖아요.
13: 그러니까 기분이 요상하다는 것이지. 꿈이 아주 요상해요.
11: 잠깐, 그럼 꿈 얘기 듣기 전에 제 복권 하나 사실래요? 예? 복권 두 장 남은 거 있는데.
13: 아, 딱 그려?
11: 네.
13: 그럼 일단 네 복권 사자잉. 여기 만 원.
11: 자, 만 원 받고 복권 두 장 드리고 이제 꿈 얘기해보세요. 어떤 꿈 꾸셨는데요?
13: 예, 그러니까 말이지. 그게 글쎄.
11: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껏해야 꿈에 돼지 정도 나왔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13: 어미 글쎄, 꿈에 그냥 이따만큼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그냥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0: 엄마 아따 그 뒤로 그냥 계속 새끼 구렁이가 한 마리 두 마리 난리 났다 다섯 마리 이어서 여섯 마리 그래 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야 진짜 징어들하고 어미까지 희가지고 합이 일곱인 구렁이들이 거실에서 그냥 버글버글 득실득실 하는디 어디선가 왔다 피리 소리가 들려야 그러니까 구렁이 새끼들이 그냥 아주 신이 나가지고 등실등실 춤을 춰쌌더라고.
1: 잠깐 어머니. 네? 피리에 춤추는 건 코브라 아니에요?
0: 엄마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다고 안 했냐. 큰 구렁이가 춤을 추니까 그 새끼 구렁이들도 노래를 휘부는데 야, 한 마리씩 막 도레미파를 그냥 새 제껴버리더라는 게. 잘한다. 보람 있어. 돈 주는 보람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도 같이 춤을 등실등실 추다가 이렇게 온몸이 땀에 젖어버린 거요.
1: 여러 마리 구렁이가 신나게 춤을 춘다? 대충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누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죠.
2: 그거 완전 대박인데. 야, 행제수야. 가족들도 다 복권 사야 돼. 야, 끊어. 복권 사러 갈래.
1: 그때부터 저는 초조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눠준 복권을 진짜 1등이 나올 것만 같은 이해감.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복권 추천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찍어둔 복권 사진이랑 이래저래 맞춰보는데
3: 추첨을?
1: 이거 보이죠? 7장 중에 3등이 나온 겁니다.
0: 대박.
1: 3등 당첨금은 무려 200만원!
0: 우와!
1: 잠깐만 누구지? 200만원 당첨된 사람 우리 회사원 중에 누구지?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0: 에이씨, 구렁이 꿈이 아니라 개꿈이었네. 에이따, 괜히 만 원만 버려버렸어.
1: 그렇다면 회사 직원 중에 당첨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전 월요일 아침 서둘러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싸늘하다. 누군가의 가슴에 복권이 날아와 꽂힌 느낌. 근데 왜 아무도 당첨됐다고 나한테 슬쩍 안 오지? 전 하나둘 팀원들을 관찰해봤습니다.
4: 이야, 이게, 어? 이야, 야, 와, 왜, 이거 내가 산 주식만 이게 떨어지네?
1: 주식이 떨어졌는데 왜 웃지?
5: 다들 일찍 들어왔네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1: 좋은 아침? 단 한 번도 출근할 때 좋은 아침이라 한 적이 없는 분인데.
4: 나 휴대폰 바꾸려고 그러는데, 강단에는 기종 못 써?
1: 갑자기 정대리가 휴대폰을 바꾼다?
6: 아우 진짜 선배님 뭐하세요? 저 휴가 쓸 건데 선배님하고 날짜 수 외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1: 돈이 드는 휴가를 갑자기? 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 200만원 당첨자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점심 내가 쏠게요. 저 순대국 먹으러 갈 사람?
1: 느닷없이 점심을 쏘겠다는 팀장 바로 당신! 팀장님!
4: 강대리. 순대국 먹을 거야?
1: 저 좀 보시죠.
4: 어? 왜?
7: 반띵 하셔야죠.
4: 뭘?
7: 3등 당첨되셨잖아요.
4: 뭔 소리야? 나냐?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길래 아침에 오자마자 이거 다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1: 저랑 반띵하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4: 진짜 나 아니라고.
1: 그럼 누굽니까?
4: 어?
1: 제가 사진 찍은 복권 7장 중에 분명 당첨자가 나왔어요.
4: 없다고? 없어! 없대! 아니야!
1: 여러분, 좋아요. 그럼 반 말고 3분의 1 주세요.
4: 아니라고! 아니래잖아!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셨습니다.
0: 난디.
1: 네, 어머니.
0: 이거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1: 이게 뭔데 돈으로 바꿔요?
0: 나 복권.
1: 어머니, 꽝이라면서요.
0: 혼자 꿀꺽 해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당최 몰라가지고 내가 꼼꼼을 좀 지어줄게. 너 이것 좀 살포시 알려줘.
1: 예, 당첨자는 어머니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간적으로나마 동료들을 의심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밥 한번 샀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미안하게 했습니다.
8: 이 와중에 8597님이 천식 씨 구렁이 연기 너무 실감난다. 구렁이 7마리 이거 태몽 아니에요? 7쌍둥이? 여러분은 실감을 느끼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저는 그 안감이 계속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너무 괴롭네요.
1: 저는 아줌마 어디 벽을 보고 있어 왜.

0: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1: 여러분, 저도 현애미라서 돈 벌 줄 몰랐어요.
0: 그죠?
1: 예. 네.
0: 박가연님, 김범용 씨가 매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다가 하루 안 샀는데 그날 그 번호 1등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와.
1: 진짜로요?
0: 아, 이것도 독하다 사연이. 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1: 나중에 김범용
0: 그렇게 크게 메롱을 하냐 나한테.
1: 여쭤봐야겠다. 응.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0: 복권을 사는 거를 일상의 행복한 소확행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꾸준히 사는 분 계세요. 일기 쓰는 것처럼.
1: 그렇죠. 왜냐면 네. 일주일에 5천 원 정도씩 사면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0: 근데 회식 때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고무된 느낌에 이런 복권 하나씩 선물하기로 하자.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1: 왜요?
0: 아, 이렇게 부작용이
1: 생기 오해가 생기니까.
0: 이렇게.
1: 그렇죠.
0: 안 해도 될 어색한 기류를 만들잖아요.
1: 제가 복권 돼서 한 15억 보통 되거든요. 평균. 네. 복권 되면 전선에 씨 1억 줄게요.
0: 아, 1억밖에 안 줄 거야. 어차피
1: 아, 잠깐만 누나. 내가 산 거잖아요.
0: 아, 5억만 줘.
1: 아,
0: 어차피 안 줄 거잖아요.
1: 아니, 아니. 2억, 2억.
0: 2억?
1: 2억.
0: 콜.
1: 콜.
0: 딜은 이렇게 해야 돼.
1: 아, 가만히 있어서 2억 벌었네, 누나. 아, 정말.
0: 아, 배부르다. 네. 모모랜드의 노래 듣고 네. 올게요. 문천식 씨께 바치는 제작진의 마음이래요.
1: 네.
0: 뱀.
1: 뱀.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0: 챙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 우리 내기합시다. 짜장면 면발 들어 올려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복근 쏘기.
0: 에, 좋아요. 설마 날 안 걸리겠지.
1: 하나, 둘, 셋. 이게 강대리 면발이 제일 짧네. 와, 복권사, 복권사.
2: 내기에 대한 에피소드 들으셨어요.
0: 그렇죠.
2: 최근에 내기한 거 있어요? 축구?
0: 넘어가시죠.
2: 그래요. 조심스럽네요.
0: 전 국민이 그 얘기도 서로 다들 조심하는 분이니까.
2: 조심스럽네요.
0: 예. 오늘 주제. 아, 눈물 날라 그러네, 진짜. 예. 자, 가장 최근에 한 내기!
2: 네. 그래요. 다른 내기를 좀 들어봐요, 우리. 네. 그 내기 말고. 네. 네. 우리 제작진들은 청취율 내기를 벌써부터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0: 아, 그래요?
2: 이번에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야, 이런 내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여유다.
0: 부담되네요.
2: 우리는, 네. 우리 밥줄 놓고 내기 못 합니다. 제작진 부러워요.
0: 네. 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막 네. 그런 거 있잖아. 좀 잔인하게. 눈썹 밀기 걸고 게임하다가.
2: 아우!
0: 져가지고. 모나리자로 한 달 살았다.
2: 당최에 돌아오기 힘든데.
0: 네, 눈썹 잘 안 나요.
2: 자, 남편이 매일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금주 성공하면 내가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바로 칼퇴근. 기록 갱신.
0: 네.
2: 돈 걸리면 무조건 치열해지죠. 50이면.
0: 네. 아, 50이면 크죠, 50이면.
2: 무조건 칼퇴지.
0: 네. 네. 지금 우리 그 웃음이 보다라는 편지 너튜브 이 구독자 수가 굉장합니다.
2: 어?
0: 3만이 됐어요.
2: 진짜?
0: 네.
2: 달성한 건데.
0: 근데 우리 용PD님께서는 10만을 간다고 하시는데.
2: 3만과 10만 사이엔 5만이 있지 않아요?
0: 지금 하는 게 5만 아니에요?
2: 제가 미안한데 네.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0: 그렇죠.
2: 괜찮아요? 그래요. 뭐 내기는 본인 마음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가장 네. 최근에 한 내기 보내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지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전액이 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2: 한 몇만까지 예상해요? 웃음이 묻어난 편지.
0: 3만이니까 어쩌고. 5만은 가야죠. 5만.
2: 그죠. 마지노선 5만.
0: 예, 예. 근데 진짜 웃긴 것만 뭐하나씩 들을만 하거든요. 이게.
2: 그 용PD님이 10만 한 게 되게 고맙다.
0: 그러게 우리를 높이 사시네 영PD가.
2: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의미 부여하는 건가?
0: 그냥 툭 던진 거 아니에요?
2: 그냥 던졌는데. 아니,
0: 그냥 하시면.
2: 근데 내가 그걸 두 손으로 받았나? 네. 자, 토토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아프리카.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죠. 내가 최근에 한 내기.
1: 0070님. 어제 성수동에서 냉면에 갈비 싸 드시는 분이 문천식 씨가 맞다 아니다 친구랑 저녁 내기 했거든요. 저는 아니다. 친구는 맞다. 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0: 저는 어제 성수동에 가지 않았습니다.
1: 이원종 씨가 간 거 아닐까요?
0: 왜 오다스님이라고 그러지 누나? 나 얼굴 큰 거 그렇게 약 올리고 싶어요?
1: 나 이 튀어나온 걸로 매일 약 올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0: 그런가?
1: 그런데? 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네. 내적 친밀감을 갖고 계셔서 유독 비슷한 사람 봐도 문천식 씨라고 느껴주신다면 이건 애정이잖아요.
0: 아니면 네. 고명한 선배를 보면서 문천식이라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1: 오디오 들으셨어요?
2: 문천식 아니에요.
1: 이렇게 싸서 드셨다면 고명한 씨.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기에서 네. 네, 뭐 아니다라고 해서 지셨다고 해도 네. 아, 아니다고 하셨으면은 이기셨겠네.
0: 뭐, 예. 진 사람이 쏘면 되죠, 뭐. 저 어제 가족과 집에 있었습니다. 예,
1: 졌다 하더라도 예. 저는 관심있게 늘 생각을 해 주시고 떠올려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땡큐.
0: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강근사님은요, 친구들과 문자 보내서 아내한테 전화 빨리 오게 하기 내기했는데, 친구들은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사채 썼다. 했더니, 바로 전화 오더군요. 게임은 이겼는데, 예. 집에 가서 그런 내기를 왜 했냐고 잔소리 들었습니다.
1: 승부사네.
0: 근삼 씨.
1: 떡밥을 좋은 걸.

0: 주셨네.
1: 예.
0: 이 정도로 안 오면 문제가 없죠.
1: 예, 너무 무서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0: 근삼 씨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는 분이에요.
1: 아하.
0: 이기는 거에만 집중한 거야.
1: 이기고 온다.
0: 예. 그러니까 나중에 사과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건 이겨야 된다.
1: 예.
0: 자 우리 이효주님. 남편이랑 스팸 전화 누가 먼저 오나 내기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1: 예?
0: 제 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됐나 봐요. 청취율 조사 전화도 오길.
1: 아. 오.
0: 굉장히 낭만적이시다 우리 이효주님 밝다
1: 네.
0: 비전이 밝으신 분이다
1: 요즘 스팸이 많이 오죠 진짜 그죠
0: 와 뭐 전화 문자 할 거 없이 그냥 뭐 마구잡이던데요
1: 차단을 해도 막 와요 그죠
0: 진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정보는 중국이든 어디든 쫙 깔렸다고 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1: 아 그러니까 한 번씩 수시로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0: 네.
1: 홈페이지 같은 거 비밀번호 바꾸시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진짜 마음만 또 바꿔야지 하면서도 비밀번호 바꿔서 또 까먹어서 로그인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쉽사리 바꾸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0: 하여튼 근데 자주 바꿔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8370님 수박을 먹다가 가족들하고 얼굴에 수박씨 붙이기 내기를 했는데 제 얼굴에 가장 많이 붙었어요 이겼다고 좋아했더니 조카가 이러더라고요.
0: 얼굴이 크면 좋구나. 이럴 때 붙을 면적이 많으니까.
1: 아.
0: 아니야. 누군가 톡톡톡톡 쏜 사람이 저 같은 입구조를 가져서 정확도가 높았을 거예요.
1: 근데 이거 서로 마주보고 뱉어주는 거야? 아니면 하늘 보고 뱉는 거예요?
0: 아, 하늘 보고 뱉었다면 제 꽈일 거예요. 나도 얼굴에 많이 붙일 자격 있어. 집중도가 있거든.
1: 어허. 잘 뱉으니까 정선희 씨는
0: 또. 뭣도 칭찬이 아닌가?
1: 예.
0: 나대지가 넓은 거나 돌출이나?
1: 그래서 정선희 좋은 점 있을 것 같아 입이 좀 나오셔서
0: 빨대 필요 없어요.
1: 어허 그렇군요.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 그 동화의 두루미 같은
0: 그릇 사주게 화병으로?
1: 아닙니다.
0: 예. 2786님 예. 여고 동창 3명이서 제주도 놀러가서 밥속이 내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방구쟁이들이라 가장 길게 방구 끼기를 했는데
1: 아하.
0: 아 방구 길게 끼기
1: 오,
0: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찍어서 시간을 쟀죠. 저 1등 했어요. 근데 회사 단톡방에 시장조사 나간 동영상을 올린다는 게 그만 김방구 동영상 올려가지고 저 요즘 퇴사 고민 중이에요.
1: 아하.
0: 아 저분이야 저분 총무팀에 백고동 백고동
1: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0: 아니에요.
1: 백고동이 무슨, 그럼 백고동이 뭐야, 사람한테.
0: 저는 진짜, 러시아 가시는 줄 알았어요. 크루즈.
1: 아,
0: 와.
1: 모욕적이네요, 그죠?
0: 아, 방구 길게 끼는 거, 이거는 그래도 네. 소화가 아니,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퇴사하지 마세요. 예. 네. 네.
0: 그게 뭐야?
1: 퇴사는,
0: 예, 네, 그게 뭐야? 네. 위로야, 뭐야?
1: 크루즈.
0: 그러지. 이 정도면 퇴사 고민 난 가능하다고 본다.
1: 사모파로님. 네.
0: 남편이랑 뒤늦게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1: 네네.
0: 매일 한 편씩 보면서 먼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저녁 설거지하기로 했는데 우리 남편 등치가 곤만한데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꺼이꺼이 울어.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신혼이신가? 사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내기 자체가 정말 진한 사랑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근데 등치 곤만하고 산만해도 눈물 많은 사람들 주변에 꽤 있어요.
1: 그럼요. 덩치랑 상관없어요.
0: 맞아요.
1: 감성은.
0: 덩치랑 상관없어. 우리 네. 왜 덩치 되게 큰데 벌레 무서워가지고 못 잡는 분 계셨고 새 그렇죠. 무서워하는 분 계셨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공포는 또는 감성은 덩치랑은 사이즈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1: 남편분은 이제 탄 동안 그 설거지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0: 아.
1: 매일 하시면 돼요.
0: 매회가 또 있잖아요.
1: 매회 슬프잖아요.
0: 갔다. 맞아. 이건 네. 진짜 그래. 조현철님. 부장님이 말끝마다. 아, 그래서. 아, 진짜. 아, 정말. 이러면서 자꾸 R을 붙여요. R을 몇 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월요일 회의 때 동료들이랑 내기했어요.
1: 네네.
0: 제가 38번. 라고 해가지고 근사치로 맞췄어요. 부장님이 이 말한 횟수가 39번이었어요.
1: 회의 동안이요?
0: 네. 그래서 팥빙수 얻어 먹었어요.
1: 이야, 그러시구나. 습관이시구나.
0: 그분. 근데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렇게 내기로 해가지고 즐거움으로 전환시키는 거 좋지 않아요?
1: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번에 쓸 때 그 거래처 양식에 맞게
0: 7번.
1: 하여튼 보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사대 말씀하셨던 거. 뭐 쓰는 거야, 지금?
0: 아니요.
1: 어?
0: 아니.
1: 봐봐.
0: 아니. 봤는데,
1: 발일정자. 발일정자. 겁나 많아, 발일정자.
0: 직장 생활에 낙이 뭡니까?
1: 예.
0: 이런 거 이벤트로, 한 번씩. 뭐 팥빙수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0: 네, 가장 최근에 한 4개 여쭤봤는데요.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대표 가명이죠. 신랑이 단독주택을 좋아해서 한 달간 술 안 마시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겠다 했는데 신랑이 술을 선택했어요.
1: 아... 아이고, 그래서 텃밭도 꾸리시고 좀 약간 낭만을 챙길 수 있는데 그냥 지금 한 달 행복한 게 중요하고 싶어요.
0: 저는 이게 너무 슬픈 사이라 생각해요. 남편분도 단독주택 가고 싶어서 술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슬픈 사연이에요.
1: 남편이에요? 혹시 남편이에요?
0: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1: 아, 그래요? 여보 불러봐.
0: 나 눈물 나네. 여보 주택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주택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남편이 한 달 동안 술 안 마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자고 했는데 3, 4일 참다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주택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0: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문천식 씨가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네. 남편분 예, 쉴드를 네. 쳐주셨어요.
0: 그 남편분이 피할 수 없는 네. 비즈니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2: 아니요. 예. 그거는 핑계일 것 예. 같아요.
1: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니, 근데, 내기하고 3, 4일 만에 그냥 술을.

0: 있으셨다고요?
1: 네.
0: 아,
1: 처음에는
0: 어떡해.
1: 네. 네, 본인이 너무 주택으로 가고 싶으니까 참더라고요. 그랬더니 3, 4일 정도 되니까 아, 나 안 되겠다고, 주택을 포기하겠다고, 술을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0: 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1: 아, 하루에 한 주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드시는데요.
0: 애주가시구나, 애주가.
1: 드시는데, 예.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응.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0: 아하.
1: 거의 집에서 같이 먹거든요.
2: 가장 이상적인 부부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2: 사회 좋은 부부.
0: 에, 얼마나 드세요? 네. 이렇게 주량을 여쭤봐도 돼요?
2: 반주 한 병 정도 드시나요?
1: 네, 한 병 정도? 많이는 먹지는 않아요.
0: 한 병 정도?
2: 그렇죠. 건강생활 한 병 정도 좋죠.
0: 맞아. 네. 아, 이게 보면은 매일 반주로 네. 드시고 약간 술 드시면서 네. 힐링을 좀 얻으시는 분들은 이걸 한 달 동안 네. 못하게 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그 육아가 끝나고 노동주로 날 위로하는 술을 좀 적당히 좀 드신다면 반짝, 저는.
0: 반짝 빛난다.
2: 네, 찬성이라고 네. 봅니다, 저는.
0: 얘기를 하는데 네. 문천식 씨 옆에서 그렇죠? 있잖아요. 입맛 따시고 있어요.
1: 네.
2: 제가 좀 많이. 제가 많이 줄여 가지고
0: 맞아요. 네,
2: 똑같은 입장.
0: 얌얌한가 봐. 아, 김정희 님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됐는데 남편분께 한마디 하실
2: 한마디 하시죠.
0: 거예요? 예.
1: 사랑하는 내 사랑. 우리 이제 술 적당히 마시고 건강 좀 챙기자. 사랑해.
2: 사랑해.
0: 아, 진짜 사이 좋으시구나. 안주는 주로 뭐 드세요?
1: 보통 집에서 먹으니까 집에서 하는 거?
0: 아니면
1: 제육볶음이나
0: 아우.
2: 아, 제육 네. 해주고서 술 먹지 말라면 이게 정말 너무 잔인한 거예요.
0: 음식을 또 잘하실 거야.
2: 그렇죠. 전주니까 또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0: 안주가 살아있으면 또 술을 부르거든요.
2: 자,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네. 네.
2: 퀴즈 부탁드릴게요.
1: 네.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저는 아직 단독주택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요. 주택으로 이사가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텃밭 키우기, 2번 마당에서 바베큐하기. 3번 노래방 기기 설치하기.
0: 다 좋다, 다 좋다.
2: 와, 셋 다 좋다. 저도 하고 싶네요. 텃밭, 마당, 바베큐, 노래방 기계. 샵 8001번으로 네.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비 네.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편식 세트 그리고 올인원 영양제까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항상 네. 방송 보면 방송 들으면서 네. 힐링하고 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열심히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에너지가 엄청 좋으신데요.
2: 잠시 간 거요.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업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9: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9: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10: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예스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 네, 주택통신원이 단독주택에서 하고 싶었던 거 정답은요?
3: 1번 텃밭 키우기였습니다.
2: 네, 이하나유칠님, 0705님, 김길영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문자 조금 더 볼게요. 최근에 한 내기입니다. 배은화님. 남편이 친구 만나면 딱 한 잔만 하고 올게 해가지고 진짜 한 잔만 해라. 한 잔부터 더하면 진짜 누나라고 불러? 이랬더니 누나.
4: 은화 누나.
3: 누나 누나야.
4: 한 잔밖에 안 마실라는데 대전 맞았어.
3: 지금 정도면 이모라고 불러. 하여튼 그렇습니다.
2: 그렇군요. 5945님. 서로 존중해주는 습관도 가질 겸 며칠 전 아내랑 서로 존댓말로 말하기 내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너무 오글거려서 30분 만에 그냥 때려쳤네요.
3: 여보 어디 외출하세요? 잠깐만. 그 정도야? 그 정도냐고.
2: 야, 편하게 하세요. 예.
3: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내기 같은 거 부부 사이 해보는 것도 윤활유다.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2: 싸울 때 존대하는 부부도 힘들잖아요.
3: 제일 무서워요.
2: 예. 어. 정신 차리세요.
3: 미치셨어요? 뭐 이런 거. 김남미님. 남편이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데 낚시 안 가면 고가의 낚싯대를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2: 예?
3: 그런데 진짜 안 가더라고요.
2: 우와.
3: 어떻게 낚시 안 가고 참을 거냐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너무 더워서 잠깐 쉬려고 했대요. 낚인 거죠?
2: 아하.
3: 낚이셨네.
2: 여보 내가 이겼으니까 빠 낚싯대 사줘.
3: 아 계절을 잘못 계절감이 없어.
2: 받은 거 있어 300짜리.
3: 그래 골프랑 낚시랑 너무 더우면 한참 한 두 달 정도 쉬시잖아.
2: 네, 혹석이 또 안 가신 분
3: 많죠. 아 이거 네. 참.
2: 0230님 지난 불금 회식 가서 누구 입이 더 큰지 팀장님과 내기했는데 응. 이기려고 막 기를 써서 거대 싸움을 써서 입에 넣다가 턱이 빠졌어요. 병원 갔다 왔습니다.
3: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2: 예?
3: 진짜 각종 사연으로 그렇게 응급실을
2: 오신대요.
3: 이렇게 어이없는
2: 네.
3: 예. 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2: 이 와중에 감사 문자 나왔습니다. 김대현님께서 아 천식이가 써주나 저 그 지라시 웃음편지 채널
3: 예.
2: 3만 명에 한 명 저 추가 구독했습니다.
3: 오, 감사해요. 용PD님 10만이 코앞이다.
2: 멀었는데.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의 5시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로봇 관련 투자와 삼성그룹 AI 데이터 센터를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반도체 신규 생산단지는 광주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HBM 후공정은 충청권, 배터리는 울산, AI 서버용 기판은 부산, 바이오는 송도에 각각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그동안 국가 AI 로봇산업과 연계한 제조혁신 거점 조성을 추진해왔고 이번 발표로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호남 충청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후공정뿐 아니라 전공정 팹까지 호남으로 갈 경우 대구 경북의 반도체 생태계가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따라 떠났던 사례가 있다며 대구 경북 470개 반도체 기업들의 연쇄 이탈을 우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 균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지 선정 기준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를 비롯한 대구 경북 국민의힘 정치권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등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판하고 구미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7월 2일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장의 3명, 부의장의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장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 출신의 5선인 김희수 의원과 4선인 경주 배진석, 문경 박영서 의원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는 영덕 출신의 황재철 의원과 칠곡 박순범, 경산 박채아, 영천 이춘우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의원 당선인 6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8명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상 의장단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37%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몰입을 연구하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쇼폼, 요새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쇼폼에 너무 의존하면 세상을 너무 빨리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도 다른 관점은 없는지 묻기 전에 쉽게 믿고 넘겨버리죠.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사고력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폼 어플 하나를 지워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힘을 지키는 일, 거기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0: 정!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에 신혼에서 황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1: 아, 이호선 교수님께서 아스케질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고 계세요. 아이고.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아무래도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 아이고, 얼마나 지금 초조하실까. 이 시간이 많이 막힐 시간이긴 한데 하여튼 이호선 교수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네. 또 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불편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 저희가 대신 여러분 분께 양해 말씀 드리는 것 또한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혼의 상황까지는요 번외편으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2: 네, 저희가 깊이가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호승 교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1: 그럼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2: 네, 그래서 길을 막고 물어봐를 좀 확장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편들어 드리는 건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2: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뽑히시면 선물 오늘 조금 푸짐하게 챙겨 드릴게요.
1: 맞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저축은행 중앙회,
1: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2: 환인제약,
1: 빅토스,
2: 청원아이스,
1: 삼성증권,
2: 베이펙,
1: 웰템,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기술도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1: 네,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을 막고 물어봐 번외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길을 막고 물어봐 사연에 저희가 또

0: 어떤 편을 들어드릴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1: 제가 또 굉장히 마음 따뜻한 공감형 그 아저씨니까.
0: 첫 번째 상담 사연 저희가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헛된 소리는 예.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길을 아우 기다려.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쪽 느낌이다. 저쪽 스타일이다. 편을 네, 좀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0: 맞아.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게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오늘의 길막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서 저희가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갈게요.
0: 안녕하세요. 저에겐 서른이 다 됐지만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2년째 성실히 잘하고 있고 네.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착해서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 그건 좋다 이거예요.
1: 네.
0: 문제는 성격이 너무 유하고 거절을 잘 못해. 그래서 경조사란 경조사 다 챙기고 이러느라 실속이 없어요. 우리 딸이. 나 그런 딸 볼 때마다 아주 제 속이 썩 문드러집니다.
2: 엄마, 나 블라우스 어딨지? 안 보이네.
0: 얘, 또 나가? 주말엔 좀 쉬지. 너 설마 혹시 또 결혼식 가는 거야?
2: 아 맞다. 내일도 결혼식 있었네. 이번 주말에 스케줄 꽉 찼어.
0: 아 잠깐만.
2: 어? 왜?
0: 너 지난주에도 결혼식 갔다 왔다 그랬잖아. 오늘은 또 누가 결혼을 하길래?
2: 아 오늘은 우리 회사 직원인데 호선 씨라고 이번에 결혼한대.
0: 호선이 또 누구야? 이름도 나 처음 듣는데 뭐 친한 사이야?
2: 아니 뭐 엄청 친하다기보다는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고 일 때문에 뭐 몇 번 연락하는 정도? 또 왜 그래 엄마?
0: 그게 끝이야?
2: 그래도 청첩장 받았는데 가는 게 맞지 엄마. 블라우스 어딨냐고 빨리.
0: 청첩장? 얘 설마 너 모바일 청첩장 얘기하는 거야?
2: 요즘 다 그래.
0: 딸 아우 내가 진짜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2: 왜?
0: 너 그 정도 사이면은 그 결혼식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 나중에 결혼 안 할 거라며.
2: 난 안 하지.
0: 비혼주의가. 월급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내기만 하고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뭐 기부하기로 마음 먹은겨?
2: 엄마는 또 왜 받을 생각부터 해.
0: 엄마
2: 축의금이 뭘 꼭 돌려받으라고 내는 건 아니잖아. 엄마 그런 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0: 얘 뭐가 이기주의야. 아니 정도가 있지. 친구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은 직장 동료들 결혼식까지 챙겨. 너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2: 아유. 아 됐어. 엄마랑 아무튼 대화가 안 돼.
0: 엄마 얘 진짜 아유 딸이 챙기는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따로 노트까지 만들어 적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어느 날은 글쎄 지 친구 엄마의 지인 결혼식까지 챙겼대. 아니 지 친구 엄마도 아니고 지 친구 엄마의 지인이야. 이러다가 평생 축의금만 내다 끝날까 걱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길을 막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들 결혼식 축의금 챙겨야 할 정도의 사이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친구 엄마 지인 결혼식까지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
1: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0: 따님이 약간 그런 어떤 이벤트를 좋아하시나? 예쁘게 옷 입고 갈 수 있는.
1: 아 그런 건가?
0: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기회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1: 그런 거라면 반대를 못하겠는데.
0: 투자.
2: 한명민님이 헐 우리 엄마가 사연 보냈나? 엄마!
0: 명민 씨도 그렇게 또 자주 다니시는구나.
1: 그런가 보다.
0: 실속 없는 건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 사실 정선혜 씨랑 저처럼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경조사를
0: 그쵸.
1: 좀 어렵긴 하잖아요.
0: 저는 경사는 조금 그래도 조사보다는 덜 챙기는 편이에요. 조사는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1: 조사는 최대한 가는데. 예.
0: 근데 난 초반에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난 이 사연 딱 초창 게
1: 네?
0: 이게 결혼식이 아닐 수 있다는.
1: 아 진짜?
0: 연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
1: 오.
0: 아 연애할 수도 있잖아요.
1: 연애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고. 저기 봉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따님이.
0: 그러니까 굉장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1: 그렇죠.
0: 관계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인가 보다.
1: 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이게 참 행복한 사람들.
0: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예, 그거 실속 너무 없다. 너 지금 이렇게까지 챙기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1: 거. 근데 엄마 나는 꼭 뭐 대가를 받는다거나 뭐 실속을 챙기는 게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해.
0: 아 그냥 너는 월급 벌어가지고 다 재능 기부하는 거야. 너 기부하는 거야? 기부 천사야? 딸. 뭐 이런 거죠. 엄마.
1: 그런 관계죠. 자 여러분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그래요. 아니 근데 모바일 청첩장은 또 예의상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모바일 청첩장을 또 따로 이렇게 돌리는 행위를 봐야 밀도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할 텐데 당최 모르겠네.
1: 자 결혼식 축의금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 이 의견인데요. 네. 뭐 이런 거죠.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결혼식 가야 된다. 아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인 소통만 한 사이면 안 가도 된다.
0: 맞아.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면은 최근에 한 2년 정도 사이가 이렇게 뭐 만나거나 밥을 먹은 사이

0: 아니다 그러면 안 가도 되지 않아요?
1: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인 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가거든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가서 화환만 보낼지 아니면 화환과 뭐 네. 참석까지 할지 뭐 이런 게 다 밀도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이건 좀 여담으로 나 아는 사람은 이런 사이에 결혼식장까지 가더라. 이런 경조사까지 챙기더라. 뭐 이런 것도 재미로 그냥 슬쩍슬쩍 네,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브루노 마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arry You.

0: 자, 오늘의 길막 사인이죠. 결혼식 축의금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 5999님. 우리 딸도 경주사 전국구로 다니면서 해요. 경기도 화성에 살면서 전라도까지 직접 다 가고 제가 말려도요. 인간관계 하라면서 꼭 참석하고 계좌이체는 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난 늘 걱정이에요. 주말에 경사, 평일에 조사. 분통 터집니다. 지역이 멀면 안 가도 된다고 진짜.
1: 아, 이게 경조사 챙기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의 결이 다를 수 있겠구나.
0: 그렇군요. 이게

0: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1: 네. 오히려 사실 이런 면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밀도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젊으실 거 아니야 따님이.
0: 그렇죠. 그렇죠.
1: 뭐 기껏해야 30대?
0: 네.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님 생각은 그거예요. 기준이 이제 시간적인 거리다. 1시간 넘게 멀리 지방. 이렇게
1: 예, 구례까지는 좀 아니지 않니?
0: 이런 의견인 거죠. 그렇죠? 뭐 30, 40분 가까이는 괜찮은데 너무 멀리는 안 가도 된다.
1: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네. 좀 체온으로 직접 주고받는
0: 그런가 봐요.
1: 인간미 있는 네. 눈을 마주보고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0: 그런 누군가는 부분이죠. 전국 꽃배달을 쓰는가 하면 누군가는 전국으로 내가 직접 간다. 이런 거죠.
1: 그럼 별명이 전국 꽃배달이야? 아닌데 나는 부럽다. 네. 그런 어떤 체력과 열정? 그 마음?
0: 그러게요.
1: 네. 2397님. 결혼식은 혼주가 직접 전화해서 정중히 초대받은 경우만 참석해야죠. 단톡방에 모바일 청첩장 돌리는 경우는 솔직히 안 가도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그 사람의 온도를 봐요. 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뭐 직접 그쵸. 전화를 안 하더라도 문자라도
0: 네. 그쵸.
1: 네, 톡이라도.
0: 그래서 요즘 전선에 지금 청첩장 모임 줄여 청모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청모.
1: 그것까지는 진짜 완전 친한 관계고 뭐 그냥 관계잖아. 일했던 동료나 뭐 이러면 그쵸. 개톡 있잖아요, 개톡.
0: 그쵸.
1: 개인 문자를 받으면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쵸. 그거조차도 없는데 가는 건 좀 약간, 뭐지? 싶은 때가 있죠.
0: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 보낼 때 예의상 그렇게 덧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못 오셔도 괜찮은데, 또 이거 안 받으면 서운해하실까봐 드립니다.
1: 맞아. 그냥 인사드리는 거라고. 네. 그냥 서운해하셨을까봐도 아니야. 그냥 인사 차원에서 돌리는 거라고.
0: 그렇게라도 꼭
1: 봐야지. 되게 조심스러워, 그런 것도.
0: 그쵸, 맞아요. 네.
1: 9797님.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만약 둘만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라면 축의금 하시고요. 대화 단절이나 편치 않다면 축의금은 NO. 하지마. 편치 않은 관계까지는 축의금은
0: 친한 사이요. 면.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대화 단절까지 됐는데 축의금은 좀 오버 아니에요?
0: 그렇죠.
1: 3853님. 부질없어요. 시절 인연입니다. 나중엔 내가 왜 그랬지? 그 생각만 해요. 직장 동료도 같은 부서 팀까지만 다 챙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주체적이냐 끌려가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0: 그쵸.
1: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이래야만 만족하는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고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면 나 미움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주체가 남의 시선이나 남의 액션에만 꽂혀 있으면 마가범직한데
0: 그렇죠.
1: 내가 좋아서 가는 거고 막 엄마 옷 어딨지? 이거 입고
0: 그런 거라면
1: 내가 신나서 하는 거면.
0: 둬야죠. 문영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 만난 새 신사분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1: 이런 분도 계세요.
0: 예, 손끝 발끝까지 닿은 사이라면서요.
1: 그렇죠. 아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옷을 갖춰입고 만나게 되니 또 새롭네요.
0: 그러게요. 아유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네,
1: 진짜 축하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제 예약 살포시 넣겠습니다.
0: 아 그래 알겠습니다. 황금 마사지를 준비할게요.
1: 아유, 너무나 황금 손이시니까요. 아, 근데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연예계에도 꽤 있는 게 경조사에 늘 얼굴 비치는 분들이 계세요.
0: 경조사 왕이 있으시죠. 이마룡 선배님이라든지.
1: 이마룡 선배님은 끝장이죠.
0: 선유나
1: 선배님.
0: 친구 지선이나도
1: 그렇죠. 김지선 씨.
0: 거의 오시더라고요.
1: 네, 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보통 사람 이상이구나라고 감탄하게 되는데
0: 맞아요.
1: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막 노동하듯 끌려다니는 건 저도 비추. 서민자님. 퇴사 후 직원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의금 보냈는데요.
0: 네?
1: 고맙다는 문자 하나 못 받았어요. 괜히 보냈어. 20년 됐는데 내 그게 안 잊혀지네. 아까워.
0: 와 하셨어요. 우리 서민자님 너무 착하시다.
1: 속상하셨겠다.
0: 퇴사를 했는데도 그 직원 축의금 보냈는데.
1: 씁쓸한 건 뭐냐면 내가 쓴 마음만큼 그 사람이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생각할 때.
0: 그렇죠.
1: 근데 무용했나? 이 마음 씀씀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씁쓸할 것 같아.
0: 그럴 때 그냥 내가 좋은 마음을 보냈으면 됐다라고 그렇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씁쓸하긴 해요.
1: 씁쓸해. 맞아. 네. 보낸 행위에만 내가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안위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 거지.
0: 그러니까.
1: 그 사람은 사실 신뢰를 한 거죠.
0: 박종옥님은요. 기준 딱 있으시네요. 아 저는 분기별로 한 번 이상 1년에 최소 4번 이상은 연락을 하되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어색함이 없는 사이라면 축의금 합니다.
1: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진짜. 그런 기준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가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또는 가서 애도해주고 싶은
0: 그러면
1: 마음.

0: 마음이 그러시면 네. 가면 돼요.
1: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왜? 왕왕.
0: 왠지 뭐랄까 좀 챙기고 싶고 좀 짠하고.
1: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싶고 좀 만약에 복작복작한 마음을 좀 이렇게 슬픔을 잊는데 썼으면 그쵸. 하는 뭐 기쁨으로 잊어도 좋고.
0: 그리고 우리가 경주사를 해봤지만 신기하게 저분이 오셨네 하고 되게 감동스러운 분들이 가끔 오세요.
1: 의외 분들.
0: 의외 분들 오셔가지고 맞아. 막 챙겨주고.
1: 맞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진짜 좀 애매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모호한 그 기준점이 있어서 네.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진짜 여러 갈래네요. 네.
1: 한동준 씨의 노래 듣고 함께 할까요? 네. 사랑의 서약.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오늘은 길을 막고 물어봐 확장판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1: 네, 두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예비 신랑이 종종 아니 자주 우리 집에 놀러옵니다.
0: 네.
1: 예랑이는 애교도 많고 우리 가족과 허물없이 장난도 잘 치고 집에 힘써야 할 일 있을 때 바로바로 달려와주고 참 든든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잘 지내주니 고맙죠.
0: 문제가 없는데요?
1: 많이 고맙죠.
0: 네.
1: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가 많아서 식비와 데이트 비용이 엄청 늘어났고 더불어 엄마의 생활비도 몇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아깝다거나 사주기 싫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랑이 계속 오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운하지 않게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하. 그러니까 예비 사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찬을 소홀하게 할 수 없으셔서 어머니 자꾸 갈비하고 뭐 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1: 그래서 많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간장 비빔밥 좋아하나? 간장 버터비빔.
0: 아, 네, 아니, 저는 다 좋습니다.
1: 그럼 그거 비벼 먹게. 난 지금 나갈 일이 생겼어.
0: 아, 국은 없나요, 어머니?
1: 응, 없어.
0: 아, 예.
1: 나 간편하게 먹고. 나 좀 모임 있어서 나갈게.
0: 아, 나가세요, 어머니.
1: 어, 재밌게 놀아.
0: 네, 저 형광등 갈아 놓겠습니다.
1: 아유, 고마워. 네. 어때요?
0: 아하.
1: 좀 너무 튀나?
0: 저는 괜찮은데.
1: 메뉴가 너무 줄었어?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해야 될지. 왜냐면 예랑이니까 아무래도 예쁘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0: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가 1년에 명절 때랑 뭐 생신 때에서 한 너댓 번 오면 잘 오는 건데.
1: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정말 어른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어머 어쩜 저렇게 넙죽넙죽 주는 밥
0: 싹싹하고
1: 예쁘게 먹고 근데 어느 순간 조금 물색 없지 않나? 너무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0: 그쵸.
1: 약간, 약간 현관문 너무 따고 들어오는데? 약간 네. 이런 느낌.
0: 아직 지금. 결혼 안 한 사이인데, 와가지고 막 샤워. 어머니 샤워하니까 너무 개운한데요?
1: 바디 샴푸 다 떨어졌어요.
0: 네. 맥주 없나요?
1: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살짝,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 이게 싫은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아마. 아,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의견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0: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맞아요. 우리도 이래요가 있을 것 같고.
1: 아니면, 아, 나도 이랬는데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개선이 됐어요. 라는 경험치가 있는 사연이면 더 좋겠어요.
0: 사연 주신 분께서 남자친구를 덜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1: 아니, 그, 오는 거지. 아, 야, 내가 몇 시까지 갈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와와와와 하고 에너지가 쓰면 그 기세잖아요, 기세. 사람이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0: 그렇구나.
1: 그 기세가 크니까.
0: 아하.
1: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예랑이의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기세도 세고.
0: 그렇구나. 이제 와서 브레이크 걸기가 어렵구나.
1: 그렇지. 서운해할까 봐.
0: 네, 여러분의 지혜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네.
1: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래나. 예, 별소리를 단다. 나는 좋더라. 이러면 괜찮은데 아 오늘도 온다니? 이러면 아마 그랬기 때문에 따님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겠죠.
0: 어머님이 계속 요리를 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된장찌개만 나도 괜찮아요.

0: 하는데
1: 이용원님
0: 왜요?
1: 그냥 두세요. 결혼하면 안 옵니다.
2: 아, 이것도 아. 맞는 말인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다 진짜.
1: 아, 때가 있나요? 그렇게 그런가요? 계속 물새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때가 있나 봐요.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죠.
0: 네.
1: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

0: 네, 길을 막고 물어봐 두 번째 사연. 우리 예랑이 계속 집에 오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운하지 않게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0: 1105님.
2: 농사일을 시키세요. 땅이 없으면 주말 농장을 크게 하세요.
0: 감자 심어, 감자.
1: 제일 빡센 거.
0: 고구마, 막 구황작물.
1: 네.
0: 아. 얼기설기 얽혀있는 것들 꺼내게 막. 아. 4253님. 반찬에 소금을 쏟으세요. 어머님의 미각을 잃었다면서.
1: 아하.
0: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그냥 막 던지시기로 한 거예요. 일단 던져봐요. 던져봐서 거기서 뭐 거둘 게 있겠지.
1: 좋아요.
0: 그쵸?
1: 뭐 애드립도 좋습니다.
0: 네, 네. 괜찮아요. 오늘은 이호성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한번 던져봐요.
1: 7558님. 집에 수리할 게 있으면 계속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잘

0: 되는데 이것 좀 해주겠나? 저것도 해주겠나? 잔심부름도 계속 시키세요.
1: 김수방, 우리 네네, 그 욕실에 실리콘으로 예. 좀 발라줘.
0: 아, 요거는 안 해봤는데 떴어. 한번 해보고.
1: 김수방, 예. 내가 실리콘 요거 사다 놨어.
0: 아, 그, 아, 해보겠습니다.
1: 그거 예. 다음인 김수방, 네, 네. 우리, 아유, 배관이 배우님. 막혔어. 싱크대 좀 뚫어줘.
0: 배관이요?
1: 응, 김수방.
0: 그거는 전문 기술.
1: 아니야, 아니야. 집안에 이래서 남자가 있어야 되나봐. 아, 김수방, 예. 바퀴벌레 잡을 줄 알아?
0: 어, 어? 어머니, 저 이번 아니, 주에는
1: 내가 거북이만 한 바퀴벌레 봤어.
0: 이번 주말에 출장이 있습니다.
1: 아닐까 이거, 어?
0: 출장이 있어가지고
1: 아, 진짜?
0: 못 올 것 같습니다. 예.
1: 아, 그래?
0: 죄송해요.
1: 아우, 안타깝다. 이런 거. 오, 이런 건가요?
0: 이거 다른 방법이겠네요.
1: 몰라. 김수방이 어떻게 리액션 할지 몰라. 예랑이가 다 넙죽넙죽 예, 예, 예 할 수도 있어요.
0: 어허.
1: 8784님 잠깐만요. 이거는 예랑이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보세요, 일단.
0: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1: 집에 빨간 딱지 붙여놓으세요. 하루 올 때마다 하나씩 추가. 미안하고 불편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김수방, 내가 지난번에 갈비찜 어? 해준 거 맛있었나?
0: 네네, 이게 뭐예요?
1: 어, TV 내놨어. 갈비찜이 재료가 비싸가지고.
0: 드라마에서나 보던 응? 차업 아니에요?
1: 괜찮아. 김수방 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가구 좀 정리될 거야.
0: 아유, 자모님 괜찮으세요?
1: 좋네. 미니멀하고.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지금 꽁트식으로 구성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0: 자모님, 그, 손목이 있던 팔찌는 어디 갔어요?
1: 아유, 이건 지난번에 김수방이 또 네. 깐쇼 새우 좋아해서 내가 했잖아. 응. 아유. 그리고 없어졌어.
0: 아, 예.
1: 아유,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잠깐만, 아, 잠깐만. 내 또 팔 게 있나? 이런 건가?
0: 어, 그렇구나.
1: 저기, 너무 지금 여러분, 우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이게 애들이 대회가 아닌데요.
1: 지금 죄송한데 지금 경계가 없이 가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0: 오다오다 급기야 지금 문자가.
1: 김수방.
0: 5622님.
1: 김수방.
0: 예,
1: 저,
0: 예.
1: 임신했네. 늦둥이. 안정이 필요하네.
0: 정원님 임신이요?
1: 김수방 처남이. 아유 이게 참 식성이 까다.
0: 아하. 라고 또 네,
1: 라고 라고입니다. 3888님
0: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싸워보세요. 아 그 뭐 갈비 정도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1: 나가.
0: 어?
1: 시끄러 나가.
0: 아이고.
1: 당신이랑 못 싸. 김수방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아이고. 지금 이거 좀 맞추고.
0: 반찬 여섯 가지 정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게.
1: 나가. 아이고, 당신 참. 아웃이야.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0: 내 면이 좀 서야지 말이야.
1: 김수방,
0: 사이도 왔는데.
1: 이번 결혼식에 장인은 없네.
0: 계속 써.
1: 저기 결혼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0: 네, 여러분,
1: 이러면 어, 여러분 예랑이가 못 오는 게 아니라
0: 네, 송두리째 지금
1: 결혼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아 9017님 부엌거리 잔뜩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세요. 김수방 여기서 만져봐봐.
0: 어 이게 뭐야, 장모님?
1: 이거 예. 누나를 정 중앙으로 보게 잘 붙이면 돼.
0: 아 누나를요?
1: 어, 잘못 붙이면 제일 보는 게 되니까. 어, 여기 박음질 선에 따라서 어, 누나를 붙여.
0: 어 잠깐만 한 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눈이 심심해지는데요.
1: 김수방
0: 어.
1: 정신 차려. 김수방 몇 개 지금 예. 째려보고 있잖아.
0: 아,
1: 정신 차려.
0: 아, 죄송합니다.
1: 어, 이거 하나당 50원이야.
0: 그치? 50원이요?
1: 김수방 갈비찜 먹고 싶으면은 어, 예. 이걸 예. 4천 마리 정도 해야 돼.
0: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오를 것 같습니다.
1: 큰일 났네. 사연 주신 분이 아 이렇게까지 판 벌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0: 네, 아.
1: 어, 1742님.
0: 아, 젊은 애들이니까 여기저기 지역 행사 추천해 좀 봐봐요. 나가서 놀으라고. 거기 가면 먹을 거 많다고 추천해 좀 봐봐요.
1: 저는 아직 예랑이니까 결혼 전이고 뭔가 연애 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야 나 자기랑 여기 가보고 싶어. 그럼
0: 그렇죠.
1: 여기 가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오지 마가 아니라 화법이 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가보고 싶다로
0: 그렇죠.
1: 계속 유혹하는 건 어떨까.
0: 어, 영화 보고 싶어로 하시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나 자기랑 여기 가보면 너무 좋겠다.
0: 어, 포켓볼 치고 어. 싶어. 집에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1: 자기랑 나 이거 여기 줄 서서 먹는 맛집이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어. 하는 건 어떨까. 아직은 결혼 전이라 그런 유혹이 먹힐 것 같은데.
0: 웨이팅 2시간 하는 집 가서 2시간 기다리세요.
1: 김수방이 웨이팅 네.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역시 장모님 갈비찜이 자꾸 밥은 집밥이지 이런 네. 거 아니야.
0: 0089님 네. 좋은 작전이 있습니다.
1: 어, 뭔데요?
0: 예비 신랑이 올 때요. 식재료를 예비 신부와 함께 장을 봐오라고 시키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게끔요.
1: 아 그건 이건 예신이가 하면 되겠다. 예랑이 말고 예신이가 자기야 우리 마트에서 오늘 먹을 거 장 볼까? 하면서 어. 같이 보자고.
0: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위한테요. 장 좀 봐오라고.
1: 좋다.
0: 어, 좋은 방법인데.
1: 어, 너무 좋은데요.
0: 어, 김서방 백숙 해줄 테니까.

0: 박 12호짜리 큰 거랑
1: 예, 예.
0: 한약재 좀 많이 좀
1: 한약재요?
0: 제기동 가서 오는 게 좀 사와.
1: 제기동이요?
0: 한약재 한 8가지 적어줬어 내가.
1: 장모님 집이 부천인데.
0: 사와 사오라.
1: 제기동 들렸다가요?
0: 스페셜로 해줄게.
1: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6896님은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소 식단대로 같이 먹어서 어떻게 하나 파악해보는 건 어때요 하셨는데 이분도 경험치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셨대요.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냥 젓가락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걸로.
0: 네.
1: 맞아.
0: 그냥 평소 먹던 거 먹는 게 좋아요.
1: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물가도 물가인데 그 집이라는 게 다 가풍이 있고 환경이 좀 다 다르잖아요.
0: 네.
1: 예비 신랑이 아직은 손님이고 늘 손님일 텐데 불편한 거죠.
0: 아.
1: 어머니 입장에서
0: 아무래도
1: 옷차림도 그렇고 뭐 청소도 다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누가 그렇게 365일 매일같이 청소를 하겠어요?
0: 아 못해요. 네,
1: 방역 수준으로. 근데 그렇죠. 누가 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0: 네. 네. 아 9559님, 아 저는 실제로 계속 외식을 했습니다. 오면 바로 나가요 외식하러.
1: 아.
0: 계속 집에 오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1: 그래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네.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할까봐 걱정이시라면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0: 전 외식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1: 아니면 진짜 소탈하게 아유 내가 오늘 허리 삐끗해서 그냥 우리가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어 이렇게.
0: 맞아요.
1: 5185님도 그냥 우리가 먹는 거 같이 먹어요 하셨는데 이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0: 맞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저는.
1: 맞아요. 네. 진짜.
0: 저도 그렇게 했고.
1: 네. 네. 의외로 지금 김스방이라고 했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 김스방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0: 주는 대로 잘 먹을 거예요. 계속 뭐 전복 찾고 갈비 찾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세요.
1: 진짜 물색 없는 거예요.
0: 네, 너무 눈치 없죠.
1: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결혼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0: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네. 네.
1: 자, 지금 소개된 분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0: 네.
1: 나미의 노래 듣고 올게요. 슬픈 인연.
0: 왜 보내는 거예요?
1: 아니야. 아니야. 김수방. 노래는 노래야.
0: 알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4: 경기도는 찹쌀이요, 전라도는 밀가루요, 경상도는 버리요. 이어져야지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버리 엿이 좋구나.
5: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부르던 엿타령입니다.

0: 모아서 오늘장에 다시 어디 얼어라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1: 멀쩡한 물건을 엿받고 먹고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시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저 MBC 이정은 기자가 특별 진행하는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지금 반성하는 사위분들이 많으십니다. 7777님. 저도 예랑이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결혼 10년 차 아이들을 통해서 간간히 자모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자모님.
4: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맥락으로.
3: 시간 연결된 케이스네요. 네. 네.
4: 6321님. 저는 장모님 댁 가면 두 마디 하고 오는데 저도 일 좀 많이 도와드려야겠네요. 저는 왔어요. 갈게요. 두 마디 합니다.
3: 아, 6321님. 조금 더 하세요. 조금만 더.
4: 네.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3: 아니, 그래도. 네.
4: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마음이 좀 울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6321님 안에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감성이 있는 거예요.
3: 그러게요. 네. 정인영님. 보통은 시가 처가가 불편할 텐데 지금 얘랑 분 모습 보기 좋습니다.
4: 하긴. 싶고요. 아,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061님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곧 제 생일이라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온대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물색 없는 우리 남편은 예비 며느리니까 뭐 집에서 밥 한 그릇 해주라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아우 걱정이야. 아니 왜 시어머님 생일인데 예비 며느리 밥을 네. 해줘야 돼. 그 아버님이 지금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아버님, 아버님이 밥상을 차리시든가 잔치상을 네, 네. 아니면 나가서 드시는 게 좋아요.
4: 외식 좋습니다.
3: 외식 추천드리고요. 네. 와서 차 한잔 드세요. 집에서 과일 드시거나.
4: 우리 아버님이 예약하시면 네. 아주 스윗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3: 그리고 과일은 아버님이 깎는 척을 할 때 예비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하면 최상의 그림.
4: 그렇게까지 디렉팅을 하지 마라.
3: 아하.
4: 이게 무너질 때 실망감 예. 또 온전치 않아요.
3: 예.
4: 그러니까 예약만으로도 그죠? 식당 예약만으로도 굿이야.
3: 맞아요.
4: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르시면 예약하자고 부담 없이 예. 밖에서 먹게.
3: 그리고 저 모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예.
4: 아니, 또 이게 쉽진 않아. 사실.
3: 그러니까. 남의 모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4: 그럼.
3: 예.
4: 자, 저희는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라디오
11: MBC 라디오
1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6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국가교육위원장직 인사청탁을 하며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이배용 씨가 한남동 공간 인테리어를 고려해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1심 판결문에 이배용 씨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 정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2022년 4월 정 씨에게 문자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라고 전송했고 정 씨는 김 여사가 공관 방 하나를 한지랑 장판으로 꾸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 등 대기업이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향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부가 할 몫이고 반도체 회사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동업자 정신을 갖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은 전동차량 계약에 전문가 참관 제도를 도입했고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 보완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고 수의계약 시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인데 정은경 장관이 건보 적용 확대를 언급하자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학계, 환자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2025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체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총체적 난국일 땐 일단 딱 하나만 바꿔보라. 어느 미국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큰 빚을 지고 체중은 불어가는데 정크푸드만 먹고 가족도 피하고 싶고 꼼짝도 하기 싫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뭐부터 바꿔야 할지 난감해서 이렇게 해봤죠. 그래,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 생각을 잊으려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달리기로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 채식을 했고 몸이 좋아지니 정신도 의욕도 돌아오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부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800조 원, 단일 정책 투자 규모론 쉽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서남권에 무려 800조 원을 투입해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들여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나란히 참석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투자를 약속하며 원팀으로서 힘을 보탰는데요. 정부는 피지컬 AI 분야의 일강 도약을 위해 향후 3년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으로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 그리고 AI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년.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우리 경제에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5: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6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교조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과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박규환의 세상 얘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상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3월 끝났던 지방선거가 7월에는 새로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회도 출범을 합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 기초광역의회 변화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경북도의회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전체 의원 64명 중에 27명이 초선일 정도로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1: 네, 북부권을 이야기를 하면 안동은 3개 선거구 중에서 2명이 초선입니다. 예천은 2개 선거구 모두 도의원이 초선이고요. 영주도 초선이 1명, 상주는 2개 선거구 모두 초선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영양과 청송 의상에선 다선 의원들이 나왔지만 이중 영양과 봉화는 무소속, 또 봉화 또한 무소속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문경은 기존 현역 의원들이 당선이 돼 그나마 이제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그럼 북부권 전체 16개 의석 가운데 9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의 비중이

0: 오후에 전체로 보면 42%인데 북부권만 보면 56%에 달할 정도로 노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건 가뜩이나 북부권 의석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도비 확보 같은 것들에 있어서 포항 같은 동남권이나 구미 같은 서부권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데요.
0: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의회 개원 이후에 이제 치러지는 도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위에서 도의장에는 3명, 2명을 뽑는 부의장에는 4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중에서 북부권 의원 중에 의장 선거에 나간 의원은 이번에 4선에 성공한 문경 출신 박영수 의원이 유일합니다. 의장에는 포항과 경주 출신 도의원이, 부의장에 도전장을 낸 4명의 지역구들은 칠곡, 경산, 영덕, 영천 등입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 또 의장 부의장은 3선 이상이면 도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부권 출신 도의원들이 새로 개원하는 도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도의회 내 북부권 도의원들의 정치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0: 당협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큰데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히 안동예천은 시장군수 공천 외에도 기초 광역의원 공천을 두고도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천은 도의원 2명 가운데 1명은 거리 또 1명은 단체장 도전에 나간 상황이기도 했지만 안동의 경우에는 경선이 결정될 때까지 후보자들을 이쪽 선거구에 보냈다, 뭐 저쪽 선거구에 보냈다, 제로 폴란도 있었고요. 또한 당협위원장들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상황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북은 흔히들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건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던 탓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우려되는 건 행정통합 문제 등에 대해서 북부권 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북부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0: 올해 초에 이제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의회에서 찬성 반대 표결을 했을 당시에도 반대표 11표 중 8표가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청송, 영양이 지역구인 도의원들의 표였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통합 반대표를 던진 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도청 이전 이후 10년이 넘도록 신도시를 비롯한 주변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표출됐던 유일한 상징적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가뜩이나 이제 북부권은 권역별 인구수도 적고 또 도의회 의석수도 적은 상황에서 도의원들의 정치력 또한 한없이 떨어진 상황.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라던가 또 주요 도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도의원들을 슬기롭게 잘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기초의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의회가요. 개원 이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과반을 사고 확보하게 됐어요.
0: 네, 원래 지방선거 결과로는 안동시의회 전체 의석 18석 가운데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도 7석, 녹색당 1석, 무소속 3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스팅보드를 당시에는 무소속 의원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국 유일의 13기초의원인 이재건 무소속 안동시의원이 지난 14일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로 하면서 무소속 구도가 이제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7명, 녹색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새롭게 재편이 됐습니다.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이재갑 의원은 보수당인 한나라당 계열 소속으로 시의원에 처음이 당선됐으나 2014년 이후에는 줄곧 정적 없이 무소속을 유지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당 공천제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입당을 결정하게 된 건 대통령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 안동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정부 여당과 뭐 안동 지역사회의 자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10선 시의원인 이재갑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결국 시의회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0: 네. 신선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시의원 10선이면 제일 처음 지방선거가 시행된 1991년부터 시의원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1989년생인데 거의 제 나이만큼 시의원을 했다는 건데 과연 36년의 세월 동안 지역의 발전에 힘을

0: 받았는지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시의원으로, 그것도 단순한 시의원이 아니라 지방선거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된 전국 최다선 시의원이라면 지금 안동이 앓고 있는 인구 유출이나 뭐 농촌 공동화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동시의회에 이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앞으로 의장, 부의장 선출 또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선 오히려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록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행토로는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라고 해도 안동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그 어느 곳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1: 이렇게 과반을 의석 확보하게 된 민주당인데 안동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 지켜보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예천군의회도요. 이곳이 무소속이 캐스팅보트를 주게 됐습니다. 전체 의원 9명 중에 무소속 의원만 4명이더라고요.
0: 네, 국민의힘 4명, 무소속 4명, 민주당 1명 구도인데요. 다만 무소속 의원 4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공천을 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탈당 후에 출마한 인사가 2명입니다. 뭐 보수계열 무소속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천군 의회가 개원 이후에 보수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예천군 의회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수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인 김영동 의원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의회 내에서는 이제 야당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나머지 무소속 의원 2명이 캐스팅보트를 지면서 의장단 선출이나 뭐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겠네요.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의회도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0: 잘 알려진 것처럼 예천군의회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해외연수 추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안동시의회는 2022년 이후 지난 4년간 시장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의회 지난 2024년 11월이었는데요. 행정감사하겠다면서 농지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기초광역의원은 주민들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스스로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당선증에 인글조차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선자들 스스로 또 한 번 뭐 굳은 다짐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다짐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적신삼일이라는 심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잡음 없는 의회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의회 의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7월부터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는데요. 어떤 시의회, 도의회로 거듭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0: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0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폐교할 때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지침을 폐지했다는 점도 논란인데요. 소규모 학교 무조건 폐지만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전교조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과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경북지부장 권용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최근에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최대 1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 영남권 지부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번 교육부의 정책을 어떤 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핵심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폐합 인센티브를 크게 늘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0: 네.
1: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혁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학교를 지원보다는 학교를 합치거나 없앨 때 주는 요인이 훨씬 크게 그 정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등 본교를 폐지하면 최대 130억 원, 또 분교장을 폐지하면 4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식인데요. 이건 기존 대비 50%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수 감소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현직 교사들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0: 네.
1: 하지만 이런 해법이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합칠 것인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산어촌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특히나 이번 계획을 보면 기존의 학교 통폐합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졌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교육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그 지역에 미치는 여파도 매우 큽니다.
0: 네.
1: 그래서 그동안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이런 의결 기준을 폐지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통폐합 의결 기준도 약해지고 학교 통폐합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고 또 교사가 일하고 학부모 마을이 함께 지켜온 공간이죠. 그런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면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약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교육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면 또래 집단 형성이나 사회성 발달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니냐,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충분히 그런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학교를 합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교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가 멀어지면 통학 부담이 일단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장거리 스쿨버스를 타면서 이제 학교 폐교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0: 네.
1: 어떤 학생들은 매일 멀미약을 먹으면서 스쿨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도 지켜봤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생활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큰일이고 돌봄과 방과 후 학생들의 마을과의 관계도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는 유지하되 학생들이

0: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려는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1: 네.
0: 통폐합은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 참 많은데요. 만약 네네. 이 지역사회에서 작은 학교가 사라진다면 이건 실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0: 네, 농산어촌에서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죠. 그 지역에 아이가 있고 젊은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학교가 있어야 학부모가 지역에 남고 마을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가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떠나고 지역의 생활권이 약해지고 마을의 미래도 함께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껏 우리가 확인해온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번에 교육부 방안에는 통폐합 시에 교사 정원을 줄이고 또 초중고급에 상관없이 교원이 교차 지도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유연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0: 네, 교육부와 기재부의 교사 정원 감축은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매우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현재도 매년 확대되는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서 중학교에는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하는 겸임 교사가 크게 늘어났고 경북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정원을 감축하는데 지금 당장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교사가 이제 그 초중고 급별을 넘나들면서 수업하는 이제 교차 지도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초등은 담임 중심의 전임 교육이 중요하고 중등은 교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학교급과 국가의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교사가 부족하니까 급별 상관없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가르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겉으로는 수업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담, 피드백, 생활지도 또 교사와 학생의 생활 관계 형성 이런 것이 매우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통폐합만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공동교육과정이랑 또 농촌 유학 또 가족체류형 주거지원처럼 학교를 없애지 않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이미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효과도 입증되어 왔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유지형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소규모 학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의 복식학급, 중고등학교의 겸임교사 학대 이거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거나 여러 학교를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려면 교육 예산의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학생 수가 줄었다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릴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원 배치나 통학 돌봄 그리고 정주 여건을 지키는데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정말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소리 높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0: 네네.
1: 지금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나 학교폭력 가해자를 무력을 써서 통쾌하게 응징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많은 네. 이들이 이런 사이다 전개에 열광하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과 답답함을 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말씀하셨듯이 폭력적 응징이 현실이 현실에 이제 해법이 될 수는 없겠죠.
1: 네.
0: 그래서 몇몇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도 그 드라마에서 나온 교권 보호극을 실제로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드라마의 그런 통쾌함 뒤에 있는 현실의 절박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부터 또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까지 우리 교육 현장에 산적한 과제가 정말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하고 계신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지역의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교육 여건

0: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교조 경북지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 봉화 박교환입니다.
1: 오늘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투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3: 네, 오늘 저 말씀하신 대로 저 대통령과 또 부처 장관들 그리고 삼성 SK 회장도 같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런 이름의 발표회가 있었고요.
1: 네.
3: 기존에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벨트가 형성되어 있었죠. 평택, 용인 이쪽인데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호남을 비롯해서 비수도권 전역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조금만 뭐 더 덧붙이자면요. 특히 이제 호남권 광주 전남의 대규모 반도체 종합 클러스터 구축하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0조 원 이상 투입해서 전공정 팹 건설하고요. 또 하이닉스도 네. 전공정이나 후공정 생산 기지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이제 작업들 시작하고요. 또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또 첨단 패키징 디스플레이 배터리 허브 육성을 하고 영남권도요. AI 기반 첨단 제조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발표됐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이 계획대로 하자면 수도권 그리고 충청 호남을 잇는 이런 거대한 반도체 삼각축이 완성되고
1: 네.
3: 거기에 또 이제 영남이 AI 기반 첨단 제조 거점으로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 전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아주 대전환이 될 것이다. 올 초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1: 네.
3: 그리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1: 그런데 이런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앞두고 네. 이 발표가 있자마자 이철우 지사랑 대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영남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바로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3: 저는 그런 게 일단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아요. 영남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죠. 그 로봇 제조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남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충청은 충청에 맞게, 호남은 호남에 맞게, 영남은 영남에 맞게 그렇게 이제 각각의 거점을 만드는 이건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5극 3특 이렇게 해서 5극으로 전 국토를 나누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광역 행정단위 이런 거 만들어서 수도권에

0: 거금가는 그런 이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지역으로 만들어내겠다.
1: 네.
0: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또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영남 홀대하지 않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호남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영남 분들 다 저기 이해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호남이 차별의 대상이었고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1: 네.
0: 그런 장기간의 어떤 소외에 따른 아픔을 겪었던 곳이고 그런 만큼 이제 또 그 호남에 뭐 이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런 차별에 대한 약간의 뭐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과거 호남의 차별이나 소외에 대한 어떤 대답, 국가의 대응, 보상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영남 홀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 네.
0: 그건 또 다른 지역 갈라치기, 뭐 편가르기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데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호남권의 전기와 용수 부족을 이유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반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 지역에 100만 톤 이상의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 온실값을 감축면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뭐가 진실인 걸까요?
0: 당연히 저 김성환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죠. 호남 지역에요. 100만 톤 이상 산업용수 공급 가능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 기업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들이 그렇다면은 용수도 없는 곳에 거기에 초대규모 공장 설립을 계획한다? 거기에 엄청난 저 돈을 퍼부어서 공장을 짓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반도체 업계 가장 큰 숙제가 알리백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1: 네.
0: 호남은요 신안의 해상 풍력이라든가 전남 정북의 이 대규모 태양광 이것으로요 대한민국에서 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제일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력은 생산하는데 자체에서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수도권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그곳에 공장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이제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이 국제적인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하모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풍부하게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전력과 용수 문제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이 전력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이런 수준이다 보는 게 맞습니다.
1: 네. 이런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긴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섯 번 정도 글을 올렸던데 그만큼 정책 실행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그리고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1: 네.
0: 무턱 대고 그냥 일단 흠집 내고 뭐 발목 잡고 그리고 태클 걸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은 높은 어떤 전력 자급률 갖고 있죠. 풍부한 용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덧붙이자면 전남대라든가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한국에너지공대라든가 이렇게 인근의 우수한 연구 인재 기반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남권 광주 전남 호남 쪽에 이제 수도권 포화 상태인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데

0: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슨 마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은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 시각 그 행태로 그냥 이재명 정부의 모든 이런 국정을 함부로 재단하고 예단하고 그리고 무턱대고 공격하고 근데 사실은 무턱대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정교한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1: 네.
0: 지역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에 뭔가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 의도 우리 국민들도 저는 다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1: 네.
0: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그리고 뭐 저기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1: 네,
0: 네 이분들 제발 좀 더 이상 무턱대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지 마시고요. 좀 지방주도 대성장 그 대전환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5%로 6주 연속 하락을 했고 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소폭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0: 이 여론조사 특히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보니까 뭐
1: 네.
0: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또 차이는 있던데요.
1: 네.
0: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 비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지지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성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기대치에 맞게끔 더 열심히 하겠다 일단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보면 저희가 우리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예, 이재명 정부가 비록 1년 동안 잘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코스피 지금 이제 9천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여러모로 또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라든가 그리고 역대급 이런 수출 정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분명히 많은 성과도 냈고 또 내란 청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깊게 더 넓게 진전시킨 점도 있고 분명히 성과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그것 이상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아직 골목상권이라든가 또 중소상공인들의 이런 경제적 형편이 제대로 좀 나아지고 있지 못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청년층들의 그런 어려움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의 어려움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지지율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1: 네.
0: 그리고는 또 최근에 있었던 그런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문제 이것도 큰 틀에서 대통령 예,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예, 이런 좀 불만 불신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또 선거 결과 또 선거 평가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점이 저는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대통령 지지율도 또 우리 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성찰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네,
0: 지켜봐 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갈등들 봉합해 나가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월드컵 얘기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 탈락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퇴진을 했는데 지금 축구협회

0: 최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저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0: 네.
1: 저도 어쨌든 제가 뭐 스포츠에 이렇게 전문성이나 일가견은 없는데
0: 네.
1: 정말 순수한 이제 시청자고 또 지지자고 그리고 관심 가지는 사람 수준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을까?
0: 네.
1: 저도 좀 놀랐고요. 그래서 패배한 것이 놀랍다기보다는 어쩌면 저 무기력함 그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쨌든 좀 축구협회가 그동안 상당히 좀 비민주적으로
0: 네.
1: 그렇게 운영되어 오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자체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이런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계 전반에 대해서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 듯한데요. 특히
0: 네.
1: 축구협회, 저는 좀 민주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구조, 이런 걸좀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전면적인 어떤 인적 쇄신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그런 대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좀 제대로 매뉴얼을 사전에 철저하게 좀 정립하고
0: 네.
1: 그리고 또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그래서 스포츠인은 물론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축구 팬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예, 이 축구 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또 대표가 선임되는 저는 이런 체계를
0: 네.
1: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축구가 다시 좀 일어나려면 이런 축구협회가 어떤 사유화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또 권력작용, 뭐 사유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른바 그 내부의 또 카르텔 예 이런 것다좀 이번에 혁파하고
0: 네.
1: 민주적인 그런 소통 구조를 좀 갖추고 예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좀 확립하는 것 예, 이게 정말 최선 내지는 가장 우선 해야 될 급선무
0: 네.
1: 아닐까 싶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조직과 인사의 실패를 규정하고 체육 행정의 개혁을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체육계가 바뀌어 가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효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요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깐이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응?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전용성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34위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예고된 참사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부터 낡은 관행으로 얼룩진 축구협회의 견고한 카르텔까지 굴맞던 상체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선수들의 땀방울이 빛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디오는 오늘의 노래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내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토니 페르난도의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라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잘하고 싶으면 나부터 챙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푹 자는 거? 맛있는 저녁?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볼까요? 나부터 우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느긋해질 겁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1: 톱니 박스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새 반도체 단지 후보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HBM 등 최첨단 패키징은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 차세대 배터리는 울산, 조선은 거제, 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35년까지 여러 참여자를 통해 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2045년 예정이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기고 서남권에는 400조 원을 투자해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두 회장에게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코스피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급등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 종가는 0.2% 하락한 8,394.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8%, SK하이닉스는 1.6%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과 오픈AI의 기업 공개 연기 소식에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요를 줄일 거란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7천억 원가량을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7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면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8% 넘게 급등한 920으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등이 급등했고 상승 종목이 1,500개를 넘으며 하락 종목보다 10배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넘게 상승한 1,5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2009년 3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제1고 학생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됐다며 학교 측에서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등이 포함된 수천억 원대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학원장과 병원장, DI 동일 관계자, 소액 주주연대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부터 DI 동일을 주가 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인데 정은경 장관이 건보 적용 확대를 언급하자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학계, 환자 단체 등 각기 비판 속에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또 충돌한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에 합의하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양측은 당분간 물러서고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것이라며 양해각서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은 지난 25일부터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 선박 세척을 공격했고 그러자 미군은 이란 군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후 이란군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면서 협상 중단을 위협했습니다. 휴전 합의의 또 다른 축인 레바논 지역에선 여전히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타격한 뒤 친이란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지하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2: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가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시아파 최고위 성직자를 만난 자리에서 카타르에 묶여있는 작은 120억 달러 가운데 60억 달러가 예정된 절차에 따라 해제돼 국내로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의 압박과 위협에 맞서 이란 국민, 군, 정부가 단합해 국가를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핵 억지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1960년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뒤 미국이 중국과 비밀 접촉에 나섰다며 이란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국가교육위원장직 인사청탁을 하며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이배용 씨가 한남동 공간 인테리어를 고려해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1심 판결문에 이배용 씨가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 정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2022년 4월 정 씨에게 문자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라고 전송했고 정 씨는 김 여사가 공간 방 하나를 한지랑 장판으로 꾸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절반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금리가 5에서 15%대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판매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들은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강북구청 임시청사 근처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앞바퀴가 빠진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인근 골목에서 순찰차의 앞뒤가 가로막히면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등 16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9도입니다. 김인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뉴스 하이킥.

네, 뉴스 하이킥 이번 주 특별 진행을 맡은 MBC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

0: 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지난주 공개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에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민 의원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월드컵 성적 부진을 이유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떠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겠죠. 추락한 한국 축구, 해법은 무엇일까요? 4부의 축구 해설가인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시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서머네 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서머네 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7: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9: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뉴스 하이킥.
1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네.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에 출마를 아직까지는 고심 중이시라는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하시고 이제 좀 네. 행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11: 그렇고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정리를 네.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사항들이 있긴 한데
10: 네.
11: 사실은 지금 당내에 우리가 지금 처한 네. 문제점이나 흐름들 같은 것 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전당대회가 당원들이 이제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듣고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네.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축제처럼 지내야 네.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작부터 거의 보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10: 네.
11: 누구 편이냐 혹은 누구랑 가깝냐 뭐 거의 이런 사람 중심의 흐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말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일단 안 듣고 보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좀 과해지는 것 같아서
10: 네.
11: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10: 네.
11: 전당대회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고 이 과제를 얘기하면서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새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들을 쭉 정리를 한번 네. 해봤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했는데 그런 것들 과제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해야 되고 지금 AI 시대에 이제 일자리 감소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 기후위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에서 당장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초과세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네. 정부와 보조 맞춰가면서 논의를 해야

0: 있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싹 사라져 있는 게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이게 전당대회가 더구나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더 신나게
0: 맞습니다.
1: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제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서 공약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너무 이제 좀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토론보다는 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쪽이야 너네 쪽이야 약간 이런 가르기가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네. 빠르게 통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 쪽에서는 또 다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상이 네.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과제 중심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하나로 묶여가는 승리해가는 경험을 축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조이드 탄핵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토론이 되고 쟁점화돼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에 혹은 전당대회 전이라도 빠르면 조이드 탄핵을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공론화되고 이게 꺼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잘 안 꺼내져서 저부터 막 꺼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1: 근데 이게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쉬울까 하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네. 지난 주말 사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외연 확장 행보를 뭐 재건축에 비유하면서 뭐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핵심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당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더 토론보다는 이제 좀 더 갈등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요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이제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취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네. 보면 됩니다. 저도 이제 전체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
1: 네.
0: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선에 대한 그 토론과 경쟁이 필요하다.
1: 노선에 대한 것이.
0: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상호 비방의 방식이 아니라 건전하게 건강하게 품격 있게 토론해 보자라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기 청와대 정무수석도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네. 입장을 밝히셨던 것 같긴 네. 한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당내 통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단단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공론회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공론회장에 나오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멸칭을 쓰거나 서로 네. 비하하는 얘기들이 네. 계속 오고 갔는데 그걸 이제 우리 당에서 혹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업들을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아마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의무감으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 정부 이어달리기다라는 네. 말씀을 막 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성공과 그다음에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기대치가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것들은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 앞선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거나 잘 못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은 개선해서 정말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이어나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니까 이제 단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들은 공론화장에 못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모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만남이 뭔가 좀 이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갈등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1: 네.
0: 아마 사실은 더 진작 만나셨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동안에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과정 또 경제 위기와 또 미국발 관세 위기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이재명 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조금 늦어진 것은 뭐 이재명 정부 이제 청

0: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거는 있지만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었고 지금이라도 서로 만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같이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어달리기의 예.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그리고 국민들께도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마냥 싸우지만은 않겠구나. 네, 이제 좀 그렇죠.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0: 네.
1: 그 지금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하락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영향을 미쳤다고 혹시 보세요?
0: 저는 결론적으로는 매우 종합적인 영향들이 있을 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아마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코어 지지층의 이탈 혹은 좀 지지가 실망으로 돌아서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답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네.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개혁 자체들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혹 늦어져서 혹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 공소청이 10월 달에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형사소송법이 결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당내 갈등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당내 문제처럼 비치지만 또 그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보니까 네. 그게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군요. 그 정도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내 시끄러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1: 의원님께서 이제 개혁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하셨잖아요. 이게 당론으로 지금 채택된 건 아니고 이제 따로 그동안 준비하신 거를 발의를 하셨는데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가장 핵심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져서 검사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네. 것이니 그 분리되는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를 형사소송법에 넣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네. 쟁점으로 좁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조항들을 다 재정비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모델과 견제 모델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막론했습니다. 그래서 한 106개 정도의 조항을 담아서 방대한 양으로 형사소송법의 대변혁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완수사권을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닥은 잡혔는데 그러면 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내지는 어떤 안전장치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
0: 네. 그 부분은요.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폭주할 때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견제가 가능한데 수사를 안 하고 암장시켰을 그렇죠. 때, 봐주겠을 네. 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는데 현재 기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낸 것도 그런데 똑같은데요. 모든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 종결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결할 게 아니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정권 송치랑은 다른 건데
0: 정권 송치랑은 다르죠.
1: 송치를 안 하면서도 기록은 넘기게 한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고소의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어도 무혐의 종결했어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이때는 송치가 되거든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서 검찰한테 갑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해서 고소인 고발인 모두 다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재수사 요구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도 지금처럼 약간 뭐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 날짜까지 정해서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완수사를

0: 뭐 1일 이내에 이런 이런 내용을 보안수사 보안회사 보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보안수사 요구를 이행하고 이런 관계들이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수사기관에 온전한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1: 네.
0: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보안수사 직접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적당히 하고 넘겨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하면 뭐 그냥 서로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이 경찰 혹은 수사기관에 다 있습니다.
1: 그럼 수사기관에 권한을 주는 만큼 그렇죠. 책임도 지게 한다는
0: 당연하죠.
1: 거죠?
0: 당연하죠. 책임성이 네.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으면 무조건 수사기관 책임입니다. 그 대신에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은 검사에게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것으로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모델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에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오로지 있으니까
1: 네.
0: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사건의 내용이나 어떤 수사들,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검사에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단계에선 영장 청구 못하니까 이거 더 보완하세요. 하면 당연히 해오죠. 영장 청구를 해야 되니까.
1: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이긴 한데 보안 수사권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 직접 수사 아니기
0: 예,
1: 때문에.
0: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 네.
0: 선진국들이 보안 수사 요구를 이런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1: 그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세밀하게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그런 어떤 부작용을 막는다.
0: 네. 독일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그 이 법안 준비하면서 그럼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의원님이 생각하신 건 어떤 부분이에요?
0: 아무래도 이제 수사권, 검사의 수사권을 해석상으로도 남겨놓지 않게 하려는 것을 좀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소청, 중소청을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했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1: 네.
0: 조직법상 얘기인 것이고
1: 네.
0: 실제 운용법상에 검사의 수사권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이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한 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차단해놓자.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의 개혁과제를 넘어서서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개혁과제가
1: 네.
0: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상징적인 깃발을 온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폐지가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야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시간 끌기 위한 꼼수 아니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좀 발전적인 토론으로 지금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고요.
1: 네.
0: 근데 제 입장에선 분명한 것은요.
1: 네.
0: 이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전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끝내고 그래야 정부가 10월 2일 날 공소청
1: 그렇죠.
0: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준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지금 제헌절 전에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0: 쉽지는 않죠.
1: 네.
0: 왜냐하면 물론 이제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한 법이
1: 네.
0: 시민사회에 만든 법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법을 당론화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당 내에서도 제가 만든 법은 이만큼
1: 네.
0: 그 아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을 다 담은 법이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이걸 다 갈 거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갈 거냐에 대한 당내 치열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안수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들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공론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숙의하라고 요구를
1: 네.
0: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짧게 잡아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1: 한 달.
0: 그러면
1: 네.
0: 지금 뭐 6월 말 다 됐으니까 7월 말 정도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는 할 수 있고.
1: 그래야 8, 9월에 준비를 해서.
0: 맞습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 원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데
0: 네.
1: 그래야지 법안 심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원구성 빠르게 하고 법사위원들은 사실은 내정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직 통보는 안 했지만
1: 네.
0: 저도 법사위원인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1: 법사위원장 희망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0: 그렇긴 한데요.
1: 네.

0: 아무튼 그거를 내정해서 먼저 토론하게 하고요.
1: 네.
0: 그게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의총에서도 좀 발언하긴 했는데 당내에 별도의 TF나 기구를 만들어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제안도 좀 했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원구성 협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쟁점화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어떤 토론하는 모양새랄까 협의하는 모양새라도 좀 갖춰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관전하는 입장에서.
0: 네, 뭐 그거는 필요하죠. 네. 국민들께서도 이해 가능하신 수준의 토론 절차는 필요한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또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시간표에 끌려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해서 7월까지는 7월 적어도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시간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원구성 완료하겠다고 하던데요. 지금 내일 본회의 열리는 거예요?
0: 네, 건가요? 지금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고 네. 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18개 상임위 또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0: 저는 당연히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와 떼쓰기만 한다라고 네. 하면 민주당이 책임 정치하면 됩니다. 18개 다 가지고 와서 책임 정치할 수 있다고 봐요.
1: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0: 그럼요.
1: 보여주면.
0: 네. 원이 그 국회가 빨리 출범을 해야 돼요. 네. 시작을 해. 하반기 원구성돼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검찰개혁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네. 그거 말고도 민생과제나 여러 가지
1: 민생법안도
0: 많죠.
1: 있고.
0: 네. 네. 이런 것도 빨리 해야죠.
1: 네. 알겠습니다. 아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7월의 문앞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에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이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대구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mm 되겠고요. 수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0: 오늘 월요일이라서 퇴근길 정체 빨리 풀리고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매송나들목 앞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아직 이 구간 포함해서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해드린 대로 축구 해설가인 신문선 명지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 결국은 32강 진출에 한국 대표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3: 네.
2: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대회니까 그래서 이전 월드컵으로 치면 아예 본선 진출을 못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제가 축구를 본 이후로 네. 처음 봐서 제가 축구를 열심히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운 성적 맞는 거죠?
3: 맞죠. 근데 저는 늘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3: 이번 월드컵은 인재가 한국 축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2: 네.
3: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그러면 축구협회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흔드느냐 뭐 이런 그 반응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예선부터 본선까지 사실은 한국은 너무나 해피했죠.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때도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팀들하고
2: 네.
3: 조편성이 됐어요.
2: 네.
3: 그런데 한국 대표팀은 자기네들 이제 카르텔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
2: 네.
3: 절차적 흠결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뽑아서 그 경기를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상대하는 팀들이 워낙 약한 팀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기고 뭐 비기고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본선 가서 결국은 사고가 터진 거죠.
2: 네.
3: 정문계장에 결국은 독선이 빚은 네. 대한민국의 참사로 저는 봅니다.
2: 네. 그게 지금 이번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제가 축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딱 들으면 아는 선수들 그리고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래서 굉장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정도 멤버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왔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3: 네.
2: 그리고 조편성도 좀 좋았던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면 이게 감독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뭐 스타 플레이어 몇 명 있다고 해서 축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전략, 전술, 뭐 감독이 이제 선수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실은 이번 월드컵 대표팀은 한국 축구 역사상
2: 네.
3: 최고의 멤버예요.
2: 그러니까요.
3: 우리가 스위스 월드컵, 그러니까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32년에
2: 네.
3: 32년 만에 멕시코 월드컵을 나갔어요.
2: 네.
3: 86년도. 그리고 11차례 연속해서 아시아에서 월드컵 본선에 나갔는데, 86년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번 4년 주기로 월드컵에 나갔는데,
2: 네.
3: 그 11차례의 월드컵 대표팀이 구성됐던 어떻게 보면 멤버,
2: 네.
3: 그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멤버를 합친 또 팀 파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역대 최강의 그 지금 대표팀이었어요.
2: 네.
3: 그런데 실제 경기력에서 놓고 보면, 경기력 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아주 최약체의 그 경기력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발휘했던 것이죠.
2: 네.
3: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축구가 11명이 뛰잖아요. 축구란 종목 자체는 11명이 각 포지션에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어서 그것이 하나 11명이 원팀으로 돼야 그게 큰 힘이 발휘되는데.
2: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3: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또 신체적인 특성도 다르고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소화 능력도 굉장히 또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림이라는 건 한 색깔로 하면 좀 그림이 안 되잖아요.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요.
2: 네.
3: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그 팀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일본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 일본은 3백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축구를 하지. 그리고 일본 애들은 기술이 좋아. 그리고 뭐 브라질도 이겼고, 그다음에 저 스페인도 이겼고 독일도 이겼어. 뭐 이렇게 해서 그 팀에 대한 평가나 팀 색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한국 팀에 대한 색깔에 대한 것이 이것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2: 그럼 한국팀의 축구는 어떤 축구예요?
3: 과거에 일본을 우리가 제가 네. 현역 때는 한쪽 눈 감고 해도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가 한참 그 한일전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때 일본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힘이 좋아.
2: 네.
3: 그리고 굉장히 터프한 축구를 해. 그리고

0: 한국 팀은 가슴에 불이 붙으면 무서운 기세로. 그러니까 아시아 호랑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지금 벌써 이제 한국을 초월한 지 꽤 됐습니다만 과거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뒤질 때는 한국 축구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최근에 일본에 지금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가잖아요.
1: 네.
0: 무조건 다 집니다. 근데 다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코어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져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대한 미래를 놓고 보면 지금 대표팀도 모든 팬들이 인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오늘도 제가 남아공하고 캐나다하고 이제 경기하는 걸 새벽에 신문사에 그 꼬리에 유튜브 네.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그 댓글창에 달린 것이 이제 홍명호 감독이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1: 네, 사퇴했죠. 네.
0: 근데
1: 네.
0: 댓글창에 뭐냐면 일본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잘해서 그것이 우리 그 대한민국 축구에 자극이 되고 옛날 같으면 일본 잘했다고 댓글 창에 하면 막 공격을 하고 너 일본 사람이냐 막 욕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제가 얘기해냈던 대로 정몽규라는 그 축구를 모르는 그 축구 행정가 회장이 독선을 계속해온 것이 결국은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회장을 하면서 최근에 그리고 몇 년 전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기구가 네. 옛날에 제가 협회에서 뭐 이사라거나 기술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대표팀을 뽑는 위원회가 기술위원회였었어요.
1: 네.
0: 기술위원회는 축구 전문가 집단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정말로 뭐 어떤 데서 아우기도 하고 선후배 간에 그리고 투표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독을 뽑으면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형식상으로 추인하는 거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1: 네.
0: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에 들어오더니 자기 권한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기술위원회를 해체하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신생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권한을 뺏고 추천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1: 네.
0: 그것이 바로 크린스만의 이런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때 2년 전에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0: 뭐 심각했죠. 그러니까 네. 크린스만 자기가 가가지고 아마 제가 유추해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정몽규는 대한민국 축구보다도 자기가 FIFA의 멤버로 그리고 AFC의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 멤버로 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크린스만은 세계적인 스타 출신 아니에요.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고 또 그 국제 축구연맹이 TSG라고 그러는데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전 세계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스타프레 출신의 감독이었었죠. 근데 크린스만 감독은 맞는 팀마다 다 실패를 했었는데 정몽규가 만나더니 크린스만한테 야, 저 친구를 이용하면 국제 무대에 나가서 내가 그러니까 덜거덕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앞서 얘기지만 기술위원회 같으면 전문가들이 거기서 거르고
1: 네.
0: 그리고 논의를 거쳤을 텐데 독일인 그 전력강화위원장을 시켜놓고 지가 그냥 선임한 거예요.
1: 그런데 그 크린스만 감독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어렵게 또 차기 감독을 찾은 건데 그 캐나다 이야기하셨으니까 당시 이제 박주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제시 마치라는 그 감독을 이제 좀 그 리크루팅을 해보려고 미팅을 했을 때 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뭐 한국 경기 분석표에서 막 보여주고 자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모셔왔더라고요.
0: 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 네.
0: 정몽규 회장이 크린스만을 자기가 독선적으로 데려왔다가
1: 네.
0: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축구 팬들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크린스만을 이제 중도 해제하면서
1: 그렇죠.
0: 위약금을 물어줬죠.
1: 위약금
0: 예. 그게 뭐 70억이다, 100억이다 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에는 크린스만 뿐이 아니라 코칭 스텝을 데려온 사람들을 그 지금 위약금을 준 것까지
1: 네.
0: 합치면 더 이제 금액이
1: 네.
0: 커지고 뭐 줄어들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위약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나쁘니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금전적인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는 듯한 두루뭉실하게 얘기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때도요, 전력강화위원회가 뭐 하는 덴지, 과거 기술위원회가 뭐 하는 덴지, 그걸 전혀 모를 텐데, 제가 한 방송사에서 그 라디오에요. 그 인터뷰 제의가 있어서, 그 기술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0: 그리고 그 지금 정몽규가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배경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인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50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몽규는 뭐라고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클린스만을 해임하면서 위약금 물어주면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유럽 감독을 뽑겠다. 그래서 지금 박주호 그 지금 후배 네. 박주호 의원이 제시 마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 한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러니까 제시 마치뿐이 아니라 유럽의 그 감독들 쉬고 있는 감독들에게 공고를 낸 겁니다.
1: 네.
0: 대한축구협회에서
1: 네.
0: 외국인 감독은 우리가 이렇게 선발을 하겠다. 대우는 이 정도를 하고 그럼 지원을 하면 우리가 미팅도 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진행이 1차, 2차, 3차가 네. 걸러가지고 왔어요. 그러던 차에 조시마 씨도 최정진 후보 중에 이제 선택이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아니요. 홍명보는 지원서도 안 냈어요.
1: 네.
0: 면접도 안 했어.
1: 그렇죠. 그리고 프로도
0: 울산에서
1: 감독이었잖아요.
0: 네. 그리고 뭐 울산에서 뭐 그 팬들이 홍명보 감독 얘기가 나면 자기는 적어도 죽어도 안 가겠다고 얘기를
1: 맞아요.
0: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빵집 가가지고 저 이임생이라는 고대 후배가 그래가지고 정몽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력 강화 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그 작년에 문체부에서 특정 감사를 해서
1: 네.
0: 크린스만도 다 이제 뭐 인터뷰하고 직원들 다 조사하고 특정 감사해서 그것도 정몽규의 탑단 방식을 한 거고 두 번째 홍명보도 이거는 이임생에게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권한을 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벗어난 선택을 해서 했다라고 이제 그게 밝혀진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국민들은
1: 네.
0: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서 성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월드컵의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하고 전혀 다른 게 국민들이 월드컵의 4강에 되든 8강에 되든 16강 가는 것보다도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갖고 한국 축구를 걱정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공정성을 상실했는데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가 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뭐 김민재라든가 뭐 손흥민 있죠. 이강인 있죠. 운동장에 그때는 대표팀이 오면 암표로 막 그 표값이 막 폭등할 텐데 운동량이 비기 시작했어요.
1: 그렇죠. 관객이 덜 들었죠.
0: 그리고 이제 정몽규 네. 나가 홍명보
1: 네.
0: 나가 6만 5천 명이 대창을 하니까 이 축구협회에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한국 축구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대한축구협회는 브랜드랑 축구에 대한 상업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라면을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발을 만들어 파는 데도 아니잖아요.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미지를 파는 것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거든요.
1: 네.
0: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몽규 회장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한 10년, 20년을 지금 후퇴시킨 거예요.
1: 그리고 아까 그 이름 나왔던 그 제시 마치 감독이 지금 캐나다 대표팀 맡았는데
0: 오늘 새벽에
1: 그 팀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0: 오늘 새벽에 제가 중계했어요.
1: 네, 그래서 더 지금 팬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0: 오늘 제시 마치가 야, 그 친구가 이제 그 남한 우리가 이제 진 남아공하고 경기라는데 경기 끝나기 전에 골을 딱 터뜨리고 나서 야, 그 대단한 친구예요. 경기 중에도 뭐 심판 먹으면 막 그라운드로 뛰어들고 말이죠.
1: 그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0: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감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해서 컨센트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심리적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를 이제 승리 딱 이끌더니 운동장에 관중들이 캐나다 국기를 들고 미국에서 경기를 했는데
1: 캐나다가 16강 간 거죠.
0: 처음 16강에 갔죠. 그리고 미국이랑 지금 캐나다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1: 네,
0: 최근에.
1: 네.
0: 그런데 막 캐나다 대형 국기 가고 가는데, 라카룸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쇼하는 거야. 그라운드 잔디에서 선수를 불러놓더니, 뭐, 그게 아마 이펙트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표정 보면 알아요. 축구 이 하는 거 보면, 선수들에게 체면을 걸은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승리했고, 다음 경기는 우리가.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 제시 마치가 우리의 최종적인 그 대상이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은 축구를 모르고 또 개인적인 욕심을 대한축구협회에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했던 것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재라고는 봅니다.
1: 네. 네.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일로 끝나겠나 그리고 뭐 정몽규 회장도 뭐 물러나겠다고는 했는데
0: 네.
1: 지금 징계도 지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법원 판결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축구 문제.
0: 법원에서 네. 이제 행정소송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0: 이제 정몽규가 그 가처분 신청한 것이 인용이 돼서 선거는 치렀죠.
1: 네.
0: 그 선거 가처분 신청 그 인용을 할 당시에 그 신청을 했을 때 이미 문체부에서는 특정 감사를 해서 정몽규는 자격증 지시의 중징계를 처하라고 이렇게 돼
1: 네.
0: 있어요.
1: 그게 아직 근데
0: 그러면
1: 징계가 안 이루어진 상태죠?
0: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1: 네.
0: 대한체육협회 공정위원회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징계를 하려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문체부에서 감사했던 징계 처분에 대한 권고안 사항을 갖고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정위원들을 다 정몽규가 뽑은 사람들인데, 법률가들이 있죠.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시간 끌고, 그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축구협회 회장 등록을 해서 선거에 참여를 할 때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었어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정부가 특정감사에서 내린 그 징계를, 빨리 그, 저, 시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후보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1: 근데 지금 그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징계를 피하려고 한거 아닌가요?
0: 징계 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복수가 있어요. 징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회장을 사퇴하면, 회장이 사퇴하면 현행 규정상 60일 이내에
1: 네.
0: 재선거가 이루어져요.
1: 네.
0: 그러면, 지난번에 그 행정소송에서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본원 소송으로 끌고 갔는데 그게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원고는 축구협회였으니까 패소했던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이번 월드컵 가면서 또 이제 항소하면서 그리고 가처분 실수도
1: 시간을
0: 인용했는데
1: 끌고 있는.
0: 월드컵 기간이니까 법원에서 받아준 거죠.
1: 네.
0: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 하잖아요. 그럼 축구협회 대리인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
1: 근데
0: 결과.
1: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아서 우리 한국 축구 지금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쇄신을 해야죠.
1: 어떻게
0: 근데
1: 쇄신합니까?
0: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1: 네.
0: 30년 넘게
1: 네.
0: 콘크리트보다 더 견고하게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 카르텔을 형성해 놨어요. 자, 선거에 대한 건 짧게 얘기할게요. 지난번 선거 때한 18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1: 네.
0: 그중에 축구를 할때 11대 11인데
1: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벌써 다 됐어요.
1: 네, 그러니까요. 할 말이 많네요.
0: 시간 좀 퍼주세요.
1: 네, 신문섭 위원님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오늘도 제가 특별 진행을 맡고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는 그에 앞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곤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던 날 아침,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기울어서 직원들이 이를 신고했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대응 없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사고 발생 몇 시간 전 많은 인파로 인해 경상자가 발생했고 거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를 눈여겨보고 시민들의 신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안전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참혹한 실패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면서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무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밝혔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80억여 원을 빼돌린 충전기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업체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전기차 충전기 구입과 설치 등 명목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40억여 원을 받은 뒤 65억 원 상당 회사 대출금을 갚고 과태료와 경조사비 등 납부에 19억 원을 쓴 등 모두 8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정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인데 정은경 장관이 건보 적용 확대를 언급하자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학계, 환자단체 등 각계 비판 속에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게 국가교육위원장직 인사청탁을 하며 금 거북이를 건넨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이배용 씨가 한남동 공관 인테리어를 고려해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1심 판결문에 이배용 씨가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 정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등 16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홀딱 월요일. 여러분 오늘도 분주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녁엔 뭐 드셨어요? 혹시 라면 드신 분 계실까요? 얼마 전 SNS에서 이런 글이 화제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갈린다는 살면서 라면이 가장 맛있었던 순간은? 후보가 되게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 그리고 숙취가 심할 때 얼큰하게 먹는 해장라면. 또 새벽 2시에 몰래 먹는 야식라면. 마지막으로 서울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한강라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라면이 가장 당기세요?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9.2개에 달한

있다고 하는데요. 4.6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늘도 라면을 먹었다는 얘긴데요. 라면이 됐든 쫄면이 됐든 짜장면이 됐든 식사 꼭 챙기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악뮤의 라면인 건가 전해드렸습니다. 8761님이 식사 꼭 챙기셨길 바라면서 라는 젠디의 오프닝 멘트가 위로처럼 들리는 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함께하고 계신지. 0888님은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없네요. 최고의 라면은 역시 함께라면 아닌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622님, 군대 반합에 끓여먹는 라면 그 무엇과 비교하리요? 윤근식님은 저는 군대에서 먹은 봉지라면이 가장 맛있었어요. 아,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추억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최두철님도 훈련소 마지막 야간 행군 마친 후에 연병장에 복귀해서 먹었던 불어 터진 라면이요. 별거 아닌 정말 별거 없는 쳐다도 안 볼 라면인데 젠디의 질문에 떠오른 라면이네요. 다 군대에서 먹었던 게 많이 기억에 나시는구나. 5971님도 다들 라면을 모르시네. 가장 맛있는 라면은 군대에서 야간 근무 끝나고 먹는 뽀글이가 제일이죠. 지금도 그 맛이 안 나요. 20년이나 지났지만 그 봉지라면 맛이 나지 않는 거 왜일까요? 배고플 때 먹는 뽀글이가 진짜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라면은 사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릴 만큼 진짜 많이들 드시잖아요. 연간 소비량이 79.2개.

0: 네. 4, 5일에 한 번꼴로 먹는다는 건데, 다양한 라면의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 방금 말씀하신 봉지 라면도 있고, 그냥 뭐 국물에 먹는 국물 라면, 비빔 라면, 짜장 라면도 있고, 요즘에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불닭 라면도 있고요. 우리 주현정님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라면 한 젓가락 얻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저도 진짜 공감하네요. 현정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있을 때나 한 입만 하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신은희님, 저는 남편이 라면 끓여 먹을 때한 젓가락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들 비슷하네요. 신지연님, 저는 부산 기장에 놀러 갔을 때 먹었던 라면이요. 왠지 부산에서 드셨던 라면이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렇게 바닷가 쪽 가면은 해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라면 팔잖아요. 그런 라면 맛있겠다. 그리고 박현진님, 저는 회사에서 점심으로 나오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원래 월요일마다 라면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에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라면 먹는 날이라 완전 기대 중입니다. 오, 회사에서 또 이제 급식처럼 라면이 나오나 봐요. 저희는 사실 좀 자랑을 해보자면 매일 그 간식 타임이 있거든요.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 그 간식 타임에 가면은 라면을 항상 주세요. 그 라면 너무 맛있어요. 구내식당 라면. 라면 문자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당재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월요일이었잖아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뭘지 이따가 3부에서 짜잔 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환인제약, 빅토스,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들,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보고회를 직접 주재한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 평택 부지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서남권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해서 반도체 단지와 AI 데이터 센터 등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러 지역 중에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SK도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받은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90초가량 입장문을 읽은 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홍 감독의 임기는 2027년 아시안컵까지였지만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들지 못하면서 반년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편 홍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 당시 말투와 태도를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고요.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는 지금 중요한 건 화려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한국 축구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도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은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은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올라갔고요. 여주는 34.8도, 충남 공주도 34.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 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볕이 강한 한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폭염은 이번 주 중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장마 시작 시기는 7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정은상님이 청주는 폭염주의보입니다 하고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경희님도 구미도 무지 더웠네요. 이현주님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군요. 내일도 덥다니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에 폭염주의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날씨가 확실히 더워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서울 내일도 덥다고 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 내일도 30도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었고요. 33도, 대전, 광주 32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장마가 올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제주에서는 모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게요. 장마가 좀 늦어져서 그래서 덜 습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장마가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장마는 세 번째래요. 1973년 기상 관측 시작한 이후에 1982년,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 7월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장마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중반 후반에 조금 이제 비가 곳곳에 내리면서 점차 좀 더위는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너무 덥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대표팀 32강 탈락 소식도 전해드렸죠.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32강 사실 그 32강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가지고 어떤 언론에서는 90%, 스포츠 통계 업체들도 거의 뭐 89%, 90% 이상으로 전망한 곳도 있었는데, 그 높은 확률을 깨고, 아쉽게 32강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우의 수 얘기를 했었는데, 김원성님이 우리 국민은 32강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랐습니다.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셨는데 오늘 이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축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월드컵이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니까 한국 축구가 앞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구예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에픽하이 피처링 아이유의 연애 소설. 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5단계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은 뭐 드셨는지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월요병에 시달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 다가오면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월요병을 이겨내셨는지도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우리 형명희님은 2시간 동안 슬로우 조깅 중입니다. 다이어트 한달 12일째입니다. 지금까지 4kg 감량했어요. 예쁜 옷 입으려고요. 와, 한 달에 4kg 감량하신 거면 진짜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를 보신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목표가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시며 건강도 챙기시고 또 예쁜 옷도 멋지게 자신 있게 입으실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로우 조깅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슬로우 조깅 많이들 하시죠? 이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뛰는 운동이잖아요. 그때 누가 설명해 주셨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슬로우 조깅. 이게 효과도 굉장히 좋대요. 이게 체지방 감량에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도 우리 명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고 무릎 부담도 적대요. 이게 달리다 보면 무릎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이게 충격이 적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적어서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겠죠. 1072님, 일하다가 텃밭에서 키우던 애플 수박을 떨어뜨렸어요. 15일만 더 키우면 딸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고 슬퍼요 하고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 와, 너무 귀여운, 잘 자랐는데요? 귀엽고, 초록색으로 맛있게 익은 애플 수박을 차 이렇게 가운데다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15일만 더 키우면은 딸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익은 게 아니구나, 이게. 아, 저는 딱 봤을 때는 잘 익은 것 같은데? 잘, 이제 먹으면 될것 같은 그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아, 아쉽네요. 아쉬우시겠어요. 이게, 어쨌든,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일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떨어뜨리신 건가 봐요. 1072.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8070님, 친구 두 명과 저녁으로 보리굴비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돌입합니다. 파이팅! 다이어트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네요. 앞에서 우리 슬로우 러닝 하면서 한달 동안 4kg 빼신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도 그렇고, 보리굴비도 다이어트 식품 아닐까요? 왠지 살안찔것 같은데. 이런 생선 같은 거는 살 많이 안 쪄서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우리 혜영 작가님이 말씀하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뭐든 운동도 하시고 8070님께도 슬로우 조깅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운동이, 반짝 막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뭐 30분 정도 꾸준히 하겠다, 매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부담도 덜할 것 같고 실천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권엄미님은 저녁을 거하게 먹고 집앞 운동장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제법 많네요. 두어 바퀴 나왔는데 가스가 자꾸 나와서 민망하네요. 저녁을 맛있게 드셨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바로 걷거나 움직이다 보면은 장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주 우리 인체의 신비,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운동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집앞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습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하게 먹고 나면, 아, 잠도 오고 좀 귀찮아서 나가기 싫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소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당연히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117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시합 잘 치르고 왔어요. 시합 시작 전까지도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기록은 조금 떨어졌지만 동메달 3개 땄어요. 오, 와, 우리 2117님 무슨 시합 나가셨을까요? 지난 토요일이면은 엊그제 다녀오신 건데 동메달을 또 3개나 기록하셨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떤 시합이었는지 저희 오당제에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하루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범진호님의 신청곡이에요. 체리필터의 느껴봐.

범진호님이 신청해주신 체리필터의 느껴봐 듣고 왔는데요. 진호님이 들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주말에 신청한 곡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생방에서 못 틀어드리면은 또 주말에 틀어드리고 주말에 신청해주시면 또 생방에서 평일에 틀어드리기도 하니까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토요일에 시험 나가서 동메달 3개 땄다는 청취자분 2117님이 문자 또 보내주셨어요. 아 장애인 역도 시합 치르고 왔어요.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짜 축하드려요 우리 2117님. 대회에 나가신 것도 진짜 대단하신데 왜냐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열심히 꾸준히 훈련하셨기 때문에 너무 멋지신데 또 결과도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저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뿌듯함을 조금 더 누리시면서 푹 쉬시고 또 다음 대회에서 더 멋진 도전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아까 다 소개를 못해드린 라면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만나볼 건데 조행희님이

라면은 해돋이 보러 가서 먹는 라면이 끝내주죠. 해돋이 라면 못 잊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와, 해돋이 보러 가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기분은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794님은 쭈꾸미 낚싯배에서 먹었던 쭈꾸미 라면이 최고였 젠디 하고 또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와, 낚싯배에서 또 먹는 그 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0928님은 라면은 야채에 김밥 적셔 먹는 라면이 다른 야채보다 맛나죠. 배고프다. 밥 먹은 지 5분도 안된 상태. 와, 김밥 적셔 먹는 라면 맛있죠. 이 김밥이랑 라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같이 그렇게 먹으면 끝내주죠. 라면이 신기하게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2343님은 저는 등산하면서 산 정상에서 먹은 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생각나네요.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때였나? 한라산 등반하고 거기서 라면 먹었었는데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270님, 몇년전 아이들과 경주 여행 중에 바닷가 산책하다가 돌 밑에서 낙지 한 마리 잡아놓고 끓인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크, 진짜 얼마나 맛있으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낙지를 잡아가지고 끓여낸 라면이. 진짜 그 여행지 같은 곳에서 먹는 라면이 이상하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죠. 같은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분위기에 힘도 있는 것 같고, 바다를 보면서, 뭐또 계곡을 보면서 먹는 그 느낌, 산을 바라보면서 먹는 그 느낌이 또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풍경까지 또 곁들여서 더 맛이 좋은 것 같고, 또그 여행지에 가면은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그런 쫄깃한 면발, 이런 게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라면이 참 신기한 음식인 것 같아요. 되게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음식이죠? 근데, 막, 가장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뭐, 비 오는 날, 뭐, 힘든 날, 뭐, 또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뭐, 해장하고 싶은 날, 뭐, 이런 날 가장 생각나는 게이 라면이 아닐까. 진짜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맛있었던 라면에 대한 추억을 많이 나눠주셨고요. 2776님이 잔디 딸 생일이에요. 사춘기라 매일 티격태격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잔디가 대신 전해주세요. 시험이랑 겹쳐서 제대로 된 축하도 못해주고 간단하게 넘겨서 미안해서 딸이 요즘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한로로의 이거 0 플러스 0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0 플러스 0. 그 2776님의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정재영의 러닝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0: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비원의 정직한 신고 덕분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이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경비원은 평소처럼 재활용품을 정리하던 중에 버려진 밥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열어봤더니 골드바와 금반지 등 25돈, 시가 2천만 원 정도의 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비원은 곧바로 밥솥을 들고 경찰을 찾아갔고요. 경찰은 이것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주인은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밥솥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에 내놓은 거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비원의 신고 덕분에 유족들은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요.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경찰은 무엇을 통해서 밥솥 주인을 찾아냈을까요? 1번 텔레파시, 2번 CCTV, 3번 TV. 자, 분리수거장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보기 중에 이것 무엇인지 골라주면 됩니다. 1번 텔레파시, 2번 CCTV, 3번 TV.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오, 힌트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슈타인의 적외선 카메라.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와 홍명보 전 감독 귀국에 앞서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귀국하는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명을 배치합니다. 경찰은 물건 투척 등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면서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0: 회사 대출금을 갚고 과태료와 경조사비 납부에 19억 원을 쓰는 등 모두 8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인데 정은경 장관이 건보 적용 확대를 언급하자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학계, 환자단체 등 각계 비판 속에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등 16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지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배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 가라앉고 말 겁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는데요. 동시에 아찔한 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나고 가스가 새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쉼 없이 공장을 돌리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사업이 지속되려면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찰은 2천만 원이 넘는 금이 든 밥솥의 주인을 무엇으로 찾아냈을까요? 9531님, 2번 CCTV입니다. 저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본받고 싶어요. 그 경비원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최희경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우리 9531번 쓰시는 최희경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누리꾼들도 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다행이라면서 이 정직한 경비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를

0: 이것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터 싸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다 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필석.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네.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민호 아나운서 한 주 동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지난 한 주 굉장히 특별했는데 주말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친형이 결혼을 했어요.
0: 와 진짜 축하드려요.
1: 네, 그래가지고 아주 가족 경사를 맞아서
0: 와, 진짜?
1: 처음 해보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0: 와 어땠어요?
1: 아, 뭐 다들 이제 저희 가족을 응원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저도 네. 사회를 봤거든요.
0: 아 진짜 형 결혼식에서?
1: 네.
0: 와 뜻깊었다.
1: 참 이게 사회를 많이 보니까 사실 많이 긴장하지 않는데 네. 그날은 유독 긴장도 많이 되고 뭔가 마음가짐도 좀 새롭고 되고
0: 그렇겠네요.
1: 아무튼 너무 좋은 경험이고 행복했습니다.
0: 아 진짜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을 보면서
1: 반반이었어요. 아 형이 가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
0: 그치. 네, 맞아.
1: 아 근데 또 원하시니까 가족들이 네. 네, 또 가야겠다는 생각 반.
0: 아 그러니까 네. 좀 뜻깊은 주말을 보내고 왔네요.
1: 네.
0: 네 돌아보니까 벌써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1: 아 벌써요. 네.
0: 2026년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어떠세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만족스러운 상반기였나요?
1: 만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더 커온 것 같아요.
0: 왜요? 어떤 면에서?
1: 그냥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잠깐 휴직하고 다시 돌아온 새해였는데
0: 아 그렇네.
1: 예. 생각보다는 뭔가 다양하게 활동 아직은 예, 시작을 못한 것 같아서
0: 네.
1: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예, 남은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0: 아 예. 맞아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사실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늘
1: 네.
0: 이제 활약할 그런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1: 감사합니다.
0: 그죠? 윤수빈님도 와 축하드려요 민호 아나운서님 새로운 예. 가족을 맞이하셨네요 하고 축하 문자 보내주셨고 김경준님 오 민호 아나님 형 결혼식 사회라니 특별한 경험이시네요 축하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구예찬님 축하드려 하셨네요.
1: 네, 제가 결혼한 것 마냥 축하를 많이 해주시네요.
0: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는 네. 이제 뭔지 궁금해지는데 네. 뭔가요?
1: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입니다.
0: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
1: 네.
0: 2026년 상반기에 요즘 우리는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저희가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0: 네.
1: 젠디는 혹시 저랑 같이 다뤘던 내용 중에 뭐 기억에 남거나 뭐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0: 저는 다 재밌었는데
1: 예.
0: 저 요즘 노래 듣는 거 좋아해서
1: 저랑 똑같으세요.
0: 진짜?
1: 네.
0: 저 요즘 노래 소개해 주신 게 가장 재밌었어요.
1: 맞아요. 저는 이유가 있는 게 그 청취자분들 반응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0: 어땠어요?
1: 무슨 팝송 듣는 거
0: 요즘 노래
1: 영어도 많고 하니까
0: 네.
1: 그런 아주 귀여운 반응이 인상 깊어가지고
0: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1: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2026년 상반기에 저희가 무려 23개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는 몇 개 더 추가가 됐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스포츠 코너도 있었고 초대석도 있어서 몇 차례 쉬어가서 완전히 그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건 아니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23개가 됐고요.
0: 그래도 많이 소개해드렸다.
1: 네. 1월에 2026년에 달라지는 것들로 문을 열어서 지난주에 응답하라 1994까지 만나봤습니다.
0: 그러면 키워드가 23개나 되니까 전부 다 살펴보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1: 네.
0: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1: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여러분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

0: 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어떤 키워드가 반응이 뜨거웠나요?
0: 네, 아마 쭉 들어오신 분들은 키워드만 들어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1월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달라지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이스피싱, 최근에 줄어든 것, 최근에 늘어난 것,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방송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하면요. 네. 보이스피싱이 언제 처음 국내에 등장했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1928년인데요. 네. 종로에 금은세공 전문점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네. 왕실 관련 행정기구 소속이라는 한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비 전하께서 금비녀 금반지 등을 급히 사려 하시니 창덕궁으로 가져오라 라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상점은 놀라죠. 네. 물건을 들고 막 달려가니까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면서 물건을 들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기억나요. 이 얘기가.
0: 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약간 뭔가 사극도로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57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를 한 거고요. 네. 요즘 참 수법이 다양해졌는데요. AI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홍콩의 한 기업 임원이 AI로 생성된 가짜 화상회의에 속아서요. 약 340억 원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짜 카드 배송 전화를 믿기로 한 뭐 기관 사칭형도 있었고요. 현금을 골드바로 바꿔오라 이런 신종 수법까지 점점 보이스피싱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진짜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송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네. 2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는 어떤 키워드를 소개했었죠?
0: 2월에는요. 문해력 그리고 2016년. 또 올해가 붉은 말의 해잖아요. 네. 그래서 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요즘 노래 가사도 알아봤습니다.
1: 네네.
0: 아, 이게 2월이었네요.
1: 그렇네요.
0: 뭐 거의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 맞아요.
0: 네. 그중에서 2016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또 추억담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당시 방송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SNS에 이맘때쯤에 10년 전인 2016년에 찍었던 사진 막 노래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어요. 네. 단순한 복고 열풍을 넘어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시절을 향한 그리움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왜 하필 10년 전 2016년이었냐면요. 네. 그때 유행했던 것들은요.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고 기억하는 공통 트렌드였다는 게 이유였어요. 네. 지금은 뭔가 좀 뾰족하고 마이크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만 좋아하고 알고리즘도 요즘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추천해주고
1: 맞아요.
0: 유행이나 뭐 밈도 특정 세대나 집단 안에서만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전에 느꼈던 아 그때 우리 다 같이 즐거웠지라는 감정을 요즘 잘 못 느끼니까 지금에서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실제로 2016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도 이때 나왔고요. 태양의 후예, 또 오해영, 도깨비. 야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들 대히트를 한 해가 2016년이었고
1: 네.
0: 인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아 이때는 AI가 지금처럼 막 발전하리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던 때였는데
1: 맞아요.
0: 이게 2016년도였고요.
1: 네.
0: 트와이스, 블랙핑크, 여자친구 이런 걸그룹 열풍도 불었고 영화 부산행, 곡성, 아가씨 모두 2016년에 나왔고요. 특히나 저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꿀 버터 맛이 나는 과자.
1: 와.
0: 이거 완전 품귀 현상까지 일 정도로 엄청났잖아요.
1: 저는 아직도 이거 먹어요.
0: 네, 저도요.
1: 맛있어요. 네.
0: 이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3월로 가보겠습니다. 3월에는 어떤 키워드들 소개했었죠?
0: 네, 3월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요. 현실 기반 콘텐츠를 시작으로 요즘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요즘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최신 소식들도 1, 2탄으로 나눠서 전해드렸고요.
1: 네.
0: 또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입학식과 졸업식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학령 인구가 줄면서 요즘 입학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전해드렸죠.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210곳이었습니다. 5년 전에 116곳이었던 신입생 없는 학교가 해마다 늘더니 올해 처음으로 200곳을 돌파한 거고요.
1: 네.
0: 반면에 경남 통영 욕지초등학교는 3년 만에 입학식이 열렸는데 동네 잔치를 방불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1: 맞아요.
0: 면장님, 농협장, 모니 회장까지 다 총출동해서 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 50만 원에 막 꽃다발, 막 학용품 세트까지 다 줬다고 합니다.
1: 네.
0: 졸업식 풍경도 달라졌다는 얘기 드렸는데
1: 맞아요.
0: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0: 민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학생 한 명당 가족 한 명만 강당에 들어올 수 있게 입장권을 발급했고요. 교실 개방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죠. 반면에 뭐 조부모를 실질 양육자로 보고 졸업식 참여 대상에 포함한 학교도 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요 졸업앨범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네컷 사진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걸로 그냥 졸업사진을 대신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4월에는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0: 네. 4월에는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이 많아서 허리띠를 키워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1: 기억나요.
0: 그리고 책 얘기했었고요.
1: 네네.
0: 요즘 자격증 얘기했었고요. 특히 자격증 얘기했을 때 또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1: 아, 기억나요.
0: 네. 처음 자격증으로 소개했던 게 바로 나무의사.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0: 산림청이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자격증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50대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도 소개했고요.
1: 네.
0: 월급이 369만 원. 대졸 신입사원 초임보다 높다고 했죠. 그리고 6개월 안에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자격증 1위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였고요.
1: 네.
0: 2030 세대는 요즘 도배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또 동시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역량까지 갖추려는 움직임을 전문가들은 이 기술직의 재평가라고 하기도 했고요.
1: 네.
0: 특히나 자격증 총 개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17,520개 기관이 61,811종의 민간 자격을 등록한 상황이고요. 특히 파크골프 관련 자격증 지난해 만여 명이 받아갔다고 소개해드렸었고 또 커피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만 전국에 5,412개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4월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 만나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김영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요즘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죠. 리셋네 데자뷰 듣고 올게요.

0: 리센네 데자뷰 김영훈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김인호 아나운서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김현수님 이렇게 쭉 정리해주니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게 되네요. 웃음 웃음.
0: 2343님은 보이스피싱 얘기 기억나요. 그 옛날에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었다고 소개해주셔서 엄청 신기했었어요.
1: 아우, 들으셨군요.
0: 맞아요. 저도 진짜 그때 신기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1: 예. 100년 전이네.
0: 100년 전에도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1: 범진호님, 현실 기반 콘텐츠 가장 기억나요. 특히 민호 아나운서님의 연포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강 건너 불구경 심리 크크크.
0: 아,
1: 여전합니다.
0: 맞아 예. 맞아. 요즘은 뭐 봐요?
1: 요즘도 뭐 낯설 그 지금 돌싱 특집 하고 있거든요.
0: 네, 아 그래요.
1: 너무 재밌습니다.
0: 오. 그리고 또 그 넷플 땡에서 그 네. 솔로.
1: 아 맞아요. 모태 솔로.
0: 모태 솔로.
1: 그 시즌 2 하고 있어요.
0: 시즌 2 그것도 재미.
1: 그리고 S본부에서 그 합숙 맞선이라고
0: 아, 맞아,
1: 어머니와
0: 들어봤어.
1: 함께 나오는.
0: 아.
1: 근데 거기에 그 S 아나운서 저랑 약간의 친분이 있는 오. 친구가 출연을 해요.
0: 이름도 뭐예요?
1: 이인권 아나운서라고.
0: 아 남자
1: 네네.
0: 아나운서? 어 그래요?
1: 그래서 오. 아나운서는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제가 뭐 감적 경험을 약간 하는 느낌으로 애청하고 있습니다.
0: 네. MBC에 그런 프로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 나가면 좋을 텐데.
1: 그러니까요. 네.
0: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 작가님이. 자, 구예찬님이 마동석 서인국 이선빈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 이거 어떻게 읽어요?
1: 384기동대
0: 아 384기동대 네. 2016년에 방영됐었죠. 아 그랬구나.
1: 네. 신은희님은요. 세상에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지더니 이젠 초등학교도 비상이네요. 올 아들 빨리 장가 보내야겠어요.
0: 맞아요. 요즘에 이제 워낙 근데 올해 다시 출산율 좀 높아져가지고
1: 그러니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안대범님 전 간만에 폐기물 처리 기사 공부 중인데 아버지가 소각장 매립장 공사 수주 받으셔서 들어가려고요. 오, 축하할 일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예. 폐기물 처리 기사를 공부하고 계시고 자격증 그때 여러 가지 많이들 공유해 주셨잖아요.
1: 네.
0: 김원성님, 요즘은 공조 냉동 쪽 자격증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 해주셨던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0: 공조 쪽에 이런 자격증 수요 많다.
1: 네.
0: 자, 이렇게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5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월에는 어떤 키워드들 소개했었죠?
1: 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어린이 키워드 하나 잡아봤고요.
0: 네.
1: 요즘 축제, 또 요즘 건강정보, 요즘 드라마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건강정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복습을 살짝 또 해보겠습니다.
0: 네.
1: 기억나실 거예요. 계단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 젠디 기억나시죠?
0: 아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로.
1: 그렇죠.
0: 네.
1: 실제로 호주 에디스 코안대 연구 결과인데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룹이 올라간 그룹보다 근력과 심혈관, 대사 지표 전반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어요. 힘들게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기존 상식을 흔드는 결과였죠.
0: 네.
1: 잠 얘기도 했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면 평균 7시간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배, 9시간 이상이면 2배 이상 높아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자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88% 높았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똑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결론이었죠. 급하게 뺀 살이 금방 다시 찐다는 통념도 뒤집혔습니다.
0: 네.
1: 노르웨이 연구팀 결과를 보면요. 급격한 체중 감량군의 1년 후 체중 감소율이 14.4%, 점진적 감량군 10.5%보다 늘었어요. 높았어요. 물론 전문적인 감독 하에서라는 조건이 붙지만요.
0: 네.
1: 커피 얘기도 하나 해드렸었는데요. 습관적인 커피 섭취가 수면의 질이나 낮 시간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스웨덴 연구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카페인에 노출될 경우에는요. 뇌 아데노신 시스템의 적응성 변화가 일어나서 이 커피 각성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0: 네. 자, 5월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또 5회 보셨어요?
1: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좋다는
0: 재밌어요.
1: 얘기를
0: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1: 네.
0: 추천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거기 OST입니다. 서현진, 유승우가 함께한 사랑이 뭔데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6월입니다. 6월에 우리가 소개했던 키워드들 뭐가 있었죠?
2: 네, 6월에는요. 요즘 통계 그리고 요즘 노래 따라잡기 젠디와 제가 정말 좋아했던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1994년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응답하라 1994도 함께 해봤는데요. 요즘 통계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짚어드리자면요. 네.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오가는 시간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전해드렸었고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제일 붐볐고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하루 평균 4만 1,68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양극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살림을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은 4년 만에 가장 많은 여윳돈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씀씀이를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결혼 관련 얘기했었죠. 혼인 건수 다시 늘고 있는데 결혼을 바라보는 청년 직장인들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 않다라는 말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했더니요. 결혼 관련 글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비중이 2025년 53.6%로 과반을 넘었고요. 결혼을 행복하게 이야기한 글은 9.3%로 10건 중에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네. 감정별로는

0: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24.24%로 가장 많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 데다 또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 자체의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요즘 우리는 상반기 결산해봤습니다. 알찬 소식들 진짜 많이 네. 전해드렸네요. 민호 아나운서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상반기가 아닌가 싶은데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키워드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그때 했던 이야기들과 젠디와 했던 대화들이 떠오르는 네. 거 보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면서도 제가 뭔가 했다는 좀 보람참도 느껴지면서
1: 맞아요.
0: 하반기엔 또 어떤 키워드들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재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고요.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오랜만에 좀 노래 소개하면서
0: 네.
1: 굿바이 해볼까요?
0: 네. 정원영의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요.
1: 부담된다.
0: 예, 상반기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상반기 네네. 이제 마무리 짓고 하반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1: 좋습니다.
0: 아,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틀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감사합니다.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듣고 왔습니다. 5694님이 퇴근길 먼발치에 떠있는 보름달이 레드문이네요. 운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진으로 담지 못해 아쉽네요. 떠있는 레드문이 폭염의 날씨를 알려주는 듯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녁 하늘 바라보면서 레드문 감상하세요. 여기는 경기 광주 밤하늘입니다. 오, 지금 레드문이 떠있나요? 사연만 이렇게 읽어도 우리 5694님은 문자만 봐도 눈앞에 풍경이 마치 그려지는 것 같은데 퇴근길에 마주한 붉은 보름달. 뭔가 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받게 되는 선물 같은 느낌도 들것 같아요. 지금 혹시 퇴근하시는 분들 잠시 하늘 한번 올려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36님도 문자 주셨는데 지금 조깅하고 있는데요. 달이 너무너무 예뻐요. 밝고 하네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와, 근데 이 달이 멀리 있긴 하거든요. 사진 보내주신 거에. 근데도 거의 뭐 주변을 아주 밝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달이 오늘따라 밝고 환한가 봐요. 오, 멋진데요. 이렇게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진짜 검푸른 하늘 위에 환하게 마치 조명처럼,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주변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리고 이상국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작은 탱자나무 키우면서 계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 맺힌 탱자꽃을 바라보고, 여름에는 초록 탱자가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며, 가을에는 노랗게 익어가는 탱자 향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자연이 들려주는 느린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 방송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멋지게 또 글을 써주셔서 보내주셨네요. 탱자나무를 키우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도 농사 일하시거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계절을 진짜 그대로 느낄 것 같아요. 계절을 배우고 있다, 이상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물들, 나무들을 보면서 계절을 배운다는 말씀이 뭔지 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연의 속도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국님처럼 우리 하반기는 저도 좀 너무 바쁘게 막 사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자연도 바라보고,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계절을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보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3578님은 서울 갔다가 동해 오는 길에 듣고 있어요. 오늘 아들 눈 수술하러 서울 갔다 왔어요. 태어나서 이런 아픔은 처음이라고 찡찡거리고 있네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 고생 많으셨겠네요. 우리 아드님도 그렇고 같이 다녀오신 3578님도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서 많이 놀라고 또 아프기도 했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특히 눈이면 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또 동해까지 돌아가는 길도 꽤멀 텐데, 푹 쉬면서 아드님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3578님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42님, 안녕하세요. 요즘 저에게 계절성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복숭아만 먹는 병이요. 냉장고를 열어도 복숭아, 후식도 복숭아, 야식도 복숭아. 하루에 몇 개씩 먹다 보니 가족들이 너 복숭아 농장 주인이냐? 라고 놀립니다. 다른 과일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복숭아 향만 맡아도 자동으로 손이 가네요. 복숭아 철이 끝나면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 다행이지만 그전까지는 지갑이 계속 아플 것 같습니다. 앤디도 이런 계절 한정 먹는 병 걸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있죠. 저도 일단 복숭아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올 여름에는 복숭아 개시를 안 했는데, 우리 4942님은 벌써 시작하셨군요. 복숭아 많이, 아직까지는 비싸던데. 저는 수박을 벌써 한올 여름 들어서 5통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수박을 워낙 좋아해서.

해가지고 우리 4942님처럼 냉장고 열어도 수박, 후식도 수박, 야식도 수박. 지금 끝나고 집에 가서도 수박 먹을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궁금해지네요. 우리 다른 오당제 가족분들은 계절 한정 먹는 병, 뭐 앓고 계신지, 뭐 걸려본 적 있으신지 공유해주시면 재밌게 우리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4942님은 물복을 좋아하시는지. 짝폭을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한창 지지난주였나 논란이 됐던 이야기였는데 어떤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복숭아보다 달이 또 난린가 봐요. 유민정님도 오늘 딸기색 달 스트로베리 무늬예요. 우리 집에선 달이 안 보여요. 유유하셨고 도용재님 오늘 녹음 방송인가 달이 안 보이는데 크크 하셨는데 아니고요. 지금 9시 42분 47초 지나고 있는 오늘 현재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지역도 있고 달이 보이지 않는 지역도 있나 봐요. 근데 달이 진짜 예쁘긴 한가 봐요. 다들 달 이야기 해주시는 거 보면 9701님도 서산이에요. 오늘 달은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딸기 딸때뜬 달이라서 스트로베리 문이래요. 엄청 크고 탐스러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달이 빨갛네요. 이게 그 달이 빨갛다 보니까 주변 하늘까지도 다 붉게 물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더 예쁘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네요. 이게 딸기처럼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서 6월에 뜨는 보름달이 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오, 그렇구나. 딸기달. 이름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예쁘네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화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현진님이 신청해주신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우리 또 피디님이 오늘 미란 피디님이 휴가를 가셔서 우리 강민성 피디님이 오셨거든요. 피디님. 스트로베리 문을 바로 또 선곡해 주셨네요. 아이유의 노래, 딸기 달을 보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곡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윤근식님이 저는 내일 5주 동안 준비한 하반기 전략 보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야근했어요. 유유. 오늘은 퇴근 중에 듣습니다. 아, 내일 또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6월에 또 이렇게 하반기 전략 보고를 하시는군요. 5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매일 또 야근하면서 준비하신 만큼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그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진 발표 잘 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신미란님, 주말에 감자를 캐서 내일 동료들과 먹으려고 껍질 벗겨서 달달하게 한 소 쪘습니다. 분이 포슬포슬 40개 껍질 까는데 진땀 뺐네요. 그냥 껍질째 삶을 걸 중간에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을 동료들 생각에 기뻐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와, 40개를 까신 거면은 진짜 큰일 하셨네요. 우리 미란님 중간에 괜히 깠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동료분들이 미란님이 정성껏 준비해온 이 감자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실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지난번에 감자 그 맛있게 먹는 법 팁 주셨었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거든요. 고추장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연님은 젠디 오늘 입원했어요. 내일 수술인데 심란하네요. 잘 받을 수 있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혜연님 입원하셨어요. 어떤 수술 받으시려나.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완쾌하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9531님이 골라주신 끝곡 뭘까요? 유연상의 고삐를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끝곡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비필수 항공 활동이 전국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비행훈련 클럽에 확인한 결과 군용기, 경찰세관 항공기, 전기 여객기 등을 제외한 항공 운항이 중단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경비행기가 베이징 핵심 구역까지 비행한 경위를 둘러싼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사고 영상도 대부분 삭제되면서 사고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조종사 신원, 충돌이 고의인지 사고인지 여부, 금지구역 비행 경위 등 3대 의문이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시간 30일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이번 주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반격하며 충돌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정식 의장이 본회의 집회를 공고하면서 범여권 주도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0: 회장 배우자 정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2022년 4월 정 씨에게 문자로 교육과 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라고 전송했고 정 씨는 김 여사가 공간방 하나를 한지랑 장판으로 꾸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최대 40mm, 경북 내륙은 최대 20mm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를 둘러싼 기존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능 좋은 모델은 비쌀 수밖에 없고 최고의 AI 서비스는 당연히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AI 서비스에 중국 모델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AI 패권 구도에 생긴 변화,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그야말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프랑스 파리에선 폭염이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고작 25% 수준. 그동안 고집해온 에어컨 혐오 정책이 발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유럽의 폭염 문제,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이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4: 지난번에는 출연해 주시면서 네. 기업들이 이제 AI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슬쩍 중국 모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해주셨잖아요.
5: 네.
4: 야,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정말 작두를 타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5: 네.
4: 마침 지난주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AI의 중국 모델 딥시크를 넣는 걸로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5: 네.
4: 야, 우리 소장님 이거 뭡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5: 그런데 실제로 이 뉴스 전에도 네. 이미 중국 모델들을 미국에서 많이 쓴다라는 것들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되긴 했었어요. 특히나 네.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어떠한 그 서비스, 그러니까 모델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 말고 아예 중국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API, 이건 정말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4: 네.
5: 그것마저도 쓴다라는 외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의 딥시크 모델을 넣는다라고 검토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4: 네.
5: 그리고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거는 기업용 AI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코파일로 코워크에다가 딥시크의 최신 모델 V4를 얻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 코파일로 코워크 요금제도 정액제에서 쓴 만큼 내는 종량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4: 네. 근데
5: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결국에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제대로 굴리려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돌린 만큼 해당으로 하는 종량제 모델로 바꾸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싸게 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무제한으로 쓰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중국의 딥시크 모델을 가지고 효율화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네.
5: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난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과 함께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 네.
5: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 모델 배경하는 걸 막자. 였거든요.
4: 네.
5: 그런데 두 달 만에 중국 모델을 클라우드에 든다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4: 예.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5: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또 되게 심각한 혹은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생태계가 없는 프론티어는 불안정하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AI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큰 비용들이 움직이는데 결국엔 몇 개의 모델을 만드는 곳에서 이 비용을 쉽게 말해서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다라는 식의 맥락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거대 모델 몇 곳이 시장을 다지는 구조가 사회 전체에 해롭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모델을 묶이지 않고 여러 모델을 골라 쓰는 스위치보드가 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향성이 정말 예측이 되는 게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중국 AI 미래지도라는 책이 나와서 북토크를 하시는 데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발표하신 이 작가분이 에이전트 경제에서 과연 그 누적되는 작업량을 오픈 AI나 클로드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 좀 하면서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실제 이런 비용적인 것들이 가장 큰

0: SNS 같은 데서 현실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좀 궁극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네. MS나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오픈 AI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비효율적으로 일한다. 아니면 이들의 모델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딥시크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모델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번에 딥시크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핵심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네.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딥시크의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부분도 쭉 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최근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랑 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 그리고 이 AI를 만들게 될 때 핵심의 칩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구조부터 보면 V4라는 건 MOE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가 여러 명을 모아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분야 담당자만 깨워서 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조 6천 개 파라미터가 있어도 한 번 깨우는 건 일부여가지고 같은 일을 훨씬 더 적은 연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실은 이 MOE 방식은 이미 구글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더 효율화를 극대화했다. 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두 번째 이게 이제 상당히 이번에 이슈가 된 건데 바로 칩입니다. 칩. 왜냐하면 딥시크가 이번에 V4를 만들 때 화웨이의 어센드 칩에 맞춰서 최적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AI 쓴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쓴다는 게 거의 뭐 통상적인 얘기인데 만들 때 아예 화웨이의 어센드 칩에 딱 맞춰서 최적화를 하고 미국 엔비디아 칩 없이도 돌아가게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정말 이제 딥시크 V4랑 화웨이 어센드 칩이 거의 처음부터 한 몸으로 설계됐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서 원가를 확 낮춰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딥시크 같이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중국의 정책까지 함께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 제껴놓고 중국끼리 뭔가를 한번 해서 제대로 된 걸 보여주자라는 식의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V4가 나오고 나서 실제 성능 자체는 그렇다고 막 엔트로피 클로드를 넘어서는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리고 뭐 잠깐 인하했다 하다가 최근에 인하를 거의 고정값으로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적으로 에이전트를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딥시크라고 하는 선택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AI 굴기 이거 막으려고 어떻게든 좋은 칩 중국에 팔지 마 막아왔는데 오히려 이게 중국에게 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데 네. 꽤 일리 있는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0: 실제로 이 얘기를 누구도 아닌 화웨이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자기 그러니까 그 화웨이를 우리 기업과 산업을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걸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한 낭사국한테 대놓고 고맙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 칩을 막으니까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 넉넉한 장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있는 자원으로 효율을 짜내는 쪽으로 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웨이가 미국이 막아둔 첫첨단 노광 장비 없이도 2031년까지 1.4나노급 칩을 만들겠다는 독자 설계 법칙까지 발표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화웨이가 화웨이 독립적인 기술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던 설계 패키징 기법을 잘 엮어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화웨이가 실제 엔비디아를 닦다라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딥시크도 효율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미국의 규제를 자기들의 마케팅 무기로 되받다 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성능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좀 중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또 화웨이 회장님은 또 미국에 나쁜 감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통쾌한 말씀 한 말씀 더 네. 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분명 기술력 입장에서도 화웨이가 굉장히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AI 아 저도 무료에 가깝고 무료인 것도 성능 좋다는 거 들었는데 좀 쓰기가 염려되네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미국 기업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 보안 문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위험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일단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네. 중국의 2017년에 만든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기업은 국가가 요구하면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앱이나 중국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API를 쓰면 뭐 내가 넣은 질문이나 문서나 코드 이런 것들이 중국 서버

0: 넘어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정보위원회도 작년에 100만 명 넘는 한국인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인터넷 서버에 직접 연결된 거니까 예를 들면 딥시크.com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검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중국 정부가 요구를 하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단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에서 위험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알맹이가 공개가 돼 있고 그거를 통째로 그냥 그 모델을 내려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만 돌리면 데이터가 중국으로 나갈 일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뭐
0: 예를 들면은 미국의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쓸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에 대한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리더라도 분명한 이슈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안에 은근히 들어간 편향이나 검열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정치적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답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모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화웨이 칩에서 추적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중국 칩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딥시크의 그 다음 버전이 나왔다. 최적화 버전이 나왔다. 그럼 이제 계속 그거는 중국의 하드웨어나 중국의 생태계에 최적화된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락인되기 시작을 하면 그럼 이제 미국 모델들에 있는 이슈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좀 이번에 잠깐 중국 갔을 때 한번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실은 VPN을 해도 클로드는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1: 네.
0: 이미 막혀 있었어가지고 예. 이번에 정책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회사에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중국 안에서 딥시크를 썼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놀라운 게 중국 안에서 딥시크를 썼을 때 중국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중국 웹사이트들보다 잘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1: 야.
0: 중국 딥시크 안에서 중국 정보를 치면 더 잘 나오고 한국 정보도 잘 나오는데 한국어로 물어봐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중국 정보들이 여기 잘 모여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역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모델이 이제 보편화되면 당연히 중국 모델이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고 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 공짜로 보이는 트로이 목마다라는 경계론도 있고 결국 싼 비용과 주권 보안 사이에 줄다리기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중국이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모델을 내놓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미국은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실은 6월 26일 오픈 AI가 GPT-5.6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름이 해, 땅, 달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솔, 테라, 루나 이렇게 세 가지를 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바로 풀리지 않았어요. 한 20곳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만 미리 보기로 한 건데 그 명단도 미국 정부랑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행정명령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모델이 안전한지 연방기관들이 30일 동안 평가하고 나서 풀라라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일단 소수에게만 연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오픈 AI가 또 불만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관여가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 단기 조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이 엔트로픽의 페이블 역시도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중국은 폐쇄적이고 미국은 개방적이다 이런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모델은 그냥 누구나 내려받는 오픈웨이트로 나오고 미국 최고 모델은 정부 허가받은 소수만 쓰는 구조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엔트로픽이 6월 12일 날 또 미국 정부랑 협업을 해서 미토스5를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고 반영하는 미국 기관들에게 다시 배포했다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1: 네.
0: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핵심 기관 먼저 우선 개방이고 페이블5는 여전히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너무 똑똑하다라고도 하지만 그 똑똑한 AI를 그냥 개인이나 기업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최신권은 중국 거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야 AI 전쟁 저는 중국 거 잘 몰라서
0: 네.
1: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 거 쓰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 보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오히려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은 중국에서 이 안에서 중국의 일종의 중국에서 이른바 AI 여섯 마리 호랑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즈푸 그다음에 그 ZAI는

0: 회사, 그리고 키미를 만든 문샷, 미니맥스, 뭐 바이츄, 뭐 그다음에 뭐 키라이프 A의 010 AI처럼 이렇게 6개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AI 회사들을 정책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키워왔고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쪽이 있고 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쪽이 있고 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시간 되면 다양하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결을 만들고 움직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딥시크 이슈가 이제 지난 설에 한번 터져 작년 설쯤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더 자신을 받아서 드라이브를 건 상태고요. 에이전트로 오니까 예전에는 아주 똑똑한 100점짜리 모델을 한 10번 쓰자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점짜리 모델 한 이제 1000번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되다 보니 그렇다면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지금 중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에서의 어떤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한번 리딩을 해보겠다. 라는 걸 갖고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같이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약간의 손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이 손해라는 건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게 수익성이 나느냐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델을 깔고 네. 그 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쭉 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모델을 더 깔아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엔 네. 모델 성능이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안 됐는데 예. 이제 모델 성능이 정말로 100점 만점이 AI가 예를 들면 중국 미국의 최고 모델 100점이라고 그러면 중국 모델이 한 95점 이상은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기업 관점에서 보면 아까처럼 뭐 제일 똑똑한 거는 미국 거 쓰겠지만 조금 반복적인 작업들은 뭐 문제만 없다면 중국 거 쓰면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깔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네. 관점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한 번의 이 말씀하셨던 AI의 일종의 전쟁 아니면 또 한 번의 패권 싸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까지 연결되면 그 부분에서의 연결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1: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인 오픈 AI 뭔가 네.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은 건지 뭐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상장을 미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재무 자료가 6월 16일쯤에 유출이 됐는데 숫자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작년에 매출이 13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순손실이 390억 달러예요.
1: 예. 그러니까
0: 매출보다 손실이 3배 가까이 큰 거죠. 근데 거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90억 달러 손실 중에 300억 달러는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받을 때 발행한 증서가 회사 가치가 올랐을 때 잔고상 부채로 잡힌 거고 영업 손실 자체는 한 80억 달러 수준이에요. 실제 영업 손실은. 그런데 이제 중요하거나 걱정스러운 거 뭐냐면 오픈 AI가 앞으로 컴퓨팅 파워를 사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무려 6,6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 한 해 매출의 수십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AI 수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식으면 이만큼 사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크들끼리 서로가 폭탄 돌리기처럼 돈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있는데
1: 네.
0: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게 제일 될 것이냐. 그리고 챗GPT 점유율도 지금 처음으로 거의 50%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경쟁사를 상대로 가격 전쟁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핵심은 비용이고 그리고 세계 1등 회사조차 토큰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계속 재무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중국은 손해 감수하면서 밀어도 붙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미국이 100점이라고 하면 95점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성능까지 네. 많이 달성을 했고 또 미국도 뭐 부동의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부에서의 경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 KAI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독파모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8월에 5개 팀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지금 이제 네 팀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SK, LG, 업스테이지, 모티프 이렇게 네 팀이 경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8월에 2차 평가 때 모델을 오픈소스로 전면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3차 평가가 연말에 있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두 팀이 남습니다. 그럼 이 결과물을 멀었느냐?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이미 몇 개는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6월 말에 이 LG, 그 다음에 SK 컨소시엄,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가 중간 버전이라도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의 성능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 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AI 모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델들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정부에서 밀어줄 거면 좀 더 확실히 밀어주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기업들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스케이스들이 같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지 한국 모델이 나온다고 3등 모델을 지금 과연 쓸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냉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KAI를 키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혼돈의 시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KAI를 제대로 밀어줄 거면 지금부터 더 밀어줘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회사들 역시도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유스케이스를 빠르게 좀 보여주거나 기업들에게 이렇게 써야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더 응용단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소버린 AI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와닿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요즘 유럽 진짜 여름마다 폭염 때문에 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더더욱 심해져서 그런 건지 프랑스에서는 아예 대선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유럽이 원래 덥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2: 예.
3: 그래서 특히 원래도 이렇게 더웠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바로 에어컨 설치를 놓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2: 네.
3: 이제 프랑스 대선이 내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3선이 금지돼 있어서 이번에는 출마할 수가 없어요.
2: 예.
3: 그래서 각 진영에서 차기 주자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경제도 아니고 이민도 아니고 바로 폭염인 거예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대선판에서도 학교와 공공시설에 에어컨을 더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기후위기인데 그게 맞냐를 두고 가장 뜨거운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의 관건이 누가 폭염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느냐 이걸로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3: 네. 가장 적극적인 건요, 유력 극우 주자인 마린 르펜입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병원, 요양시설, 학교처럼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부터 대규모로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2: 네.
3: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에어컨 설치가 늦어진 건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친환경 정책만 앞세웠던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예.
3: 네, 이제 좌파 진영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모든 곳에 에어컨 설치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당장의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대거 보급하게 될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가 더 부추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강한 폭염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도심 녹지를 늘리고 건물 단열이나 이제 햇빛 가리개 같은

0: 걸 설치해서 도시 자체의 기온을 낮추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왜 에어컨이 냉매를 배출을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실외 온도를 높인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더 활용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녹색당의 접근도 조금 흥미로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 5일의 기후 휴가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이제 조금 흥미로운 건 원래 에어컨 사용에 완전 부정적이었는데 이 녹색당도 최근에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병원만큼은 에어컨이 필요하다. 일부 설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야, 저는 사실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인데 지구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프랑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에어컨 설치가 정치 이슈까지 번진 거예요?
0: 프랑스에서 말하는 에어컨 설치가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1: 예.
0: 교수님 혹시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 요즘 제가 간 곳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는데 거의 뭐 100% 가까울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98%에 달합니다.
1: 야.
0: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 에어컨이 있다고 보면 되고
1: 예.
0: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 안팎입니다.
1: 예.
0: 근데 프랑스는 혹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 이렇게 설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반 정도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 반의 반 정도 되는 25%에 불과합니다.
1: 이야.
0: 항상 희한했거든요. 이제
1: 예.
0: 프랑스에서 폭염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죄다 물가에 나와 있는 사진인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이 오면 보통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교수님처럼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는 걸 가장 좋아하고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원한 이제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을 찾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프랑스 폭염 기사를 보면 해수욕장은 발 디딜 틈이 없고 강가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1: 예.
0: 이게 실내가 시원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더위를 피하려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사진들 가끔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인들 모습을 보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죄다 나와 있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프랑스가 돈 없는 나라도 아닐 텐데 소득도 높은 나라인데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0: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건 에어컨 설치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 예?
0: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철이 되면 뭐 에어컨 재고가 떨어지거나 설치 기사님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1: 예.
0: 이제 지난주에 에어컨 주문하는 걸 보니까 딱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주문하고 기다리면 설치할 수는 있잖아요.
1: 예.
0: 이게 개인의 선택. 에 따라 달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1: 근데
0: 예. 네, 프랑스는 다릅니다. 일단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주민 총회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실외기를 달아야 되는데 프랑스 건물들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외부 에어컨이 훼손될 경우에 건물 가치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 네.
0: 이제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도 시청에 에어컨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1: 예.
0: 그럼 이제 시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실외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고요.
1: 예.
0: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국가의 인증을 받은 에어컨 설치 기술자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 기사님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1: 여름 끝나고 오신다는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뭐 에어컨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수준이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일반 주거 지역은 이 정도고요.
1: 예.
0: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기념물이 많은 또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유적 근처에 있거나 보호 구역에 있다는 이유가 있으면 이 건물들은 일반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프랑스 건물 건축가의 승인을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1: 이야.
0: 네. 저 같아도 에어컨 설치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1: 예. 프랑스가 도시가 참 이쁜 이유가 이렇게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사람이 요즘 폭염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환경 문제, 도시 미관까지 신경 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프랑스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유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인들의 의지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에어컨 설치가 단순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을 해치는 일이라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우려해서 일부러 에어컨을 달지 않는 가정이

0: 적지 않고 이제 실제 조사를 보니까 한 80% 정도는 에어컨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60% 정도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보다는 나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더위를 견디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하더라고요.
1: 와 멋지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유럽의 기후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지만 원래는 지중해성 기후 특성상 예전에는 여름이 지금처럼은 덥지 않았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대륙에 비해서 에어컨 수요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크게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뜻밖의 특수를 누리는 일도 있었어요.
1: 예.
0: 네, 영국 가전 유통 업체 커리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시작된 뒤 선풍기 판매량이 전주보다 3000% 급증했고요.
1: 예.
0: 에어컨 판매량도 330% 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대형 유통 업체인 까르푸도 이번 주 하루 동안 평소에 약 1000배에 달하는 최소 3만 대의 선풍기와 에어컨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진짜 선풍기라도 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더위를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선풍기라도 있어야겠다 이런 상황인가 보죠?
0: 그렇습니다. 이제 인명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폭염이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건데요.
1: 네.
0: 이제 프랑스 정부가 엊그제인가 내놓은 조사를 보니까 평소보다 약 1,000명 정도 더 숨졌고요. 이제 유럽 전체로 보면 사망자가 이미 1,2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덥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1: 예.
0: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지열의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아우토반 곳곳에 도로가 갈라졌대요.
1: 네,
0: 그래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이제 서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유로스타의 운행도 한때 멈춰섰습니다.
1: 네.
0: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강의 온도가 오르면서 이 냉각수를 쓸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춰서 전력망에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1: 예.
0: 이제 학교도 비상이고요. 이제 교실 온도가 40도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서 수업 도중에 교사들이 기절하는 일도 있었고
1: 야.
0: 그래서 교사 노조가 파업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태입니다.
1: 네.
0: 이게 좀 자연을 보니까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이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 이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6초마다 수영장 하나라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네, 250만 리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 네. 진짜 폭염이 단순히 더위로 인한 질환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유럽이 폭염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03년 유럽을 덮쳤던 최악의 폭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폭염으로 약 7만 명이 숨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이제 대부분이 노인, 특히 여성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당시 피해가 컸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제 원래 여름이 선선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과 요양원에도 에어컨이 거의 없었고 이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이번 폭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의 문제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당장 에어컨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표심까지 달리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기후위기가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된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 네,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나 아니면 다른 해법도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과 대만 소식 한번 들어보죠. 중국이 대만의 대표 과일을 대량으로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대만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0: 이게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대만 정부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중국의 제안을 경계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에 중국이 수입하겠다고 한 과일이 대만의 그 대표적인 과일인 아테모야라는 건데요.
1: 네.
0: 울퉁불퉁한 초록색 껍질 안에 뭐 크림처럼 부드러운 흰 과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 모양이 두리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또 맛은 살짝 다른가 봐요.
1: 아, 그래요?
0: 이제 또 망고와 파인애플, 배를 섞어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많고
1: 네.
0: 이제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새콤함이 함께 느껴진다고 합니다.
1: 예.
0: 네.
1: 이 아테모아라는 과일은 우리나라에겐 낯선 과일 맞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1: 예, 예. 마저 말씀해 주세요. 예.
0: 대만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과일인가 봐요. 복리석가라고도 부르는데요. 매년 약 3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해외에 수출할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이고요. 이제 연간 생산 규모를 보면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

0: 에서 410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대만 동부 지역의 농가에서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수입 정책이 바뀌면 농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네. 이 아테모아의 가장 큰 수입국은 중국입니까, 그럼?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농가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아테모에를 더 많이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1: 네. 그러면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대만 농가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소식인데 그럼 좋은 소식 같은데 대만 정부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뭐 이걸로 무슨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나 경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을 여러 차례 써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대량 주문을 넣어요.
1: 예.
0: 그러면 농가가 특정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도록 유도가 되겠죠.
1: 예.
0: 근데 이제 농가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 문제를 대면서 수출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농민들은 판로를 잃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만 정부는 이런 방식이 육성하고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은 압박한다라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한 호재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신호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 중국이 더 사들이겠다고 한 아테모아도 과거에 이미 중국의 수입 규제로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0: 그렇습니다. 2021년에 아테모아를 잘 사먹고 있던 중국이 해충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대만산 아테모아 수입을 갑자기 전면 중단했어요. 2023년에 일부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관세까지 부과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막았다가 다시 열고 또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대만 농가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1: 예.
0: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자국에서도 아테모아 재배를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대만산 의존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대만 농가의 입지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듣고 보니까 이게 과일 하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양안 갈등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과일에 대한 피해 사례가 파인애플인데요. 2021년에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적이 또 있었어요.
1: 예.
0: 이제 검역 문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걸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이전에는 해충이 발견되면 그냥 해당 물량만 폐기하는 수준에 그쳤었거든요.
1: 예.
0: 근데 갑자기 수입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충격이 더 컸던 이유는 대만산 파인애플 수출의 약 90%가 중국으로 가고 있었고요.
1: 예.
0: 이제 수입이 끊기면서 재고가 한꺼번에 쌓이게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8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이 일을 계기로 대만에서도 뭔가 고민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아테모아라고 하는 것하고 파인애플까지 있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파인애플 피해 당시에도 이제 대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잉원 총리도 나섰었는데 대만산 파인애플을 적극 사먹는 파인애플 먹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1: 예,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상황에 좀 지원이 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너무 압박의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만산 파인애플 구매를 독려했었고 일본도 수입량을 크게 늘리면서 판로 확보를 도왔습니다.
1: 네.
0: 이제 한국도 당시에 100톤이 넘는 대만산 파인애플을 수입하면서 힘을 보탰던 적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뿐만 아니라 생선에 대한 것도 한번 차단을 했었더라고요.
1: 예.
0: 2022년에는 우럭발이 수입을 중국이 전면 중단했는데
1: 네.
0: 이때도 그 트집 잡는 게 비슷했어요. 화학물질이 나왔고 뭐 금지된 약물이 나왔고 또 곰팡이 수치도 기준을 넘었다. 이런 뭐 핑계를 댔었습니다.
1: 네.
0: 네.
1: 이 사실 농산물, 해산물은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판로를 딱 막아버리면 진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참 뭔지 궁금하고 특히 중국 입장에선 자국 시장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0: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만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크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만 농수산물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아도
1: 네.
0: 특정 지역과 특정 업종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압박 효과를 사실상 거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입는 피해는 비교적 적은데도 이제 대만에는 큰 충격을

0: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인 셈이고요.
1: 예.
0: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는 이제 과일도 외교 카드이자 안보 자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는 어떤 고압책, 강압적인 방법일 수는 있는데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민심이라든가 그 중국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어서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뒤에 또 이런 관계가 있는지 몰랐네요. 자, 마지막은 캐나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주가 이제는 캐나다에서 조력 사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요. 원래 또 카톨릭 문화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의 소식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이제 퀘벡 같은 경우에는 한때 북미에서도 손꼽힐 만큼 가톨릭의 영향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생명을 인간이 끝내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1: 그렇겠죠.
0: 네. 지금은 오히려 캐나다에서 의료 조력 사망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조력 사망의 3분의 1이 이제 퀘벡에서 이뤄졌다고 보면 되고
1: 예.
0: 이제 퀘벡에서 사망자 100명 가운데 8명의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1: 예.
0: 이제 일부 지역은 이 비율이 10%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실 조력 사망이란 말보다 안락사, 뭐 존엄사 뭐 이런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개념이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0: 네. 이게 용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
1: 네.
0: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인 방식인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에요.
1: 예.
0: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중단하는 건데요. 이제 새로운 약물을 써서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멈추는 겁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선 보통 이런 걸 존엄사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다음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요. 죽음을 앞당기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조력 사망으로 크게 묶이고 여기서 다시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네.
0: 누가 마지막으로 약물을 투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가 숨을 거두게 하는 것. 이게 안락사고요.
1: 예.
0: 이제 의사는 약만 처방하거나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는 방식은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1: 네. 아, 이제 좀 개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안락사나 뭐 또는 조력 사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되게 죄악시 여기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한때 퀘벡은 카톨릭 문화가 강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놀라운 변화로 받아들여지는데요.
1: 예.
0: 가장 큰 계기는 1960년대 퀘벡에서 있었던 조용한 혁명입니다.
1: 그게 뭡니까?
0: 네, 이름은 혁명인데요. 폭력이나 무장투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교육과 의료, 복지 같은 분야를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맡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아주 빠르게 세속화된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카톨릭 사회에서 현대적인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종교가 중요하게 여겼다면 점점 내 몸과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자기결정권을 더 중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퀘벡이 갑자기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정치권과 의료계, 윤리학자, 종교계, 환자 단체까지 참여해서 공개 토론을 정말 많이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뭐 안락사, 조력자살 같은 부정적인 뭔가 어감이 있는 표현보다는 뭐 존엄하게 죽을 권리, 생애 말기 돌봄 같은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제도를 의료와 돌봄의 연장선으로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퀘벡의 조력사망 제도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력사망은 크게 안락사 그리고 의사 조력자살로 나뉘는데요.
1: 예.
0: 일부 국가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해서 생을 마감하는 의사 조력 자살만 허용합니다.
1: 그런데
0: 예. 퀘벡에서 허용되는 건 의사나 전문 간호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 방식인 거예요.
1: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 다른 주도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하는 방식을 허용은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 실제로는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본인이 직접 행동해야 되는 게 조금 두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의료진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0: 경우가 더 많고 이제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해야 되는 지역은 조력 사망 이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1: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고민들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심신이 정말 뭐라 할까요? 극단적인 상황의 노인분들에게는 또 옵션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우리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퀘벡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안락사나 조력 사망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곳들이 또 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1: 예.
0: 반면 유럽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1: 예.
0: 최근에 어떤 사례가 알려졌냐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첫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이제 네덜란드가 2년 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확대한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 사례가 보고된 건 처음이에요.
1: 예.
0: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르게 이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1: 예.
0: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요.
1: 예.
0: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성인 안락사를 합법화했던 나라입니다. 이후에 허용 대상이 점차 넓어지면서 지금에 이른 겁니다.
1: 하여튼 네덜란드는 뭐든지 파격적이에요. 예, 또 다른 나라 있습니까?
0: 네, 벨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1: 예.
0: 2014년에 안락사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앴어요. 이후에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도 여러 건 보고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캐나다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1: 예.
0: 이제 2016년에 의료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뒤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는 병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이나 돌봄 부족 때문에 조력 사망을 선택했다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제도 보완 요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의회는 최근에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의료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방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말자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예.
0: 네, 의료기술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논쟁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연명해서 살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그것도 함께 더더욱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고민들도 하고 계셔서 이게 모두 한 번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2: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3: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4: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시?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독일 북부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함부르크 서쪽 슈타데의 청소년 센터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 동기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는 경찰의 대규모 작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가자지구와 이집트 내 팔레스타인 피난민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은 카이로에서 대한적십자사 이집트 적신월사와 함께 피난민 지원 사업 착수식을 열었습니다.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4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으로 이 가운데 15%는 한국산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제고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됐다며 학교 측에서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정식 의장이 본회의 집회를 공고하면서 범여권 주도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구성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일정, 안건 등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의를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국민의힘과 협상 결렬 때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비필수 항공 활동이 전국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비행훈련 클럽에 확인한 결과 군용기, 경찰, 세관, 항공기, 전기 여객기 등을 제외한 항공 운항이 중단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1만 2천 시간을 일수로 변환하면 500일. 주로는 71주, 월로는 16달, 년으로는 1년 3개월. 미국의 락밴드 보스톤이 1986년에 발표한 이 노래에는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 작업을 했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모를 만든 탓에 정식 음원이 발매되기 전부터 유출된 버전들이 떠돌기도 했다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정성을 들인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이 곡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고요. 이 노래는 보스턴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보스턴 아만다였어요. 089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는데 대략 1만 2천 시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만 2천 시간이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 하고 변환을 해본 거였거든요. 예, 500일. 약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것도 매일 하루 24시간을 다 썼을 때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면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 노래 한 곡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지 여전히 보스턴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아만다 들으셨어요. 흔히 우리가 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 골든디스크는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내가 쏟았을까 했는데 아직 만 시간 가려면 멀었습니다. 우리 하루 한 시간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든디스크가 이 오전에 했을 때부터 골든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런칭이 됐을 때부터 해서 오늘로 953일이 됐거든요. 네. 우리는 또 변환이 쉽잖아요. 하루 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직 1000시간도, 예, 만 시간은커녕 1000시간도 못 채웠더라고요. 갈 길이 멉니다. 네. 1만 시간의 법칙을 골든디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골든디스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쪽으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필수.
5: 더위에 지친 작업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0214님 신청곡이었어요. 카펜터스의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이어진 노래는 더 비치 보이스 Sloop John B였습니다. 5856님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택시 운전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신청해봅니다. 10 years after의 Standing at the Station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지금 운행 중이시군요. 우리 5856님은 운전이 직업이시고 일을 하는 중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라이브하고 음악만큼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 관계가 또 없잖아요. 아, 영국의 블루스 록 밴드입니다. 10 years after. 60, 7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룹이었는데요. 이 10 years after의 Standing at the Station. 음악이 좀 제법 길어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긴 음악은 또 그 구성을 따라가면서 듣는 맛이 있죠. 자, 이 노래 운전하고 계시는 5856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6년에 데뷔한 스코틀랜드의 인디밴드 벨앤세바스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디밴드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흔히 우리가 이제 가수가 노래를 혹은 앨범을 한 장 발표하는 데까지에는 이 레코드사가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레코드사가 가수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아티스트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녹음해서 앨범이 나오면 그거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회사에서 해주죠. 대신 수익을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 시장이 굴러가는데 인디는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독립이란 뜻이에요. 이 자본에서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레코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티스트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제작하고 녹음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하는 그런 가수들을 인디가수 혹은 인디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벨앤세바스찬이라는 그룹이 그런 90년대 인디밴드들에게는 상징 같은 그룹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실 레코드사에 투자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잘 팔릴 만한 음악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입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디밴드들은 물론 이제 뭐 홍보나 판매에 있어서는 회사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음악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뭐 주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벨앤세바스찬이 1996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이때도 특별히 홍보 싱글이 있지 않았었어요. 뭐 그냥 본인들 돈 들여서 앨범을 냈을 뿐이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또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노래가 데뷔곡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앨범의 첫 곡이었던 The State I Am In이라는 노래가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이 앨범 12만장 이상 판매되면서 인디로서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벨앤세바스찬은 그런 인디밴드로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그룹으로 알려지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The State I Am In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그 이후로 90년대와 2000년대를 관통하면서 벨앤세바스찬 계속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유지하며 2023년까지 12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최근에 월드컵을 맞아서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스코틀랜드 응원가를 이 벨앤세바스찬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음악 스타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응원가?

설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본인들의 스타일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인디 정신을 잃지 않은 베렌 세바스찬의 데뷔곡 The State I Am In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새 싱글 It Only Takes One Lion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스코틀랜드 밴드 벨앤 세바스찬의 데뷔곡 The State I Am In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6년 새 싱글 It Only Takes One Lion이었습니다. 두 노래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여전하죠? 8399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 중인 고3 아들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1시에 데리러 오라는데 놓으면 잘 것 같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중이에요. 신청곡

곡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어릴 적에 한글로 가사 적어가면서 불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하셨어요. 아, 수험생의 부모님. 수험생도 고달프지만 우리 8399님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달픈 일이 있으시겠지만요. 뭐 그래도 11월까지만 네, 이 생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힘이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수험생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때까지 지치지 않게 우리 8399님도 또 고3 아드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체력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8399님 뿐만 아니라 0869님, 이종윤님, 김종국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지금 전해드릴게요.

0: 마이클 잭슨 힐 더 월드에 이어진 노래는 4791님 신청곡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6월 29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아토믹 키튼 If You Come To Me. 문승호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질 않네요. 언제나 비오던 그 여름밤을 그리워하죠. 이럴 때는 비가 와줘야 돼요. 마침 비가 오네.

사람들은 선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한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 붙이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져.

하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유할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동물이란 그저 넘어가는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선 설명 전출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큐레큐.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그러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여기는 가요 1999.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인재 등용에서 등용은 등용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등용문은 한자 오를 등을 써서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잉어가 중국 황어강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될 순 없다 에서 등용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주구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 총수들이 직접 나서 서남권에 800조 원 등 모두 4,755조 원의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짧은 입장문만 내고 자진사퇴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별도 행사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홍 전 감독은 축구팬들의 야유 속에서 말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주말 사이 호르무즈에서 무력 충돌한 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양측이 마주앉게 될지 주목됩니다.
2: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6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AI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며 정부가 무려 5천조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먼저 삼성그룹은 서남권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을, 충청권엔 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 거점을, 영남권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은 모두 5곳, 경기 기흥과 화성, 평택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 이른바 팹이 있고 온양과 천안에는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 팹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4: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0: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충청권은 고 대역포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기존 후공정 거점인 천안과 온양에 56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HBM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0: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1: 아산에는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등 충청권에만 모두 140조 원을 투자합니다. 영남권에는 AI와 로보틱스를 접목한 첨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60조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 구미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울산에는 삼성 SDI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5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2: SK는 경기도 용인에서 청주와 서남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산 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권역별 AI 데이터 센터도 건설해서 전국에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3: 울산에 첫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SK.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데이터 센터에 1000조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울산에 이어 권역별로 곳곳에 총 5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지은 뒤 2035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의 센터를 추가로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데이터 센터의 25%가 우리나라에 있게 됩니다.
4: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00조 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도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600조 원을 투자해 당초 2045년 예정이던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깁니다. 반도체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맞춰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400조 원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팹을 2기 더 짓습니다.
4: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여기에 청주엔 100조 원을 투자해 랜드 신규 팹 건설 등 시설 투자와 함께 HBM 후공정을 담당하는 패키징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용인, 청주, 서남권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 생산 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2: 5천조에 육박하는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손을 맞잡은 이재명 대통령. 이들이 쏘아올린 천문학적 투자에 이 대통령은 지방발전을 언급하며 반색했습니다. 특히 AI가 촉발한 반도체 초호황이 소멸위기에 처했던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균형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대기업들은 거점 지역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젊은 인재들이 모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5: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5: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지방 인구를 늘리는 게 이번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0: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찬 인천국제공항. 홍명보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0: 별도의 귀국 행사는 열리지 않은 가운데 함께 귀국한 이강인과 김민재, 황희찬 등 8명의 선수들은 대표팀 관계자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공항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0여 명의 경찰 인력도 배치됐는데 물리적 충돌 등 우려했던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귀국길에 오르기 약 1시간 전, 홍명보 감독은 베이스 캠프지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0: 1분 30초가량 입장문을 읽은 홍 감독은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2년 전 불공정 논란 속에 선임돼 역대 최초로 두 차례 월드컵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 48개국 체제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기며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예정됐던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초라하게 물러났습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이어 국가대표 감독까지 공석이 되면서 한국 축구는 당분간 혼란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이 경기 막판 극장골을 앞세워 일본을 누르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일본과의 32강전에서 전반 29분 사노에게 중거리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1분 카세미루의 헤더로 균형을 맞춘 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마르티넬리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아 최초 3대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렸던 일본은 32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비영 문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참혹한 실패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하겠다면서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본은 2021년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당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 혐의 일부만 기소했다며 당대표 선거,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정식 의장이 본회의 집회를 공고하면서 범여권 주도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일정, 안건 등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의를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국민의힘과 협상 결렬 때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는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보됐고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를 보이겠습니다.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자.

0: 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차예린입니다.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쓰나미란 이름을 가진 구조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검은색, 다른 한쪽 눈은 하늘색인 쓰나미는 원래는 버려진 유기견이었고 주인에게 학대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구조훈련을 받고 구조견으로 활동 중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한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잔해 아래 갇힌 고령의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내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사망자는 최소 1,700명, 부상자도 5,000명을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기적적인 생환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부산 21도, 대구 20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강릉 20도, 제주 22도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4: 6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498명 중 66.7%만 취업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미취업과 비경제활동을 합한 무직 비율은 33.3%로 관련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특히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전은요, 무직의 비율이 51.1%로 나타났는데요. 전임 교수, 정부 출연 연구원, 대기업 연구개발직 등 박사급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원이 소송에서 승소한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해설을 첨부한 판결문을 송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에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소송 제목만 해도 길고 어려운 재판의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까지 곁들여 A씨에게 송달한 겁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례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첫 판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 야구 시합에서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팀인 광주 제1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구호를 반복했는데요. 5.18을 두고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이벤트를 진행했던 스타벅스 사태를 빗대 광주 지역의 상대팀에게 조롱삼아 외친 겁니다. 이 망언성 구호가 반복되자 광주 제1고 코치진이 항의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는데요.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자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고 배재고 측에서는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1: 그렇습니다. 주말부터 이제 기대감이 컸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배를 벗었는데요.
0: 예.
1: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전국적으로 좀 확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0: 네.
1: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피지컬 AI,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고 있는데 이걸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를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미래의 성

0: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모든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공장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네. 다시 호남에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또 충청도에는 HBM 요즘 잘 팔리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후공정과 AI 데이터 센터를 또 영남에는 반도체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1: 네.
0: 여기는 이제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삼성 SK 대기업과 손을 잡고 비수도권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만 총 1,558억 원.
1: 아.
0: 앞으로 장기 투자를 더하게 되면 무려 4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직할 담당자를 두고 이제 속도전을 선언할 만큼 추진 의사가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동하기 위한 이때 전력, 용수 문제, 그 신속한 인허가 처리 문제, 또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지 문제, 기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은 이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하고 싶다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오는 8월 11일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1: 이게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
0: 감이 잘 안 와요.
1: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네. 중장기적인 투자 규모고
1: 네.
0: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728조거든요.
1: 아.
0: 이걸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1: 그러네.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0: 맞습니다.
1: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와 기대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방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여기다가 지금의 이제 충청권에 81조 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더하게 되면 거의 900조 원에 달하는
1: 네.
0: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 팹이라고 하는데요. 4개 공장이 구축이 됩니다.
1: 네.
0: 지금은 대부분 반도체 공장이 용인, 평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호남이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단순히 공장만을 짓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지역별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메모리 생산 기지를, 또 충청도에는 첨단 패키지 공장을, 영남에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맡아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는 이제 균형, 지역의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이제 노림수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있던 이제 용인 반도체 거점 조성 시기도 다 앞당겨집니다.
1: 네.
0: 평택에 이제 공장 5호기, 6호기 동시 건설하면서 용인의 산업단지 가동 시점을 최대 12년 단축하면서 속도전을 병행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5년 이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이 디램 생산 능력을 2배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장악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1: 예.
0: 생산 거점의 다변화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인데요. 어쨌든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호남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입지 선정은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1: 네, 이게 기간도 투자 규모도 규모지만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목표는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지컬 AI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로봇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0: 맞습니다. 이게 피지컬 AI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니터 속의 생성형 AI.
1: 네.
0: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복잡한 질문을 간단하게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거였는데요. 이 인공지능 AI가 모니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와서
1: 네.
0: 실물,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공장에 이제 더하게 되면 탑재가 되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스스로 사물을 인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던 기저 로봇과는 달리 네. 창의적

0: 인간처럼 3차원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면서도 돌발 상황이 예측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알파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네.
0: 바둑을 수천회, 수만회 이상 했던 거를 이제 과거 학습해서 네. 그 새로운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이제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3년이 글로벌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은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 네.
0: 지금 투자하면 충분히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을 만드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최대 강점,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3년 이내 정부는 로봇의 두뇌 역할하고 있는 한국형 범용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로봇과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새만금, 대구 경북, 수도권을 연결하는 로봇 클러스터도 조성을 해서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단순히 이제 피지컬 AI 성패가 어떤 첨단 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한 20% 이상을 끌어올려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재해 사망률 제로화 또 돌봄 로봇 등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 해결까지 지금 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1: 네. 또 AI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뭔지, 왜 필요한지, 또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의미를 미치는지 전부 다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로봇이 지금 과거에 학습할 만한 학습량을 한 곳에 모아둬야 되는데요. 그게
1: 네.
0: 바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충족돼 있느냐가 바로 학습량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반도체에 이어서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2035년까지 무려 100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돼서 18.4기가와트급의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솔루션도 국산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1: 네.
0: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반도체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2029년까지 울산과 동해, 세종 등에 550조 원을 띄워서 8.4기가와트급의 인프라를 다지고요. 여기에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국산 신경망 처리장치와 클라우드를 100% 국산화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라는
1: 네.
0: 로드맵이고요. AI 시장이 학습에서 이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전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 장비 생태계를 안착시키면서도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서 독자적인 글로벌 수출 전선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반도체, 전력, 통신, 건설, 클라우드와 같은 연간 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약 11만 명에 달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1: 네.
0: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를 충청과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고질적인 전력 수급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많이 하는
0: 소프트웨어를 많이 맞습니다.
1: 계산을 하는
0: 맞습니다.
1: 컴퓨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하면 흔히 어마어마한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급을 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나요?
0: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 막대한 이제 컴퓨터를 굴리는데 소프트웨어를 굴리는 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서
1: 네.
0: 전기, 막대한 전기와 전력, 용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이 삼성과 SK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도 이제 주목하고 있지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과연 공장을 돌릴 물과 전기가 적기에
1: 네.
0: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당장 이제 공장, 반도체 공장 4기가 들어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만 대형 원전 4.5기 분량의 전력.
1: 4.5기요? 네.
0: 그렇습니다. 원전 4개, 5개가량의
1: 네.
0: 전력 6.3기가와트와 우리나라 국민 212만 명이 쓸 수 있는 공업용수. 하루에 약 60

0: 5만 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부는 물과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용수의 경우에는 댐의 여유 용량과 실제 사용하지 않은 허가 물량을 재분배하고 또 하수의 재이용수와 더불어서 발전용 댐 필요하다면 댐의 높이를 좀 올리는 작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이제 송전망을 조기 확충하면서 일부 구간은 송전선을 지중화 아래로 깔아서 주민들의 반발을 좀 줄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 기존의 원전 계속 운전 여부를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 건설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공방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 이 말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4: 네.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사회자가 이 친노, 친문의 정체성을 정 전 대표가 부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여기에 송 의원이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금 그 말, 정 대표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3: 네.
4: 적통 이런 걸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 모두 노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가 최근 노무현을 통해 정치에 눈을 떴다라는 노사모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후단역 이력을 겨냥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송 의원이 대신 맞대응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3: 네, 이거는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의원의 말이 사실인가요?
4: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 전 대표가 이미 2009년 9월 당시 원래 마포구가 지역구였기 때문에
3: 네.
4: 지역 언론인 마포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급거 귀국을 해서 봉하마을에 내려가 조문을 하고 마포 지역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의 팬카페인 노랑개비에 2009년 5월 당시 글을 올렸는데 정청래 의원께서 중국 유학 중 죽시 귀국하셨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시어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있었던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노면재단

0: 노무현 사료관에도 당시 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회가 운영한 분향소 조문객 방명록 사진도 남아있고, 이 방명록 표지에는 그때 마포을의 지역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그 조문객들을 보도했던 봉하마을에 한겨레 기사를 보더라도 정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2009년 5월 24일 봉하마을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정전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라고 보도했고, 실제 당시 노전 대통령의 국민장애 장의위원회 장의위원 중한 명이 정전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1: 뭐, 이 정도면은 장례식에 뭐 갔었다고 볼수 있을 것
0: 그쵸, 네.
1: 같은데요. 송영길 의원이 사과를 안 하고 좀 모호하게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다, 사과하시길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 가능성을 묻자, 아니 뭐 그러기 전에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번더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던 날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서 집에도 가지 않은 채 바로 봉하마을에 갔다. 경복궁에 열린 영결식에도 참석을 했고, 제 앞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직접 봤고, 서울광장 노제도 걸어서 함께 했다라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노사모에 가입해 쌀이비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리고 또 논란인 게 보안수사권 처리와 관련해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의 입장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원래 지난 5월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을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신정청래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 주장하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라고 했고요. 문정복 최고위원도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총회에서 관련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정부가 5월쯤에 보안수사권 폐지 및 실효성 재고를 골자로 한 방안을 당에 전달을 했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게 왜 당에 전반적으로 전달이 안된 건지까지 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부 친청계는 들은 적이 없다, 친명계는 정부한 전달 자체는 있었던 거다, 이런 식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 나름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나요?
0: 네, 홍익표 수석은 SBS 라디오에서 그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다라면서도 증축이나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1: 재개발까지
0: 해줬습니다.
1: 나왔네요.
0: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할 때 개발주택의 문제라면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면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수 있는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라면서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1: 사실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 단어들을 이해하는 게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0: 네, 그리고 남은 말은 용역과 촉법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1: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또다시 공개 설전이 있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0: 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김용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을 잘 이끌었던 청년 정치인인데, 그런 기여는 보이지 않고 지도부를 비판

0: 한다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해당 행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반박을 한 건데요. 우체고위원은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도 기억나는 건 결국 징계와 당직자들을 통한 당내 조롱뿐이다라면서 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다. 우리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님 내려오셔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당권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이 화가 나가지고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라고 엄청나게 거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 네, 어제 영상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본인 원래 순서가 끝나고 추가 발언을 신청을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대체 몇 번을 이야기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강하다고 사퇴 이야기했으면 사퇴를 하시라라고도 맞받았는데요. 조광한 네. 최고위원도 아전인수적인 생각과 표현은 정치인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한 뒤에 가끔은 침묵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 자리가 특정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공개 회의 중에 사실은 좀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최고위 회의가 상시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사퇴 요구도 거부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끝낼 카드가 뭐가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 도중에 조건부 사퇴 이야기를 거론했다고요?
0: 네, 이게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1: 네.
0: 장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조건부 사퇴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비공개 회의 중에 특검과 법사위원장 문제 두 개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네. 투표용지 부조사태에 대한 특검을 도입을 하고 후방위 국회 원구성에 법사위원장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1: 네.
0: 본인은 내 대표직에 연연하지 네.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거를 모르고 계속 사퇴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라는 게 이 보도의 골자였습니다.
1: 장동혁 대표도 이 한국일보 보도를 봤을 텐데 바로 페이스북에 선을 그었더라고요. 사퇴설에 네, 대해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글을 바로 올렸는데요.
1: 네.
0: 비공개 최고위의 정확한 발언이라고 본인이 실제로 했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였냐.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였습니다.
1: 완전히 다른 말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조건부 사퇴가 아니라 애초에 왜 조건과 상관없이 못을 박은 거죠.
1: 네.
0: 최고위원장 사퇴할 사람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라고도 꼬집었고요. 박성우 수석 대변인 기자들에게 대표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분별하고 산발적인 사퇴 요구는 당 단합보다 갈등, 오히려 당권 경쟁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없었을까요?
0: 네, 이 보도를 보게 되면요. 암묵적 무대응 기류가 퍼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쓴 것들이 있는데요.
1: 네.
0: 최고위에서 공개 충돌이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 거취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어제 의원총회 주요 의제는 이제 하반기 원구성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대안과 미래 측에서도 대여 투쟁을 위한 원보이스를 내는데,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일단 좀 주력을 하고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왜 그런가 봤더니 장 대표가 일단 어제 의원총회 자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의총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당 내에서는 장 대표 사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넓게 형성되어 있다. 심지어 친윤계 일각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봤자 뭐 큰 문제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윤리위 징계 조치가 현실화가 될 경우
1: 네.
0: 그때 좀 목소리를 내가지고 강하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대안과 미래 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더 이상 사퇴를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의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친한계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0: 네, 국민의힘의 당 조직부총장인 강병구 의원이 당직자와 텔레그램을 하면서 징계 대상자 관련 논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0: 겁니다. 이 대화에 직접 이름이 거론된 의원이 누구냐? 바로 친한계 진종호 의원이었습니다.
1: 네.
0: 진 의원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라면서 권력의 야욕에 의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야말로 보수 재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윤리위는 다음 달 6일 전체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개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1: 네.
0: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1: 네.
0: 한병도 지금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원구성이 오늘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오늘 본회의를 소집을 하기로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호세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전권을 위임을 하고 법사위원장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의 여권의 움직임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필까?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오늘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연민주 리포터?
1: 네, 6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 모레까지는 특히 중부 내륙의 최강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는 가끔 구름 끼고 남부는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도 계속되는데요. 아침까지도 경기와 강원 내륙에 짧은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네, 미니로 윤상원님, 오늘 월말 결산, 상반기 결산까지 힘든 하루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으라차차 힘내고 견뎌보겠습니다. 차예린 아나운서도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직장인 여러분, 다 함께 화이팅 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모두 오늘 하루 힘내봅시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예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몇 번을 돌이켜봐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참사가 있습니다. 유치원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인데요. 숭고한 생명이 돈에 밀려 희생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쌓아올린 컨테이너 숙소는 불에 잘 타는 값싼 자재로 가득했고 소화기와 경보장치도 부실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련원 원장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린 잎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아이들. 그 배경에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0: 가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7시 7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의 선수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내일까지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이 경기 막판 극장골을 앞세워 일본을 누르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일본과의 32강전에서 0-1로 뒤진 후반 11분 카세미루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 시간 마르티넬리의 역전골로 2-1로 승리했습니다. 브라질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고 아시아 최초로 세 대회 연속 16강을 노렸던 일본은 32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현지 시간 29일 집계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만 개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연설에서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1,450명에서 269명 트위터까지 읽겠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끝나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몰입을 찾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디지털에 빠져 집중력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 한 장 읽기가 힘들어 문해력 과외를 찾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조각난 자극에 길들여진 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하루 10분,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는 연습이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아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수천조 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2부에 유해준 카이스트 교수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는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위험으로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다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정점식 원내대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0: 예. 그런데 그 이후의 플랜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는 어떤 구상까지 같이 간다면 그것 역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는 없죠.
1: 바로 그건데요. 만약에 장동열 체제가 무너진다고 쳐요. 그래서 다른 그 제도 체제가 성립이 되면. 그때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 막을 수가 있겠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예. 박민식 한동훈에서 한동훈을 선택한 것은 이미 장동혁 체제와 친윤 체제 당권파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총선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 다수 당원들은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윤호기인 세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언더찐윤이나 지금 친 당권파들이 막을 수 있겠냐고요. 큰 흐름 자체를.
1: 그래요?
0: 못 막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뭐 복당의 부정적인 언더찐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서적 거부감이 큰 겁니까? 아니면 복당을 하면 한동훈 의원이 당의 주류로서 급부상할 것을 경계하는 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0: 본인들 공천이죠.
1: 공천 문제. 네,
0: 자기들 공천이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윤호개인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는 게 본인의 생존 문제와 정치적 생존 문제와 결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예. 저 역시 그렇게 해야지만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누구와도 우리 연대해야 된다.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분명히 더 클리어하게 좀 밝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1: 오히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친윤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0: 그럼요. 정치는 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수로도 한다. 이런 생각이 저도 동일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노력들이 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런 이유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원칙은 좀 있어야
0: 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 총선에서 우리가 모든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던 윤 대통령의 실패와 큰 책임이 함께 있었던 분들까지 다 안고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경중을 가려서 네. 대응을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의원님은 상임이 과방이었잖아요. 예. 이번에 어디 지원하셨어요?
0: 지원은 뭐 여기저기 우리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하는데 예.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분류해 놓은 거 보면 또 과방위로 해놨더라고요.
1: 싫으시죠?
0: 그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예.
1: 탈과방위 소망이 좀 있으시죠?
0: 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이 다 과방위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마음속에.
1: 아, 그래요?
0: 예.
1: 아무튼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뭐 18명이 전체가 될지 11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민주당에서 일단은 법사위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데 대한 충분한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법 처리를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고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의회 독재로 보시는 국민들이 또 저는 상당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 처음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된 특검법을 마음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를 그 목적으로 갖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건 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리 당이 조금 더 힘있게 민주당과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런 현안도 걸려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른바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제안이 법제위와 사법위로 좀 나누자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현은 안 됐잖아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세요?
0: 그렇게 나누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내놓지 않겠다는 게 더
1: 오히려 그게
0: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없이 네. 선거에서 민주당도 지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니들도 좀 정신 차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은 상황인데

0: 이렇게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고 국민들이 민주당은 반드시 평가, 저 심판할 겁니다.
1: 만약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만약 입법이 된다면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0: 공소취소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건데 않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만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사례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베네수엘라처럼 독재가 문제가 됐던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 예를 들어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고 해서 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은 있었지만 아예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그런 구상 자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보다 더 심한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우리 국가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고맙습니다.
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거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현행 유지 아니었습니까, 결론이?
3: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결론만 전해 들었고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리고 다만 현행을 유지하되 지금의 소년사법이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소녀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거기서 준비해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사회적 협의체가 내린 결론을 뒤집고, 결국에는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1: 좀 하나하나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촉법소년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소재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비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14살 유지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근거, 이유는 뭐였던 걸까요?
3: 네,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인 거죠. 네. 협의체 의원들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자료는요, 가장 간단해요. 과연 14세를 13세로 낮춰서 형사처벌을 했는 강력처벌을 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 있나?
1: 아, 그렇죠.
3: 네, 증거 있습니까? 증거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많은 국가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이런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봤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근데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범죄가 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요. 형사처벌 연령을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1: 오히려?
3: 네.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돌봄과 보호다. 그래서 교육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정부안 나온 걸 보면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해서 13살로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3: 네.
1: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
3: 네,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 검증을 해봤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역효과가 났다. 그러면 왜 역효과가 나냐. 그 이유는요. 뇌과학자들이 밝혀주셨어요. 뇌과학자들이 발달된 의료기술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인간의 그 인지능력, 추론능력,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몇 살부터 가능하고 몇 살부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요. 25살입니다. 25살이 돼야

0: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협이 된 거예요. 25살은 너무 높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최소한의 나이를 지정해달라 했을 때 14세를 뇌과학자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형사 책임 연령이 바로 14세입니다.
1: 그런데 그때 설정했을 때의 그 아이들의 발육 상태와 지금의 발육 상태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0: 그렇죠. 뇌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지난달 5월 달에 과학 동화에서 촉법소년 연령 뇌과학자가 답을 한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거기서 가장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한 미국의 유수한 뇌과학자들 그리고 국내 카이스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뇌과학 25세하고 현재하고 동일하다.
1: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뇌기능은 비슷하다?
0: 네. 똑같다. 뇌기능은 똑같은데 반면에 청소년들이 달라진 점은 뭐냐.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1: 그렇죠. 그렇죠.
0: 정보의 양. 그래서 청소년들이 뇌가 발달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된 거고 오히려 영악해진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청소년들이요 미성숙해진 거죠.
1: 오히려 더 그렇게 봐야 된다.
0: 네.
1: 근데 아무튼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서 한 살 낮추겠다라는 이 그 판단에는 아무리 그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식이 좀 깔려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13세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국민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1: 다만 처벌의 방식이 다른 거죠.
0: 처벌받고 있어요. 재판에 세우고요. 보호처분 받고 그다음에 보호관찰 받고 소년원에 2년에 감금이 됩니다.
1: 네.
0: 소년원 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원이 지금 2년이 최장인데 뭐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2년 후에 사회 나와서 보호관찰을 또 오래 받는다든지 그런 대체안이 있어요. 그런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한다. 형사처벌이 효과가 있었다면요. 이런 형사처벌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전국 교도소에는 6만 명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사실 14세에서 18세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이들의 범죄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네.
0: 안 줄었죠.
1: 그래요. 네. 결국은 이게 근거가 없는 여론에 휩쓸린 지금 정책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0: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근거도 없고 효과성 검증도 안 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상승이요. 정치인들의
1: 정치 논리다?
0: 지지율. 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 처벌을 하면 정치권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재선에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14세를 13세로 낮추는 순간 검찰의 밥그릇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1: 또 그게 연결이 됩니까?
0: 예, 13세가 기존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안에 결과가 났습니다. 13세로 낮추는 순간 13세가 검찰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만 건 정도가 더 알겠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0: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반진의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들이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입니다. 주유소 석유 판매가를 억제하는 최고 가격제로 손실을 보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가만 보상해 줄지 아니면 마진까지 인정해 줄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맞서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거부지요. 어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요지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7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미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네,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이게 그 여기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데.
4: 그렇죠.
2: 뭐 담합 이런 겁니까?
4: 그렇습니다. 결국엔 뭐 과점 담합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고요. 개인 소비자 4명하고 PC 조립하고 뭐 IT 유통업체 3곳이 이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는데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소를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라고 하니까 주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방법원이고요. 우리가 셔먼법이라고 알고 있는 독점금지법이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2: 그분들이 알아서 쓰셨을 거고, 우리야 뭐. 네.
4: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90%에 달하는 점유율, 그러니까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2022년부터 DRAM 생산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가격을 뭐 한 700%까지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뭐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주요 제품 가격이 올라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뭐 정확한 뭐 보상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에서 따질 건데, 예, 이들이 주장하는 건 피해액의 3배가량 그리고 3사가 공급 제한 등을 통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전체를 몰수해서 소비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뭐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2: 여기도 초과 이윤 내놓으라는 거네요, 결국은. 미국까지 줄 게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이게 이제 감산을 했다는 건데 감산이야 업체가 할 수 있는 건데,
4: 네,
2: 다만 셋이 모여서 야 우리 감산하자 이렇게 해서 입을 맞췄으면 그거는 이제 담합이니까.
4: 그렇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거예요.
4: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은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담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가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3사의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 예,
4: 이들이 이제 소장에서 제기하면서 사례로 든 게 2005년 사례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미국 법무부가 나서서 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DRAM 담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 델, 컴팩, 휴렛 패커드, 애플, IBM 등 PC 제조사들이 주요 피해자였는데요. 이때는 메모리 업체들이 패소했습니다.
2: 무슨 증거가 나왔나 봐요?
4: 예, 예. 이때는 3사가 전화, 이메일, 심지어 만남까지 하면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2: 어떻게 이걸 발견했지? 이렇게 했는 거를?
4: 이때 배신하는 게 마이크론입니다.
2: 아, 저희가 담합했어요.
4: 예, 리니언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2: 저희만 봐주세요. 예,
4: 이때 이제 조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예, 마이크론이 이때 살짝 이걸 공개하면서 이제 마이크론은 벌금 등에서 감면을 좀 받았고요.
2: 예.
4: 당시에 삼성은 3억 달러, 이때는 그냥 하이닉스였거든요. 하이닉스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심지어 삼성,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 이들의 임원들은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2: 예.
4: 근데

0: 이제 또 한 차례 사례인 2018년도에 하겐스버먼이라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이 메모리 제조 3사를 상대로 똑같습니다. 공급 제한을 통한 DRAM 가격 인상 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담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증거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집단 소송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와 잘못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걸로 뭐 돈을 많이 내겠네 이것보다는 DRAM 가격이 지금 임계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도 결국에는 이익 나누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1: 도대체 메모리 저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냐.
0: 예. 뭐 영업이익률이 85%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애플도 야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가격 올릴게. 또는 뭐 우리 중국에서 메모리 사올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뭐 일종의 징징대기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 소송으로 소비자들도 야 이거 가격 너무 비싸져서 우리 못 살겠어. 너네 이거 일부러 올리는 거지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메모리 시장의 공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임계점에 좀 와 있고.
1: 그래서 어제 뭐 마이크론이 네.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0: 주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1: 그런 단상이 아닌가 네.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0: 네.
1: 최고 가격제, 주유소 최고 가격제, 석유 최고 가격제라고 하죠.
0: 네네.
1: 그죠.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정유사들이 손해보더라도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여기에 맞춰주세요. 나중에 정부가 정산해줄게요.
0: 그렇습니다.
1: 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시작한 거고, 단군 이래 처음으로.
0: 네.
1: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정산해줄게요가 이제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정산해줘야 되는. 헌혈을 놓고 의견이 다른가 보더군요.
0: 일단은 이제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이라는 거를 정부가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일간 예고하는 기간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걸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예.
0: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기준은 우리가 큰 그림은 이렇게 할 거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이제 이 정산위원회에서 정유업체들하고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너 손실이 얼마니 이 기준이 뭐니 이런 예. 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정유업계의 삿바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놓고 양쪽이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가격 기준으로 손실 범위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기회 손실을 다 보상하라는 거죠.
0: 네. 정부는 안 돼. 너네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우리 손실 여부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너네 이거 1,500원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1,500원 받았으면 정유사들은 우리 이거 가지고 싱가포르 시장 가서 팔면 2,000원 받을 수 있거든.
1: 당시에 그랬거든.
0: 그러니까 500원은 손실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예.
0: 정부는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건 너네 실제로 원유 사오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거는 손실 보전해 줄 수 있는데 나가서 팔 수 있는 거는 너네 기회 비용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손실 보전해 달라는 거니까.
1: 그럼 이란 전쟁 때는 정유사들은 그냥 똔똔만 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전제잖아요. 돈 벌지 말았어야 돼.
0: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손실 보전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요 정도까지밖에 못 해주겠어라는 거고.
1: 그거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아니면 그렇든 안 됐든 정유사들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실 보는 거가 그냥 업종의 특성이라고 이해합시다. 라고 서로 합의가 있든가.
0: 네네.
1: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란 전쟁이 이제 정유사들 잘못도 아니고.
0: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막 밀고 당기기를 할 것 예. 같고요. 어느 정도 안에서는 이제 조금은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업계가 그래서 추산하는 손실액은 최대 5조 원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거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게 4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쨌든 간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1: 정부는 그냥 4조 2천억 원 받아가세요. 이게 예산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계산해보면 뭐 한 2조쯤 드리면 되나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0: 뭐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 구조는 뭐 그렇다.
0: 예, 논리는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석유 최고 가격 그건 한 차례 인하 지금 됐죠. 리터당 150원 인하되면서 며칠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휘발유 평균 가격 16.93원 전일보다 내려서 전국 평균이 197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1: 조금 내려왔네요. 주유소 가격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0: 이제 네. 예, 삼성 SK가 4,70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서 이른바 증산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만드는 게 네, 결국은 디램이니까.
1: 네. 예. 일단은 어제 발표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축은 3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데 이재용 삼성 회장과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여기서 발표한 향후 두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가 4,755조 원, 삼성이 2,655조 원, 그리고 SK가 2,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이 투자 액수가 우리나라 GDP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0: 예.
1: 근데 그룹별로 보면 삼성은 우선 평택과 용인 수도권 클러스터에 2,030조, 그다음에 서남권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에 425조, 그리고 충청권 HBM에 140조, 영남권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 같은 데 한 60조 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SK는 이 권역별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서남권 클러스터에 400조, 충청권 HBM에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이랑 SK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 가져온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두 회장을 뭐 국민 영웅, 국가 영웅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번 투자 규모를 듣고 이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진짜로 좀 두 회장한테 큰 절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참모진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기업인들이 욕 먹습니다 해서 절충안을 찾은 게 90도로 인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말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번 투자에 대해서 좀 두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요.
0: 그래서 고마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크니까.
0: 규모야 적절하게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네. 불필요한데 더 해서 국민 위해서 쏟겠다고 한 거 하면 이건 배임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1: 네, 그 고마움을 가지고 어쨌든 풀어줄 수 있는 거는 풀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러니까 뭐 부지 선정부터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 행정으로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 8월 11일에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 뭐 전력이나 용수나 도로 같은 이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 을 하고 또 인허가 절차를 좀 단축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이. 그래서 법안 시행과 함께 청와대 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건의 사항은 직접 챙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이게 이제 해외에 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와중에 네. 우리를 선택한 거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좋으니까 했겠으나 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갑자기 고마운 일이긴 하니까
1: 네.
0: 이것저것 뭐 당연히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행정 절차도 빨리빨리 해주긴 해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이건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이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용인에 이미 짓고 있다면서요.
1: 짓고 있고, 네.
0: 이거 짓는 거가 원래 한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거기다 열심히 지을게요가 계획이었는데.
1: 네, 뭐 44년, 45년에 완공하겠다.
0: 그러니까 그랬었죠. 20년이잖아요.
1: 네.
0: 그 요거를 이번에 야 이거 디램 수요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좀 당겨서 한 10년 안에 용인을 다 완공하겠습니다.
1: 네, SK는 12년, 삼성은 7년 앞당기기로
0: 그러니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0년간은 용인에 다 투자되는 거고.
1: 네.
0: 그보다 더 후에 10년 후에 잘 지금부터 이제 어디에 땅 짓고 또 추가로는 어떻게 할까? 용인에 더 할까? 아니면 하는 거를 여기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1: 지금 그죠? 이제 그 두 번째 클러스터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강호식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2년 안에 두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기반 공사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준공하는 거는 보겠다라는 대략의 계획은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올해부터 2028년 정도까지는 부지 확보나 인허가나 기반 공사까지는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예. 2028년 전후에 펩 착공이 되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긴 합니다.
0: 아, 용인에 계속 짓던 계획을 좀 바꿔서
1: 동시에 추진하는
0: 용인에도 지을 건 짓고
1: 네, 하는 거고. 착공하는 거는 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일본의 TSMC가 일본 투자를 공식 발표했던 게 21년 10월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 나서 이듬해 4월에 바로 공사를 시작을 했고 준공식을 거쳐서 양산을 개시했던 게 2024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투자 발표하고 준공식 한 대까지 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 세계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근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대부분 반도체 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양산까지 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때 보조금 지급하고 인허가

0: 신속하게 빼주고 뭐 중앙정부 그다음에 구마모토 현 TSMC가 완전 원팁이 돼가지고 그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공장을 세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TSMC랑 비상체제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전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용인은 9년 걸렸다. 근데 이렇게 하면 AI 시대의 수혜를 다 놓친다. 그래서 구마모토처럼 정부가 총력전을 해서 2년 안에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안에 기반 공세를 끝내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긴 합니다.
1: 그 호남권에?
0: 네.
1: 용인은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0: 짓고 있는 거고. 같이 동시에. 왜냐하면 용인을 짓고 나서 두 번째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거는 너무 늦으니까. 이 지금 AI 시대의 수혜를 누리려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1: 그러면 용인을 좀 더 앞당기면 될 일인데?
0: 앞당기기로 한 거고. 근데 이제 앞당기는 것도 아마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겠죠.
1: 용인을 앞당기는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거기에 빨리 내려가는 것은 가능한 모양이에요?
0: 일단 뭐 최대한 하겠다는 게 이제 방침 아닐까
1: 알겠습니다. 네. 임기 안에 착공하는 거 보고 싶다는 뜻이죠?
0: 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용인하고 저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
0: 네.
1: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용인에다가 지사 만들어야 되고 저쪽에다가도 지사 만들어야 되고 원스톱 서비스 하려면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 장비 업체들도 많을 테니까
0: 네.
1: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던데
0: 네.
1: 전력, 용수 뭐
0: 사실은 그게 제일 크죠.
1: 인력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제 큰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0: 맞아요.
1: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들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답이 있었어요?
0: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받는 게 호남, 그러니까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1: 예.
0: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정부가 팹 4개에 들어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한 6.3기가와트의 전기 그리고 65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가 밝힌 숫자인데요.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6.3기가와트 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4.5기의 설비량이랑 맞먹는 규모고요.
1: 예.
0: 또 65만 톤의 용수면 재작년 기준으로 국민 한 명이 쓰는 수돗물이 한 300리터 정도니까 국민 200만 명이 넘게 쓰는 양입니다. 근데 사실 팹이 들어서면 들어올 협력 업체 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사실은 예. 전력과 용수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1: 생활 용수도 더 필요하겠구나.
0: 그럼요. 네, 더 필요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삼전믹스 이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갈 통합 용수 공급 사업을 정부가 2024년 착수를 했는데 그거를 일단 최대한 당겨서 맞춰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다목적 댐이나 아니면 발전용수 같은 대체 수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아마 이렇게 되면 우선 댐이나 아니면 하천에서 물을 받아쓰기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량을 재분배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가 지금 하천수 사용량 허가량의 30%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원들을 다시 한번 재분배해서 쓰겠다. 그리고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으로는 일단은 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제시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재생에너지라는 게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1: 그것만 가지고는 용량되더라도 네. 반도체 공장에 넣기는 어렵고
0: 맞습니다.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때문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까지 좀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요금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요금을 좀 달리하는 제도인 건데 이런 지역별 요금제나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기 요금제도 같은 것들을 신설을 해서 최대한 클러스터를 좀 배려하겠다라고 입장을
1: 어디든 원전 공장 원전 공장이랍니다.
0: 네.
1: 어디든 반도체 공장 세우려면 미리미리 어디로 가든 준비는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바로
0: 맞습니다.
1: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앞서서 이제 착공을 2년 안에 하겠다. 기반 공사를 2년 안에 마치겠다라는
1: 예.
0: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단순한 정치적 목표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 계획이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정부가 이번 정부 안에 첫 삽을 뜨는 건 보고 싶다라는 게 계획이니까 속도가 그래도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1: 걱정은 그게 이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다 고민하고 해서 본인들의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0: 네.
1: 아니면 정부의 정치적 일정이나 그런 고민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불안해서 자꾸 저 또 협박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긴 한데
0: 네.
1: 알겠습니다. 인재는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그동안 용인으로 왔던 것도 그 더 남아하면 고급 인재 구하기 어려워서 미안해요 하고 용인으로 왔던 거잖아요.
0: 맞아요. 일단 정주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줘야 되고 이것도 사실 단순한 뭐 산업적인 생산기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문화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타운을 빨리 조성을 해줘야겠죠.
1: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외국인들, 해외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역직구.
0: 네.

0: 그렇습니다. 예. 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해외 소비자와 이제 한국의 중소 판매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G마켓이 있어요. 이 G마켓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 판매하는 상품 수를 기존에는 700만 개 정도였는데 이제는 3천만 개 정도로 4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1: 예.
0: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판매자만 봐도 17,000여 곳으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하고 있고요.
1: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사고 싶고 한국까지 와서 사기에는 좀 번거롭고
0: 맞아요.
1: 쇼핑몰을 보니 어, 한국 제품 있네 하면 우리가 아마존에서 쇼핑하듯이 담아서 사면 되는 건데
0: 네.
1: 그동안에는 왜 안 듣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풀리는 뭔가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하면 K-뷰티랑 K-콘텐츠 등 이런 한국 상품 자체의 글로벌 인기 확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환율 기조가 우리 좀 맞물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달러 등 외화 활용하는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상품을 이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뭐 게다가 거꾸로 봤을 때 국내 판매자 역시 나쁘지 않은 게 이 대금을 달러로 정산받기 때문에 이 수익에 더해서
1: 뭐 나쁠
0: 네.
1: 거야 없겠죠.
0: 네, 맞아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품목으로 봤을 땐 화장품이 가장 잘 팔리고요. 그리고 음반과 비디오 악기류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치로 봐도 이제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그러니까 역직구 금액이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 이게 갖다 팔려면 그냥 쇼핑몰만 열어놓고 알아서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세요 해서 될 일이 아니라
0: 네.
1: 그런 쇼핑몰이 여기 열려 있다고 현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0: 네.
1: 현지 배송망은 잘 되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
0: 네.
1: 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뭐 결제 과정에서 외국인 카드는 되네 안 되네 천송이 코트를 사네 못 사네 네. 그런
0: 맞아요.
1: 식이 있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브랜드들이 이런 해외 법인 설립하거나 유통망 다 확보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무신사 같은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진출을 하면서 이런 걸 다 다른 것들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인천 물류까지만 이제 배송을 하면은
1: 네,
0: 나머지는 플랫폼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업종들이 좀 여러 개로 수출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푸시해 주겠다. 이제 좀 많이 깔아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1: 예전에 조금씩 팔릴 때야 뭐 아유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배송해 드려. 뭐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달라붙는 업체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0: 네. 수출 돌파고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0: 금호 KTS로.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학생 때는 자는 것도 노는 것도 멀리하며 공부. 어른이 돼서는 쉼없이 자기 개발. 그리고 관리를 위해 먹는 것도 참고 또 참고. 우리 사회에 꾸준히 질문을 던져온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감독관이 돼서 자기를 자꾸 착취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안함도 못 느낀다. 가끔씩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지 돌아보지요. 봉준호 감독도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죠. 일찍 자라.
0: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과 김민재 등 8명의 선수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내일까지 개별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현지 시간 29일 집계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만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연설에서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1,450명에서 269명 증가한 것으로 부상자는 5,034명, 이재민은 15,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후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29일 규모 4.6의 여진이 수도 카라카스 일대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권과 충청권, 전북 동부에 5에서 40mm로 예보됐으며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새콤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